0: 바다가 좋네.
1: 너무
0: 좋으니까.
1: 야, 정말 여름 바다도 좋지만 겨울 바다도 가슴을 탁 트게 하는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1: 정말 제가 도시에 있다 오니까 너무 가슴이 뻥 뚫리는데요.
0: 아, 진짜.
1: 동해야, 잘 있어, 언니. 내가 왔다.
0: 네, 그래서 또 우리가 강릉 왔잖아요. 네. 강릉 하면 또 오감만족 여행지로 유명하거든요. 음식부터 유적지까지. 네. 그리고 또 여기 또 랜드마크가 생겼다고 해요.
1: 오, 그래요? 오늘 저희가 우리 동네 미술관인데 우리 동네에 정말 세계적인 미술관이 생겼습니다.
0: 맞아요. 미술 애호가뿐만 아니라 건축 애호가들까지 만족시킬 만한 새로운 미술관이 생겼죠.
1: 예. 이게 어떤 곳인지 오늘 궁금하시죠?

0: 셋이 저희를 위해서 깔려 있어요.
1: 너무 아름다워 진짜.
0: 그러니까요. 오늘 저희가 찾아온 것이 솔올 미술관이네요. 네. 서울? 외국어인가?
1: 이름 특이하죠. 네. 저도 궁금해 찾아봤는데 솔올이 의외로 소나무가 많은 마을을 뜻한대요.
0: 한글로?
1: 네. 아.

0: 건데요?
1: 아니 바깥도 하얀색인데 안도 하얘요.
0: 그러니까요. 그
2: 네. 와 진짜 너무 멋있다.
0: 진짜. 와. 백색 건축으로 유명한 미국의 유명한 건축가 이 리처드 마이어가 설립한 건축회사에서 지었더라고요. 남과 밖이 되게 심플한 게 매력적이라고 해요.
1: 그 리처드 마이어의 건축 철학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하얀 벽, 직선으로 된 것도 눈에 띄고 통유리로 오늘 또 눈이 와요.
0: 와 날씨 너무 좋을 때 왔다. 그죠?
1: 오 겐키 데스카?
0: 저 딱 그 생각했어.
2: 여기도 하얀, 어? 저기 봐.
0: 와, 뭐야. 아,
2: 저기도 작품이 작품.
0: 진짜 작품이다.
2: 진짜.
0: 그리고 틀이 확실히 액자 프레임 같아서 무슨 진짜 풍경화 보는 것 같아요.
2: 작품.
0: 근데 오늘 의상이 너무 잘 어울려서 작품의 일부인 것 같아.
1: 그쵸. 네. 와, 이게 하얀 설원위에 서 있는 언덕 위의 하얀 미술관.
0: 맞아요.
1: 딱입니다. 바깥 풍경. 작품처럼 감상해 보세요.
0: 좋아요. 네. 저 약간 그럼 풍경 속의 주인공인가요? 풍경화 속에?
1: 조명도 굉장히 특이한데요?
0: 맞아요. 딱 저것도 사실 작품입니다.
1: 어? 진짜?
0: 네. 이번 미술관을 위해서 설치된 것 같은데 루치오 폰타나라는 작가의 작품이에요.
1: 예. 폰타나는 여러 가지 작업을 했지만 특히 빛으로 된 작업도 많이 있잖아요.
0: 맞아요.
1: 근데 여기 로비에 있으니까 느낌이 또 다르네요.
0: 그렇죠. 루치오 폰타나는 이태리를 중심으로 활동했는데 1947년에 공간주의라는 걸 선언하면서 현대미술의 거장으로 불리게 됐습니다. 참 대단한 점이 뭐냐면 이미 약 80년 전에 회화라는 평면

0: 이 검은색 캔버스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로운 3차원 공간이 생기면서 예. 입체감이 생기는 거죠.
1: 그러니까 내가 찍기 전에는 그는 그냥 그림판에 불과했지만
0: 맞아요.
1: 찢음으로써 3차원이 됐다.
0: 그렇죠. 그리고 전 그런 것 같아요. 처음 시도했다는 거.
1: 오리지널.
0: 오리지널. 이걸 누가 따라하면 그때 아류잖아요.
1: 네.
0: 그때는 캔버스를 찢을 줄 몰랐던 거예요.
1: 나도 찢을 순 있는데.
0: 아, 그죠. 찍기 혹은 뚫기, 뚫는 것도 많이 해요. 아. 다 공간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1: 이건 돌인가요?
0: 그러네요.
1: 근데 이거 찍고 베고 이것도 저걸로만 멈춘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시도를 했네요. 색깔도 바꿔보고
0: 구멍을 뚫기도 하고. 네, 에너지가 대단하셨대요.
1: 네.
0: 그래서 화가뿐만 아니라 조각가이기도 했고 또 뭐 도예가, 제도사하고도 활동했대요.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또 이런 얻은 노하우나 경험들로
1: 예.
0: 이런 걸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스튜어 폰타나 작품 앞에서 제일 많이 들은 말이 뭘 것 같으세요?
1: 뭐 이게 작품이에요? 그런 거
0: 비슷해요. 그럼. 제가 정말 많이 들은 말이 이건 나도 하겠다요.
1: 나도 하겠다 진짜.
0: 근데 안 했잖아. 먼저 했다는 최초의 시도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1: 그쵸.
0: 먼저 시도했기 때문에 미술사적 가치가 있는 거죠.
1: 현대 미술이란 이런 거다. 약간 물음표를 던져준 역할도 했을 것 같아요.
0: 맞아요. 그래서 후대에 등장하는 현대의 작가들에게 많은 영향을 준 거죠.
1: 이 폰타나 작품을 소장한다면 이 한 번 찢은 값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찢는 거 선택하기까지의 가져왔던 그 과정을 산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0: 맞아요.
1: 그 깊은 철학.
0: 회화라는 게 사실 2차원 평면에 한계에 부딪혔을 때 그
1: 네.
0: 한계를 어떻게 돌파해야 되는지.
1: 근데 그 어려운 방법이 아니었던
0: 거죠. 그죠. 근데 누구나 쉽게 생각은 했지만 네. 시도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후에 뭐 오브제를 붙이던가 여러 가지 막 입체로 쌓잖아요.
1: 네.
0: 신문을 붙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의 거의 원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 저 갑자기 그거 생각나요. 콜럼부스인가?

0: 공간을 설계할 때 가장 신경 썼던 것 중에 하나가 네. 자연과 작품, 그리고 사람들이 아주 자유롭게 조화를 이루는 거였다고 해요.
1: 사실 리차드 마이어 건축사무소가 유명한 게 이렇게 바깥의 풍경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여서 이게 집에 있는 건지 건물 안에 있는 건지 야외에 있는 건지 헷갈리게 만드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0: 그쵸.
1: 저는 이렇게 동양적인 느낌을 받죠?
0: 오, 근데 잘 보셨어요. 딱 맞추신 것 같아. 여기서 약간 참고했던 게 한국의 전통 정원이래요.
1: 아, 이 프로젝트를 네. 맡았을 때?
0: 맞아요.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네. 조화롭게 어우러지잖아요.
1: 그리고 제가 기사를 꼼꼼하게 봤더니 이 건축을 총괄하신 분이 코리안. 아.
0: 어쩐지 한국적인 느낌이 나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그래서 또 매력적인 것 같아요.
1: 저는 좋은 건축물이라는 게 이제 자꾸 이렇게 해석의 여지를 주는 것들이 참 좋은 것 같아요.
0: 작품이니까 또.
1: 네. 이거 자체가 여러분 큰 작품입니다.
0: 맞아요. 와 근데 멋있다 여기도.
1: 우리가 작품 보호한다고 덧신 신고 왔는데
0: 그러니까.
1: 우리 시청자분들도 여기 오시면 꼭 덧신 신으셔야 돼요.
0: 맞아요. 오 신기한데요?
1: 와 들어와 보세요.

0: 안 보여요 아무것도. 빛만 보여요.
1: 블랙홀에 빠져버릴 것 같아요. 심연이 빠진다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되게 묘해요 여러분. 살면서 이런 경험을 하기가 어려워요.
0: 그러니까. 근데 진짜 딱 들어가니까 조용해져요. 명상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도 나가는 게 있나?

0: 이번에 우리가 1층에서 봤던 쭉 찢은 작품이 네. 아, 그 이 건물과 너무 어울리는
1: 백색 작품으로 백색 조명과 함께 네.

0: 조명이 이렇게 내려오니까 뭔가 좀 종교적인
1: 숭고해지는
0: 숭고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1: 그리고 이게 뭔가 약간 이렇게 하나 배 있으니까 진짜 숭고하다는 표현?
0: 네.
1: 이게 뭔가 빛이 나올 것 같아요.
0: 여기서. 여기서 뭔가 나의 잘못을 고해성사해야 될 것 같아요.
1: 와.
0: 너무 좋다.
1: 여기는 진짜 인증샷 필수인데요?
0: 어.
1: 와, 건축물도 작품이라는 게 이런 말이구나.
0: 어, 진짜 좋다. 네. 아니, 오겐키 데스카 여기서 해야 되겠네.
1: 그러니까요.
0: 오겐키 데스카!
1: 아, 그리고 여기 원래 분수 나올 것 같지 않아요? 꼭?
0: 아, 여기 봄에도 오고 여름에도 오면 너무 좋겠어요. 꽃 피면 꽃 피는 대로.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네. 전시실인데요. 곽인식 작가, 한국인 작가잖아요.
1: 네, 이 작가가 물질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0: 물질성?
1: 그러니까 물질에 대한 대화이기도 할 것 같아요.
0: 오, 너무 궁금한데요?
1: 네. 오. 저는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사실 이 미술관이 이제 개관전이잖아요. 근데 세계적인 작가인 루치오 폰타나를 다루면서도 함께 한국 작가를 다뤘다는 것도
0: 네.
1: 오, 정말 멋있는 기획 같아요.
0: 맞아요. 세계적인 미술관이자 또 우리의 미술관이기도
1: 맞아요.
0: 하고 근데 곽인식 작가 저는 되게 특이한 게 물론 딱 들어오니까 한국적인 느낌이 나긴 하는데 저는 저런 작품들 보면 폰타나랑 비슷하기도 해요.

0: 곽인식 작가는 대구 출신인데 네. 뭐 안경이면 안경이 있고 흙이면 흙 그런 물질성을 극대화시키거나 깨서 새롭게 보게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1: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이런 스타일의 작업들을 많이 보시지만은 네. 그 당시로는 되게 독특한 방식이었어요.
0: 맞아요. 네. 굉장히 앞서갔던 작가예요.
1: 여러분 이거 화면에 어떻게 보이세요? 하얗게 보이시나요?

0: 많죠. 근데 이 조그만 구멍 이렇게 이렇게 뜯어낸 것 같은 이게 굉장히 많아. 이거 일일이 다 손으로 했을 거 생각하니까 정말 엄청나게 물질에 천착했네요.
1: 맞아요. 저는 사실은 딱 오면은 캡션에 재료부터 확인하는 버릇이 있거든요. 근데 없으니까 되게 너무 저도 막 상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저도 막 뭘까 이게 계속 떠올리고 있어요.
0: 이거 아예 상상력을 열어놓은 전시회는
1: 맞아요. 아예
0: 뭐든지 상상을 시에는
1: 맞아요. 아예
0: 뭐든지 상상을 해라. 뭘로 썼을까 얘기도 해볼 수 있을 네. 것 같고.
1: 처음 언제 물질에 대해서 탐구하게 됐냐면 일본 유학 시절에 그 새로운 건축물들이 지어지는데 완전히 큰 유리로 만들어진 건축물을 봤대요. 근데 그 유리를 보면서 깨어지는 순간 이게 유리라는 걸 알게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깨트리고 구멍을 뚫고 부수면서 예. 작품을 만드는 거야.
0: 와, 이렇게 유리창에 많은 건물 안에서 그 얘기를 듣니까 되게 묘하네요.
1: 맞아. 근데 어떻게 보면 그래서 루치오 폰타나랑 겹치는 부분이 있는 거죠.
0: 야, 진짜 이거
1: 뭐지? 신기하다.
0: 물질을 얼마나 연구를 많이 했는지

0: 서양 역사와 우리나라의 역사를 따로 배우잖아요.
1: 그렇죠.
0: 그럼 막상 헷갈려.
2: 언제 뭐 우리가 동학혁명했을 때 프랑스가 뭘 했는지.
0: 맞아요. 이게 잘 안 맞는 영향을 받았는지. 그걸 같이 보는 것 같아서 저도 오늘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2: 정말 우리가 역사를 공부할 때 느꼈던 그 답답함을 맞아요. 연표로 해결했던 것처럼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개강전입니다. 요거는 진짜 폰타나 작품 같다.
0: 정말. 바로 봤을 때는 저도 아까 전에
2: 같은
0: 작가인 줄 알았어요. 와, 이렇게 또 연결고리가 생기는구나.
2: 근데 저기다 또 살짝 땀을 땄어요.
0: 그러니까.
2: 다르게.
0: 상처 깨맨 것 같아.
2: 맞아. 우리 어디 찢어졌을 때 이렇게 꼬매잖아요. 와. 조금 어딘가 아려오는 느낌도 있네요.
0: 그러네요.
2: 여기도 보면 저거 하나 딱 드러내서 그 공간을 보여주잖아요.
0: 아, 진짜 어떻게 보면 한국적인 또 공간 개념일 수 있겠네요.
2: 네. 개관전을 준비하시느라 너무 고생하셨을 관장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3: 멀리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2: 개관전을 준비하시면서 가장 의미를 두신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3: 강릉 최고가 아니고요. 한국 최고도 아니고요. 네. 세계 미술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미술관을 목표로 시작을 했습니다.
0: 아, 좋습니다.
3: 그리고 건축도 그에 부응되게 아주 아름다운 디자인이 나왔고요. 무엇보다도 미술관 오게 되면은 이 자연 환경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0: 그 공간 사이로 우리는 뭔가를 기대를 해요. 기다리면서. 그래서 저 뚫린 공간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기다린다. 어떤 세계가 펼쳐질지 기다린다. 이런 이제 의미가 담겨 있죠.
1: 서울미술관이 어떤 미술관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라세요?
0: 미술관에 왔을 때 쉼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술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변화, 또 예술이 우리에게 주는 감흥 이런 것들을 충분히 만끽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많거나 또 미술 작품을 감상하는데 방해가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금 불편한 미술관이에요. 예약도 하셔야 되고요.
1: 맞아요.
0: 이런 제한도 있고요.
1: 맞아요.
0: 들어가실 때 기다리기도 해야 되고.
1: 게으르면 안 돼.
0: 그렇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다른 미술관에 비해서 아마 저희 미술관이 컴플레인이 굉장히 적을 겁니다.

0: 네, 오늘 미술의 향기 그리고 커피 향기에 푹 빠져서 강릉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행복한 우리 동네 미술관이었어요.
1: 네, 맞아요. 저도 소향 가득한 미술 공간에서 네. 멋진 작품을 만나니까 가슴이 되게 풍부해진 느낌이에요.
0: 네, 정말 예술의 진화를 위해 열심히 뛰는 작가들처럼 우리도 정말 좋은 곳 여러분께 계속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는 한국인의 정서, 정신적 바탕이 된 서원은 언제,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그 첫걸음을 따라가 봅니다.

고즈넉한 소백산 자락에 푸르디 푸른 소나무가 서원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서원의 효시이자 최초의 사핵서원인 소수서원. 1543년 훈기군수 주세붕이 이 지역 출신인 고려 말의 성리학자 안양을 기리고 후학을 양성하는 사설 교육기관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건립 당시 이름은 백운동 서원이었는데요. 태계 이황이 훈기군수로 부임하면서 1550년 임금으로부터 소수서원이라는 이름과 직접 쓴 편액을 하사받게 됩니다.

소박한 이 공간에서 동고동락하면서 숱한 토론을 하고 학문에 정진했을 유생들이 떠오릅니다.

소년 1호 항란성 일촌 광음 불가경 유생들의 글 읽는 소리가 들리는 듯 합니다. 소수란 말은 이어서 수양한다는 뜻인데요. 무너진 교약을 바로잡고 배움을 이어가라는 시대적 사명이 담긴 이름입니다. 그런데 한양에는 성균관이 있고 지방 곳곳에도 향교가 있었는데 서원이 왜 필요했을까요? 바로 임금이 지어준 소수서원이라는 이름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었는데요. 과거 시험을 준비하는 곳인 성균관이나 지방의 향교가 출세지향적인 개인의 이익에만 집착하자 그 대안으로 새로운 참교육이 필요했던 겁니다. 관직이 목표가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대안학교 역할을 한 곳이 바로 서원이었습니다. 간절한 시대적 소명의식 덕분일까요? 1542년 문을 연 소수서원은 1888년까지 350여 년간 무려 4,200명의 유생들이 수학할 만큼 명문 사립 교육기관으로 명성을 이어갔습니다. 소수서원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임금이 이름을 지어내린 사핵서원이자 사학기관입니다. 이렇게 소수서원이 개원하고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자 전국적으로 하나, 둘 서원이 세워지기 시작했는데요. 말하자면 소수서원이 나라에서 공인한 사립학교의 롤모델이 된 겁니다. 소수서원을 비롯해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9개의 서원은 모두 국가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은 소중한 문화유산이라는 뜻이죠. 9개의 서원 모두 그 지역 성각자들의 사상과 가르침을 전하는 독특한 구조를 갖추면서도 자연과 조화를 이룬 소박한 공간이라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경상도의 서원이 대부분 산자락에 기대 있다면 전라도나 충청도의 서원은 산자락이 끝나는 곳, 들판이 시작되는 길목에 주로 세워져 있습니다. 특히 경상북도 안동에는 9곳의 서원 중에 2곳이 터를 잡고 있는데요.

후학들이 세운 서원인데요. 이듬해 선조 임금에게 편액을 하사받으면서 공식적인 사액 서원이 됐습니다. 도산서원이라는 편액은 명필 한석봉이 선조 임금 앞에서 쓴 글인데요. 퇴계 선생을 모시는 서원의 현판이라는 걸 알면 떨릴까 싶어서 임금이 일부러 뒤에서부터 글자를 불러줬다는 일화가 전해집니다.

공부한다는 뜻의 공부공자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쉬지 않고 공부에 열중하라는 의미겠죠. 서원은 태계 선생 사후인 1574년 후학들이 세운 공간입니다. 이후 임금에게 도산서원이라는 이름을 받아 영남 지역 유생들의 큰 배움터가 됐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교육기관으로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경산서원은 후손들이 병산교육재단을 세워서 지역 중학교, 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비정신을 계승한 현대판 서원, 그 대단한 뚝심과 철학이 놀랍기만 합니다. 흔히 교육을 백년지 대계라고 하는데요. 수백 년 전통을 이어받아 서원 정신을 계승하고 있는 병산서원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병산서원을 옮겨 세운 서해 유성룡은 퇴계 이황의 제자로도 잘 알려져 있죠.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9개 서원의 역사는 대부분 퇴계 선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출세 지향이 아니라 전인 교육을 강조한 서원 정신을 널리 전파하고 교육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앞장섰던 퇴계 선생 덕분에 서원이 새로운 사립교육기관으로 번성할 수 있었는데요. 이번에 만나볼 서원 역시 퇴계 선생과 긴밀하게 교류했던 인물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럼 경상북도 경주로 함께 가보시죠.

경북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마음을 씻는다는 뜻의 세신마을입니다. 마을 어귀 자옥산 계곡에는 조선시대 대학자 회재 이연적의 흔적이 남아있는데요. 회재 이연적은 퇴계 이왕이 선생으로 칭했던 성리학의 대가였습니다. 회재 이연적이 세상을 떠나자 20년 뒤인 1572년 지역 유생들이 그를 기리기 위해 회재 선생이 응거하던 곳에 서원을 세웠는데

옥산 서원은 속세를 벗어나 자연의 품 안에서 학문을 닦았던 회재 이연적과 후학들의 성품을 닮았습니다. 400년 된 은행나무가 세월을 말해주는 곳, 도동서원입니다. 1607년 공자의 도가 동쪽으로 왔다고 해서 도동서원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도동서원의 누각 수월루는 물에 비친 달빛으로 글을 읽는다는 뜻입니다. 중정당은 행사와 교육이 이루어지는 강당 건물인데요. 기둥에 두른 흰색 한지는 한원당 김균필을 모시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전라남도 장성군 화령면, 남북으로 길게 뻗은 평지에 세워진 피람서원입니다. 입구에 우뚝 선 빨간 홍살문이 눈길을 끄는데요. 1590년 호남의 유림들이 하서 김인훈을 기르기 위해 세운 서원입니다. 조선 중기의 문신이었던 김인훈은 관직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고향인 장성으로 내려와 성리학 연구와 후학 양성에 정진한 울고든 학자였습니다.

0: 안진경체를 바탕으로 한 초서체 글씨는 당시 호남 성리학자들 사이에서 회자될 만큼 손꼽히는 서예가이기도 했습니다. 피람서원의 하늘에는 선비의 푸른 절개가 흐르고 있습니다.
1: 이렇게 초기의 서원은 인재양성과 선연배양, 유교적 향촌질서를 유지하는 긍정적인 기능을 발휘했습니다. 하지만 우후죽순으로 서원이 늘면서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요. 사액서원이 되면 나라에서 토지와 노비, 서적을 받았고 토지와 노비를 소유하면서도 세금을 면제해 줬습니다. 또 유생들은 군대 면제라는 엄청난 특혜를 누렸는데요. 그렇다 보니 서원에 줄을 서려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사리사욕을 챙기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러 폐단이 사회 문제가 되자 1871년 흥선대원군은 서원 철폐령이라는 극약 처방을 내리는데요. 원래 취지에 맞게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47개의 서원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서원은 모두 문을 닫게 됐죠. 오늘 소개해드리는 9곳의 서원은 이런 위기 속에도 꿋꿋하게 명맥을 이어온 47개 서원에 이름을 올린 곳입니다. 올곧게 서원 정신을 계승하고 있는 한국의 서원 두 곳을 더 만나봅니다.
0: 충청 지역의 대표적인 서원인 도남서원입니다. 평지에 자리를 잡아선지 단아하고 나직한 모습이 평화로워 보이는데요. 조선 중기 유학자 김장생을 추모하기 위해 1634년 그 후학들이 세웠고 1660년 현종에게 사액을 받았습니다.

을 계속한다는 뜻입니다. 유생들의 기숙사인 강수제인데요. 강압과 재앙의 공간, 담장 밖에 배치된 구조가 독특합니다. 유생들이 공부하던 명륜당은 전면부와 후면부가 개방되어 있습니다.

우성서원은 예와 악으로 백성을 교화한 선비 문화의 중심이었는데요. 산자락에 있는 다른 서원과 달리 마을 안에 있어 자연스럽게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었고 열린 공간으로서 지역 공론의 장이 됐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서원에 재양된 아홉 분의 선현들은 암울했던 시기에 우리 민족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 선각자들인데요. 높은 학식과 빼어난 문장도 중요하지만 이들이 심취했던 성리학의 핵심은 바로 인간의 도리를 밝히고 사람답게 살아가는 일이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의연하게 우리 곁을 지키고 있는 서원은 우리 민족혼의 뿌리를 확인하고 기억하는 빛나는 거울이 아닐까요?

어서 일어나. 여름길은 시원한 새벽에 한 30리는 져야 하는 것이요. 아, 물이 부르고 잦아본들 도망간 뺑뜨긴 애가 있을 리가 만무어제. 신봉사거비들 콩나. 여보 주인! 호구리 마누라 거기 갔소! 아예.

이로구나. 헤라인전 호랭이가 바싹 깨물어가 버려라. 이 나쁜 년 같으니라고.

그리고

0: 우리 음악의 내일을 만나는 시간,
1: 국악의 미래를 이끌어갈 영재들을 발견하는 무대,
0: 이 노래
1: 들어볼래.
0: 안녕하세요, 조우종입니다.
1: 반갑습니다, 정다은입니다.
0: 자, 오늘 첫 무대는 노유정 친구가 판소리 심청가로 꾸며졌는데요. 어린 나이에도 소리가 참 깊고 단아하네요.
1: 그렇습니다. 유정 친구가 올해 전주 대사슴놀이 판소리 초등부 저학년부에서 당당히 장원을 차지했다고 해요.
0: 예, 어쩐지 첫 무대부터 정말 소리가 남달랐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유정 친구뿐만이 아닙니다. 여러 국악 경연대회에서 뛰어난 실력을 인정받으며 장원을 차지한 친구들이 한자리에 모인 거죠.
1: 맞습니다. 판소리부터 민요, 또 기악과 무용까지 저마다의 분야에서 최고의 기량을 뽐낸 친구들을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장원이라는 결과를 얻기까지 얼마나 또 부단한 연습과 노력이 있었을지 이 친구들의 특별한 이야기도 함께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0: 네, 2016 장원들 모여라 특집, 첫 무대를 꾸며준 노유정 친구가 준비한 판소리 무대 한 곡 더 만나보시죠.
2: 그때야 심정이 부친을 다 거고 길을 떠나는구나. 예.

0: 하.
1: 이가 행여 생각느냐.
0: 하.
1: 금년 7월 칠성야의 홍구 결규 허졌더니 이제는 할일 없다.
0: 하.
1: 상침지

백일은 어디 가고 어머니 사옷 하여 정산도 찡근한 듯

0: 울고자 빛을 잃고
1: 좋지. 아.

0: 하지.
1: 충전은 다정하여 백번 죄송하다.

0: 네, 2016 전주 대사슴놀이 어린이 판소리 부문 장원을 차지한 노유정 친구의 멋진 무대였습니다. 전주 대사슴놀이 사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악 경연대회 중에 하나잖아요. 어때요? 장원이라는 큰 상을 받았을 때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어요?
1: 외할머니가 가장 먼저 떠올랐어요.
2: 네.
1: 얼마 전에 외할머니가 돌아가셨거든요.
0: 그래요.
1: 대회 시작하기 전에 할머니께 소리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시작했는데 장원의 이름이 불린 순간 할머니께서 기도를 들어주셨구나라고 생각했어요.
2: 아, 그랬구나.
0: 그래요. 하늘에 계신 외할머니가 네. 누구보다도 기뻐하시고 예 지켜보고 계셨을 것 같은데
2: 네.
0: 수상하고 나서 축하 전화 같은 거 많이 받았어요?
1: 네, 주변에서 많이 축하해 주셨어요.
0: 그래요. 유정 친구 주변에 좀 든든하게 응원해 주는 사람들이 많네요. 그렇죠?
1: 네.
2: 예. 유정 친구 대회 때마다 징크스는 없어요?
1: 대회 일주일 전쯤이면 네. 코감기가 오거나 비염에 걸려요.
0: 아, 그래요?
2: 어떡해.
1: 그래서 따뜻한 물도 먹으면서 빨리 나으려고 열심히 목 관리하고 있어요.
0: 관리하고. 지금 괜찮아요?
1: 네.
2: 이런 것도 이겨내고 열심히 노력해서 공연을 마치고 나면 누구보다 더 뿌듯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스스로 이렇게 좀 뭔가를 마치고 나면 주는 선물 같은 것도 있나요?
1: 대회 끝나면 엄마랑 아빠랑 꼭 인형 뽑기를 하러 가요.
2: 인형 뽑기.
1: 인형 뽑기를 하면 스트레스 해소가 돼서 자주 인형 뽑기를 하러 가요.
0: 어떻게 잘 뽑아요?
1: 잘까지는 아닌데 예. 그냥 뽑혀요.
0: 그래요. 그래서 얼마 전에 할아버지 할머니랑도 갔었다면서요?
1: 네.
0: 그때 어땠어요?
1: 그때 엄청 많이 뽑아서 친구들 다 나눠줬어요.
2: 세상에.
0: 진짜 장원이네.
2: 대화를 나눠보니까 이렇게 무대 밖에서는 정말 귀여운 초등학생인데 네. 무대에서는 또 정말 다르게 멋진 소리꾼입니다.
0: 맞아요.
2: 지금까지 공연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도 있을까요?

0: 나는 판소리하는 의사가 되고 싶었는데
1: 네.
0: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는 힘들 것 같아서 판소리 가르치는 교수가 되고 싶어요. 앞으로 소리 공
1: 다음에는 돈부터 잡고 물을 먹어야 돼. 알았죠? 그래요. 자, 그리고 유정 친구 앞으로의 꿈도 궁금한데 앞으로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0: 예전에는 판소리하는 의사가 되고 싶었는데
1: 네.
0: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는 힘들 것 같아서 판소리 가르치는 교수가 되고 싶어요. 앞으로 소리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학교 공부도 열심히 해서 꼭 꿈을 이룰 거예요.
1: 야, 멋지다.
2: 기대가 됩니다. 나중에 판소리 대가 노유정 교수님으로 꼭 다시 만나요. 저희 그날까지 응원하고 있을게요.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자, 이번에는 또 어떤 실력파 친구가 기다리고 있을지 함께 만나보시죠.

0: 네, 국가 유산
1: 정금에도 기적이야 하고 계속 마음을 다잡았는데요.
0: 예.
1: 금상 발표 순간
0: 예.
1: 제 이름이 불렸을 때 진짜? 진짜 나 맞아? 이러면서 몇 번 확인했어요.
2: 금상 이하연! 이랬을 때 아 진짜 믿을 수 없었겠어요.
0: 그러니까
2: 얼마나 뿌듯하면서도 떨렸을까. 그 긴장감이 막 전해지는 것 같은데요.
0: 예, 예.
2: 그렇게 큰 상을 받으면 사실 좀 어깨가 으쓱으쓱하고 좀 뿌듯하면서 조금 은근히 여기저기 자랑하게 되고 그렇게 되지 않나요?
1: 네. 상을 받는 순간에는 어깨도 살짝 올라가고 나 진짜 열심히 했구나 싶고 너무 뿌듯해요. 그래도 집에 오면 정신 차려. 넌 아직 별 게 많아.
0: 바로?
2: 네. 나 자신한테?
0: 너무 이중인격자 아니에요? 오자마자 정신 차려. 막 이래요?
1: 네.
0: 아 진짜 대단하다. 자기를 채찍질하는 거예요.
1: 네.
0: 앞으로 꼭 도전해보고 싶은 대회 같은 건 있나요?
1: 저는 나중에 커서 동아 국악 콩쿠르에 나가고 싶은데요.
0: 아 여기 유명하죠.
1: 이번 대회에서 언니들이 연주하는 해금 소리를 들었는데요.
0: 예.
1: 우와 하고 감탄이 나왔어요. 다 같은 해금인데도 더 깊고 아름다운 소리가 나니까 너무 신기했어요.
2: 신기하죠.
0: 소리가 달라요.
1: 네. 그래서 저도 나중에는 그런 연주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0: 그렇지.
2: 이 기세로 한다면 머지않아서 뭐 동아 국악 콩쿠르에서 좋은 소식이 들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0: 네.
2: 그런데 또 우리 하연 친구가 이 해금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좀 특별하다고 들었어요.
1: 혹시 드라마 동이라고 아시나요?
2: 동이.
0: 동이 M본부.
1: 네.
0: 한효주. 그렇죠?
1: 네.
0: 유명하죠. 이병헌 감독님이 만든 드라마.
2: 좀 예전 드라마인데.
0: 네. 시청률이 한 27% 나오고 그랬어요.
2: 줄줄줄줄 그냥.
0: 여기 지진이 씨 나오고 지진이 씨 맞죠?
1: 네. 네.
0: 근데 동이 왜요?
1: 저는 동이에서 해금 소리를 처음 들었거든요.
0: 아.
1: 그래서 해금 소리를 들으니까 예쁘고 아름다워서 저도 한번 꼭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해금을 방과후 수업으로 시작했는데
0: 예.
1: 연주해보니 어머나 내가 이런 소리를 만들 수 있다고 싶어서 깜짝 놀랐어요.
0: 그래요.
1: 그래서 그때부터
0: 네.
1: 해금에 푹 빠지게 된 것 같아요.
2: 맞아요. 저희도 해금 연주 들을 때마다 어떻게 두 줄로 저렇게 아름다운 소리를 낼까
0: 맞아요.
2: 신기해하면서 감상하거든요. 근데 하연 친구가 이렇게 어른스러워가지고
0: 네.
2: 더 큰 친구인 줄 알았더니만 이제 내년에 중학생이 된다고요.
0: 아직 초등학생

0: 아름다운 연주 보내주기를 저희 응원할게요.
1: 네, 감사합니다.
2: 네. 네. 자, 다음 무대는 또 어떤 대회의 수상자가 특별한 무대를 준비했을지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3: 안녕하세요. 제29회 국립중고등학교 무용경연대회 중동부 전통부분 금상이 빛나는 한국무용수 신현우입니다. 사실 저에게는 세상에 딱 두 분 계신 특별한 어머니가 계신데요. 저를 낳아주신 진짜 어머니와 저의 춤을 완성시켜주시는 춤어머니이신 손혜영 선생님이 계십니다. 두 분의 사랑 덕분에 제가 늦게 시작한 무용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금상까지 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엄마, 선생님 정말 정말 사랑합니다. 저의 최종 목표는요, 드러블레에서 확실히 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화려한 발디딤에 빠져줄 준비 되셨나요? 저 신현우의 멋진 태평무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화이팅!

0: 네, 신현우 친구의 태평무 무대 잘 만나봤습니다.
1: 대상 수상자 나온 춤사위가 아주 돋보였던 무대였는데요. 현우 친구가 국립무용단 수석무용수를 거쳐서 최고의 예술감독이 되고 싶다고 했는데요. 네. 멋진 꿈을 저희도 함께 응원할게요.
0: 자, 다음 무대는 절제된 선율과 품격 있는 소리가 돋보이는 정가 무대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0: 네, 올해 종로 전국 청소년 국악 경연대회 초등부 종합 대상을 받은 박수아 친구의 무대 봤습니다. 국악 영재들 사이에서도 종합 대상을 차지할 만큼 정말 대단한 실력을 가진 친구인데요.
1: 네.
0: 종합 대상 이름이 불렸을 때 우리 수아 친구는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2: 각 부문별 1등들이 또 다시 한번 대회를 해서 종합 대상을 선정하는데요.
0: 예.
2: 사실 조금 결승 때보다 아쉬웠던 무대였지만 종합대상이라는 큰 상을 받아서 너무 감사하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장 먼저 했어요.
0: 와,
1: 대상을 받았는데도 아쉬웠고 열심히 해야겠다.
0: 대단합니다.
1: 겸손하기까지 합니다.
0: 우리 수아 친구가 대회에 나갈 때마다 빠지지 않고 함께하는 든든한 응원단이 있다고요?
2: 아빠께서 늘 함께 와주시는데요. 항상 꼭 빨간색 팬티를 입고 오세요.
0: 제가 잘못 들은 거 아니죠?

의정 성보족 턴어 오는 사화주 승인 영검이 없으신가 당수 풍당중어 빠져 죽던 심 정의가 살아서 여기

0: 이 노래 들어볼래. 오늘은 2026 장원들 모여라 특집으로 함께했는데요. 네. 각 분야에서 최고의 실력을 가진 친구들을 한자리에 모아서 그 실력을 감상했습니다.
1: 그렇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뭐 당

단산봉황의 죽실 얼물 고동 속으로 넘나.

0: 무대 장치나 의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창극이죠.
1: 너는 역심을 품은 반역의 무리. 너는 내 딸이 아니다. 이 나라를 떠나라.
2: 멈추소, 멈추소서. 그 마음을 살피소서.
3: 그들이 말하던 운명이 무엇인 모인다.
1: 품은 반역의 무리. 너는 내 딸이 아니다. 이 나라를 떠나라.
2: 멈추소, 멈추소서. 그 마음을 살피소서.
3: 그들이 말하던 운명이 무엇인 모인다.
4: 기본적으로 전통 판소리는 그대로 하면서 여기에 이제 외국 작품들이 이제 자유롭게 녹아들기 시작한 거죠. 세계 명작들을 그대로 창극화해서 무대에 올리기도 하고 아니면 요즘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뭐 예를 들면 뭐 웹툰으로 제작됐던 정년이를 우리가 창극을 한다든가.
5: 새로운 시대의 흐름하고 아주 오래된 장르인 창극하고 만나가지고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내게 나가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고요. 저는 그래서 그 가능성이 정말 무궁하다고 생각합니다.

0: 장원을 했으니까 정말로 내가 이제 이 소리꾼의 길을 가야겠구나. 파! 명창이라는 타이틀이 아직은 좀 부끄럽다. 네, 끊임없이 배우고 네, 성장하고 싶습니다. 예.
1: 이대가 살아갈 판.
0: 좀 더 창작에 관련된 작업들을 좀 많이 해서 소리꾼 박현영을 좀 알리고 싶습니다.

0: 코를 타고 거기 잘
1: 아이고
0: 안녕하세요.
1: 어, 옷 많이 뵌 분인데?
0: 처음 뵙겠습니다.
2: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저는 올라운더 소리꾼 욕심쟁이 이혜진입니다. 어릴 적부터 꿈이 많고 호기심이 넘쳤던 나는 도전하는 것을 참 좋아했어. 가야금을 시작하면서 내 넘치는 흥과 끼를 발견했고 그걸 사람들한테 더 잘 보여주고 싶어서 우연히 소리를 시작했는데 나랑 더 찰떡이지 뭐야. 그렇게 서울대 국악과에 소리로 입학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내 꿈을 펼치기 시작했어. 이 세상에는 재밌는 것들이 너무 많고 담고 싶은 이야기,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글도 쓰고 판소리 작창도 하고 작곡도 해서 사람들한테 이걸 음악으로 들려주고 싶어. 내 꿈을 펼치기 시작했어. 이 세상에는 재밌는 것들이 너무 많고 담고 싶은 이야기,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글도 쓰고 판소리 작창도 하고 작곡도 해서 사람들한테 이걸 음악으로 들려주고 싶어.
0: 선생님? 선배님?
2: 잠깐만요. 예, 여기서
1: 이러고
2: 잠깐만.
1: 곤란하지?
2: 아니요.
0: 저는 작년 여름에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사회에 첫 발을 들인 이혜진이라고 합니다.
1: 예. 아, 우선 반가워요. 예.
2: 작년에 대학을 다 졸업하셨구나. 그럼 선생님이 맞긴 해요, 그렇죠?
4: 나이로는
2: 아니 이제 왜냐면 이제 국악계에서는 저희가 암묵적으로 10살 이상 나이 차이가 나면은 일단 선생님이라고 호칭을 시작을 하는 걸로 저희가 이제 암묵적으로 이제 룰이 있잖아요.
4: 그렇긴 한데.
2: 뭐야?
1: 나는 소리꾼이다.
2: 나는 소리꾼이다.
1: 큰일 났다.
2: 버스킹을 해보셨어요?
4: 학교 다닐 때 한번 그런 공연 형식으로 잠깐 한번 정도 해봤던 것 같은데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는 분위기가 너무 어려워.
2: 쉽지 않아.
4: 버스킹은 제가 안 좋은 모습들이 기억이 나서 솔직히 조금 두렵고
2: 그렇다고 우리가 막 소리하다가 막 어머니 잠깐만 오셔봐 막 이렇게 뭐 할 수도 없고
4: 그러니까 뭐 낯이라도 안 가리고 그렇게 하라도 하겠는데
2: 해보셨어요?
0: 저는 시즌 1 때 같은 전주에서 했었는데요.
2: 어땠나요?
0: 관객들 반응 보면서 하니까 더 힘이 나고 재밌던데요. 네. 걱정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사실은 경쟁의 의미를 주는 것보다는 아주 어리고 이런 저만의 장점이 있으니까 이걸 잘 보여주자.
2: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 남부시장에 있는 상가를 다 돌아다니면서 어르신들한테 그 노래를 불러드리고 칭찬을 먹으면서 제가 이제까지 자라온 것 같아요. 그 마음을 좀 다시 되새기면서 저의 초심을 좀 찾는 그런 버스킹으로 좀 삼아보려고 합니다.
4: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런 버스킹 무대에서 관객들을 사로잡는 방법을 좀 더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줄 테면 어. 내 성령이 심하규요. 그런디 어찌서 꼭 해필 날만 찾으시오. 상을 줄지 벌을 줄지 모르지만은 어. 위에서 신맹인을 모셔오라 하셨으니 어서 들어가십시다. 어. 신봉사 듣더니 나 일이 될 줄 알았어. 놈용케 주시로구나. 에라 내가 더 살아 무엇더리. 갑시다. 주련받게 당도하여 신맹인 대령이오. 황후 자세히 살펴보시니 백수 풍신 늙은 형용 슬픈 근심 가득 찬 게 분명한 부친이라. 황후께서 재중하시고 아무리 진중하신들 분명 철륜을 어찌오리. 심황후가 동부하라 산호 추념을 거쳐버리고 우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아버지. 한 번을 부르더니 다시는 말 못 하는구나. 신봉사 부재 몰라 이만.

정이가 살아서 여기 왔어. 진봉사이 말 듣고 에이 이게 웬 소리 이것이 웬 말이냐. 심청이라니 죽어서 혼이 왔느냐. 내가

신여 용왕 분부인지 신봉사 헛돈 눈에다 무슨 약을 뿌렸구나. 뜻밖 정하고

웃어서 뜨고 앉아 뜨고 쉴 없이 뜨고 어이 없이 뜨고 해내다가 뜨고 성내다가 뜨고 울다 뜨고 웃다 뜨고 힘써 뜨고 애써 뜨고 떠보느라고 뜨고 시원히 뜨고 이러다가 뜨고 앉아 놀다 뜨고 자다 깨다 뜨고 졸다 버텨 뜨고 눈을 끔쩍거려 보다가도 뜨고 눈을 부벼 보다가도 뜨고 치아

들렸는지 그 뒤부터는 심청가의 대문하는 소리만 들어보아도 명치백개 백대 끼고 다리끼 삭사는데 피대 서고 눈곱 끼고 원시 근시 굳이 눈도 못 온다.

0: 그동안 해왔던 27년간의 시간들이 약간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너무 잘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가지고 좀 시청도 너무 높게 잡고 좀 오버한 것 같아서 아 1등은 못하겠구나.
1: 처음으로 이렇게 1인 창극이라는 걸 해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얼마라고 시간을 계산 못할 정도로 정말 잠 안 자고 연습했습니다. 저의 그 두려움을 이제 쭈구리로 약간 표현을 했는데 쭈글쭈글한 모습들을 보고 즐거워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완성된 무대를 잘 선보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 비트 주세요! 아! 그때요! 한적한 시골 소리꾼 박현영이 난생 처음 1인 창극을 한답시고 오늘 이 청춘극장 무대에 서기까지 그동안의 불안했던 마음을 털어내어 보는 뒤 그 모습 참 가관이었겄다! 제 1장 쭈구리! 도짜 망짜 망짜 도짜 도짜 망짜 망짜 도짜 도짜 망짜 망짜 도짜 도짜 망짜 망짜 도짜 짜짜짜 짜짜짜 짜라짜짜짜짜짜 짜짜짜 짜짜짜 어서 가자 도망가자 그래 가자 어서 가자 어서 가자 그래 가자 어서 가자 그래 가자 그래 나 겁쟁이다. 한여름에 오돌오돌 손과 발이 차디차다 굳어진다 몸뚱이가 도래진다 내 얼굴이 감기인가 급체인가 알 수 없는 노하지라 에어컨이 문제인가 놀아신다 깊은 한숨

가자 어서 가자 그래 가자 어서 가자 그래 가자 그래 나 겁쟁이다 손과 발이 저려오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언제부터 불안했나 몸둘 바를 모르겠다 감기인가 급진가 알 수 없는 노환이라 에어컨이 문제인가 몰아신다 깊은 한숨 그러니까 제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도 쪼그라

0: 기다리다. 긁혀보셨어요? 긁혀보셨어요? 나 지금 굉장히 많이 긁혔거든요. 아, 그러니까 내가 이걸 괜히 한다 그래가지고. 아, 이거 나가서 개망신다 가면 어떡하지? 아, 그냥 지금이라도 안 한다고 할까? 아니지. 근데 그건 자존심이 너무 구겨지는 일 아닌가? 아니지? 근데 또 자존심은 원래 폈다 접었다 하는 것 아닌가?
1: 쉬고.
0: 그래. 이제. 쳐라.
1: 네. 쉬고.
0: 펼쳤다, 공겼다, 펼쳤다, 공겼다, 펼쳤다, 공겼다, 접었다, 펼쳤다, 공겼다가 펼쳤다가 접었다가 공겼다가 펼쳤다가 접.

시절 듣던 노래가 날 부르네 이곳으로. 결국 날 이곳으로 결국 날 이곳까지 끌었네 결국 날 이 얼씨구야 절씨구야 그래 여긴 바로 내가 살아가야 할 판이다 그래 이미 엎질러진 물 이 낯선 소리가 날 부르는데 아니 갈 수 있나 낙장불입 그냥 신나게 미친 듯이 즐겨라 보자 숲 부기도 쌓인 먼지 하늘 위로

0: 마신 다 꿈을 안고 여기선 다 살판이지 사판이지 문을 이곳 소리판에 분명한 걸 오직 하나 여기 내가 살아갈 판.
1: 감사합니다. 김관진 감독님이었습니다. 관객분들하고 눈이 맞추어지고 또 호흡을 같이 하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참 잘했던 것 같습니다.
2: 저는 원래 창작 활동을 많이 하던 사람인데 오늘만큼은 진짜 소리꾼처럼 보이고 싶어서 가지고 있는 한복 중에서도 가장 예쁜 걸로 골라왔고 가장 소리꾼답게 꾸며봤습니다. 제가 거의 한 달 동안 감기의 싸움에서 소리를 거의 쉬었어요. 없는 힘까지 한번 짜내가지고 이 무대 최선 다해서 끝내보겠습니다. 소리꾼 이혜진의 무대 많이 기대해

이무르그허여스대 탈신성인 행승촌승상부인도 망사대 곁에다 다루비를 세워난디 기무르그허여스대 탈신성인 행선허여 불기라 이르트 비문을 허여 세워도니 오고 가는 행인들도 미안이 슬퍼랴 신봉사도 딸 생각나거든면 거든더든 길을 물어 망사들을 찾아가서 비문을 안고 우더니라 이를 또 신봉산 마음이

살기도 나는 귀찮고 눈뜨르기도 내 사시다 비문 앞에가 어떠하자 영골치도 골면

헬끗하고 헬끗 오면 힐끗하고 남의 혼인 허려하고 단단히 믿은 난지 해담을 자르기와 신부 신랑 잠자는지 가만 문 앞에 들어서서 손뼉치고

0: 낳은 제일 스타!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신유진 소리꾼입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판소리로 뭐 이것저것 시도를 하는 소리꾼 신유진입니다.
0: 일단 언니는 못하는 게 없습니다. 전통 소리면 전통 소리, 창작이면 창작. 그냥 모든 장르에서도 다 잘할 거라고 생각해서.
1: 또 혜진이는 그 이상으로 전통을 넘어서 뭔가 자기만의 소리, 본인만의 색깔을 가지고 소리를 하는 친구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랑 코드가 잘 맞는 부분도 있고.
0: 저는 이 신유진이라는 세 글자 이름을 제가 함께 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든든하고요. 그래서 뭐 기대하는 거? 아니 그냥 언니 존재입니다. 예, 하던 대로 해주시면 저희 팀이 너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 나니 씨는?
3: 저는 이제 이라는 이제 바닥 소리라는 이제 창작하는 팀이 있어요. 그 팀에서 굉장히 오래 활동을 한 친구고.

0: 저는 사람들이 많이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무대를 만들어보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1: 은경 씨 없이는 저 정말 자신이 없었어요, 이번에.
0: 어디에 무슨 말씀이세요?
1: 그만큼 이제 은경 씨를 저는 믿고 이번에 의지하면서 함께 해나갈 예정입니다. 워낙 은경 소리꾼이 긍정적이고 또 밝다 보니까 만나기만 하면 굉장히 하이텐션이 되는데 이번 미션을 통해서도 또 그런 케미를 또 잘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0: 나은 화이팅!
1: 현영 씨는 어떤 소리?
2: 저요? 저는 슈퍼스타.
1: 아.
2: 아니고요. 네. 창작 활동 하지 않는 분입니다.
1: 아.
3: 아, 좋다. 그냥 공부가 되겠네, 여기는. 아이. 뭐야.

0: 나는 이라
1: 물을 타는 것이 공명일 다 날렘배를 잡아 타고 이놈 사공아
0: 예
1: 이 배를 빨리 저어 코면 담배를 잡아야 알망정 말이래 못 잡으면 이 내당 장태는 갈로니 먹을 때 응배여 이 물에 부덩 그래치면 너의 배꼬를 너의 찾으랴

0: 넓은 친구야 기다리자 뭐라 비겨라 저라 저라 비겨라 허기야 디야 허그야 허그야 디여 주정 공명이 시가문명타
1: 사상이 크기 위여 저기 가는 공명선생 가지 말고 개 머물러 따의 한말 듣고 가오
0: 공명이 호대 소구며 너그 도도이 나를 살해 마음대 이무하

0: 빅히트예요.
1: 요즘 사람들한테 더 잘 전달하려면 재미난 것들은 반복을 해가지고 더 귀에 쉽게 들리게 만들었습니다. 두 여자 소리꾼이 장기와 까투리를 맡아서 얼마나 재미나게 표현을 하는지
0: 저희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1: 화하 이피
0: 1등 하자!
1: 저희 팀이 가장 공을 들여서 많이 하지 않았나.
2: 저희 팀이 제일 또 잘하지 않았나. 공공공이로다! 공공공이로다!
3: 형! 형! 또 뽑아야 돼?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을까?

0: 울었어요. 울었어요.
1: 저도 나중에 선생님처럼 멋지게 연주하고 싶어요.
2: 이춘희 선생님이랑 아주 멋진 무대를 만들어 보고 싶어요.
3: 응원하고 열심히 가르칠게요.
4: 4,

0: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내가 나를 견디기 어려워졌다. 조용히 마음의 전원을 끈 것처럼
2: 마음이 무너질 때 연결되는 번호 109 당신의 마음을 먼저 들어줍니다.

0: 안녕하세요. 영재 한음에 오신 여러분, 저는 가야금 병창을 공부하고 있고 우리 전통음악을 너무도 사랑하는 오재연입니다. 오늘 열리는 이 영재 한음에는 크라운 혜태가 주관하는 모여라 한음 영재들 및 한음 꿈나무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친구들이 준비한 재미있는 공연입니다. 저를 포함한 오늘 무대에 서는 친구들은 우리나라 음악을 이끌어가는 큰 꿈나무들이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즐거운 우리 국악이지만 함께 즐길 때 그 즐거움이 배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악을 즐길 때 함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추임새인데요. 공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추임새를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가 하는 말을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이씨구!
1: 어이씨구!
0: 좋다!
1: 좋다!
0: 잘 따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임새는 어떤 위치에 넣어야 한다는 규칙이 없으니 공연을 보시다가 연주자를 응원해주고 싶을 때 언제든지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대는 한음의 바나다 친구들의 성금연가락 풍류춤 양창도들이입니다. 성금연가락 풍류는 성금연이 어려서부터 여러 명인에게 배웠던 풍류가락을 다시 정리한 음악입니다. 오늘은 뒷풍류 중에서 양창도들이를 벗금으로 정악선율을 연주하고 산조가야금으로 성금연 풍류가락을 같이 합주하여 조화롭고 아름다운 음악으로 다시 구성해 보았습니다. 그럼 제가 어이씨구 하면 여러분들께서 좋다로 공연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씨구!

산조는 경기 지역의 무속 음악과 민요의 선율을 바탕으로 지앙이 명인이 구성한 해금 산조로 섬세하고 경쾌하며 다채로운 것이 특징입니다. 그럼 김채음이 언니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어이씨!

무대는 김진현 오빠의 적벽가중 군사설음 대목입니다. 적벽가는 삼국지연의 가운데 적벽대전의 중심으로 영웅들의 투쟁과 군사들의 애환을 엮어 재구성한 판소리 작품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부분은 군사설음 대목 중 사친가로 전쟁터에 나온 어린 군사들이 부모님을 그리는 설움과 꼭 살아 돌아가고 싶은 염원을 노래한 대목입니다. 그럼 김진현 오빠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어이 시구!

허드

네 번째 무대는 송원 소리나래 친구들의 수군가중 원의 수변 가자서가 도라지 타령입니다. 먼저 수군가중 원의 수변은 용궁과 바다를 배경으로 하는 장면에서 수군가중 원의 수변 가자서가 도라지 타령입니다. 먼저 수군가중 원의 수변은 용궁과 바다를 배경으로 하는 장면에서 넓고 먼 바다의 풍경을 묘사하는 대목입니다. 연이어 들려드릴 가자서가는 토끼가 용왕을 속이고 탈출해 벨주부에 다시 업혀 세상으로 나오는 장면을 묘사한 대목입니다.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도라지 타령은 경김녀로 한 민족의 한 원리와 천지인 사상이 윤려로 잘 표현된 민요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송원 소리나래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한 곳을 바라보니 외인과 산 짐승들이 모여 앉아 상좌 다툼을 하던가 보더라.

다섯 번째 무대는 화동 정제예술단 친구들의 아박 향발합설입니다. 작은 제금인 향발을 치며 추는 향발모와 여섯 조각의 상아를 묶은 아박을 들고 치며

0: 올렸다 내리면 얼씨구 추임새를 넣어주시고요. 부채를 안 든 손을 올렸다 내리면 좋다 추임새를 넣어주세요. 부채를 든 손을 올렸다 내리면
1: 얼씨구.
0: 부채를 안 든 손을 올렸다 내리면
1: 좋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정기연주회 부산청년입니다. 부산의 젊은 예술가들과 함께하는 다채로운 협연과 K-뉴웨이브 국악창작 프로젝트에 선정된 지휘자와 작곡가의 초연 무대를 선보입니다. 국립국악관현악단 관현악 시리즈 첫 번째 무대 5편의 레퍼토리로 선보입니다. 제67회 한국민속예술제입니다. 일반부 21팀과 청소년부 12팀이 참여하는 민속예술 경연부터 다양한 체험행사와 초청공연까지 18일부터 4일간 평창군에서 진행됩니다. 대전 국악방송 개국 9주년 기념 공개음악회 더욱더 꿀잼입니다. 신명나는 줄타기와 연희, 입드럼과 함께하는 판소리, 그리고 아이들의 맑은 하모니까지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유쾌한 무대를 선보입니다. 평택시 문화재단 제작공연 시리즈 판소리 명인전 세바탕입니다. 판소리 수공가, 춘향가, 심청가를 세 명창의 서로 다른 소리와 표현으로 선보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두 번째 달과 함께한 적성가로 아지트의 문을 활짝 열어봤습니다. 판소리의 멋을 또 현대적인 감성으로 풀어낸 곡이었습니다. 김준수의 아지트. 오늘은 자신만의 색깔로 지금 이 시대의 우리 음악을 만들어가는 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여기 우리 음악이 있다. 여우락 페스티벌에서 장르와 경계를 넘나들며 우리의 음악의 또 다른 세계를 보여준 분들이 김준수의 아지트를 찾아주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0: 오늘 첫 곡으로 싸름을 들려주셨습니다. 예. 이 싸름이라는 곡은 국립국악원 생활음악 시리즈로 또 만들었던 곡인데
1: 맞아요.
0: 어떻게 작업을 또 하시게 되었습니까?
1: 국립국악원에서 예전에 네. 대중음악가를 위한 국악작곡 아카데미
0: 네.
1: 그거를 한 몇 달 동안 네. 한 학기 정도 강의를 들었거든요.
0: 네네네.
1: 그래서 자연스럽게 좀 아, 저분이 국악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가 봐 이런 아. 생각들을 하셨나 봐요.
0: 네네.
1: 그래서 한번 생활음악에서 한번 생활음악 국악적인 느낌을 잃지 않으면서
0: 네.
1: 대중가요적이기도 한 네. 그런 노래 한번 만들어보면 어떻겠냐라고 제안해 주셔가지고 처음에 달거리라는
0: 달거리.
1: 노래를 만들었어요.
0: 네.
1: 경기 작가의 일부분을 발췌해서
0: 네.
1: 그래서 또 그 이듬해에는 곡을 좀 많이 만들어 봐 달라고 해서
0: 여덟 곡을
1: 발표했고 그 중에 한 곡이 이 싸름이었고요.
0: 오.
1: 준수 씨도
0: 맞아요. 사실 저도 잠깐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1: 그죠?
0: 아, 네. 네. 감독님과 또 이렇게 인연이 있었잖아요. 사실
1: 맞아요. 그때 네. 사철가를
0: 맞습니다.
1: 저하고 함께 불렀고 또 준수 씨만 오롯이 부른 버전도
0: 맞습니다.
1: 네. 네. 발표가 되었죠.
0: 저도 그때의 그 국립공원에서 했던 생활음악 시리즈에
1: 네.
0: 사철가를 감독님을 만나면서 작업을 하면서 되게 새로운 또 하나의 어떤 다른 해석의 사철가를 만나 하게 돼서
1: 예.
0: 저 개인적으로도 되게 아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구나라는 걸 그때 한번 느꼈습니다.
1: 맞아요.
0: 저는 세워라 세워라 세워라 가지 말아라 약간 우리
1: 원래 이건데
0: 네. 세워라 세워라 세워라 가지 마라

0: 있을까요, 감독님께서는?
1: 제가 경기 서도 민요 좋아하고요. 라디오에서 맨날 노래 나가면 청취자 여러분도 들으시지만 당연히 저도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듣다가 좋은 곡들이 있으면 메모해놓고 그러거든요. 메모된 곡들을 쭉 살펴보면 경서도 민요가 많아요. 그래서 올해는 경기민요, 서도민요 가지고 만든 노래들을 무대에 많이 올렸고,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남도민요, 뭐 판소리의 어떤 일부분, 네, 눈대목 같은 걸로도 만들어보고 싶어요.
0: 오, 이제 앞으로의 또 생각도 갖고 계시는 거네요.
1: 아, 계속해야죠. 이 좋은 걸.
0: 꾸준한 국악과의 같은 어떤
1: 예.
0: 협업들을.
1: 저 악단 광치를 막 진짜 좋아하거든요.

0: 그냥 우리 악기들 가지고 네. 그런 뭐 락적인 제가 이해하기는 그렇거든요.
1: 네.
0: 락적인 그런 음악들을 펼쳐내는 거잖아요.
1: 네.
0: 해외 락 페스티벌에서도 공연 많이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1: 네, 네, 네.
0: 저는 이제 계속 한 30년 동안 대중음악을 시대별로 계속 들어봤는데
1: 네, 네, 네.
0: 제가 아는 어떤 영국의 락 밴드 음악인 것처럼 막 느껴져요. 근데 그게 우리 악기, 우리

다시 화염풍 돌아들고 이시 한양의 득시 삼각산 기공하고 동황이 생겼구나 황물로 대벌 짓고 대궐 앞에는 육조로

잡차는 산대고 천관악산화 산이죠. 농작금 수고맞고 한강수 둘러싸니요 천지무궁이라 시고 원하는 금묘 잔디 자유 사바세계 남서는 부주로다 해동이면 대한민국 강내 각가 중에 만사가 되기라고 백사

사리우 산을 불어버린 쌀이라 원근 도중에

0: 네, 선우정아 씨의 비온나와 단가 사철가가 멋지게 어우러진 무대였습니다. 멋진 무대를 만들어준 선우정아, 최지혜 두 분을 모셔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 사실 저에게 이게 아지트에 오시는 많은 게스트분들 너무 저에게는 소중한 분들이기도 한데 특히나 또 오늘 같은 경우도 저에게는 너무나 특별한 날입니다.
1: 아이고.
0: 우리 아지트 시청자분들께 간단히 한번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음악하는 선우정아입니다. 반갑습니다.
3: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작곡가 최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0: 두 분을 모실 수 있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1: 아이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0: 앞서 정말 단가 사철가를 가지고 멋지게 또 음악을 새롭게 만들어주셨어요. 제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우리의 전통 단가 사철가가 이렇게 또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구나라는 거를 보면서 되게 감미롭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뭔가 촉촉히 젖은 봄비 같다가도 약간 그 선우정아님이 가지고 있는 보이스가 저도 너보다 이제 음악도 잘 듣고 하고 있지만 그 예전에 내셨던 봄처녀
1: 네.
0: 같이 이렇게 살랑살랑하면서 이렇게 감미로운 사철가가 있을 수 있을까 하면서 제가 감상을 했거든요. 어떠셨어요? 이렇게 부르시면서 단가 사철가를 하시면서
1: 저는 약간 이번 저희 여우락 준비를 하면서
0: 네.
1: 그 주제도 정했지만 제 개인적인 캐릭터를 약간 좀 이런 말 민망하지만 소녀?
0: 제가 본 게 맞네요. 그럼요. 약간 그런 감성의 느낌으로.
1: 네, 그래서 꽃핀 그런 동산에 아주 해맑게 뛰어다니야 이런 소녀의 느낌을 살짝 이제 주고자 했는데
0: 네.
1: 근데 그러면서 이제 인생이 나는 아직 내 마음은 소녀인데 인생이 저는 지금 이제 뭐 절반 가까이 온 거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그거를 느끼는 이 회한을 그냥 있는 그대로 그런 노래잖아요.
0: 네.
1: 그래서 되게 와닿는 곡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뮤지션 선우정아가 해석한 네, 사철가였습니다.
0: 네, 근데 두 분이 함께한 공연 제목이 원의 노래라고 했는데요. 이 원이 원할 원자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이렇게 주제를 정한 이유도 사실 또 궁금해집니다.
3: 저희가 이제 3월 중순쯤에 첫 미팅을 가졌었는데
0: 네.
3: 그냥 각자가 공연에 올리고 싶은 곡들 리스트를 쭉 가지고 만나뵙기로 했었어요.
0: 네.
3: 그렇게 해서 이제 저는 이 곡을 하고 싶습니다 하고 정아님께서 또 알고 있는데
0: 네.
3: 원해라는 곡이 있거든요.
0: 네,
3: 그래서
0: 원해.
3: 그 곡이 굉장히 이 공연에 잘 맞을 것 같고 처음과 끝을 장식하면 되게 좋을 것 같으면서 이제 주제가 이제 원의 노래라고 정해지면서 예, 자연스럽게 그렇게 흘러갔던 것 같아요.
0: 근데 이제 아까도 비온다와 사철가 그리고 또 다음으로 들려줄 곡에 안에서도 정아님의 노래도 같이 함께 또 들어간
1: 네.
0: 도망가자라는 예, 예. 그 노래도 사실 이렇게 뭔가 적절하게 섞여 있는
1: 네.
0: 거잖아요.
1: 예.
0: 근데 그 도망가자 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거든요.
3: 감사합니다.
0: 또 이제 원곡도 여기서 한 번만 또 들려주시면 안 될까요? 아 짧게 하나 더 듣고 싶은데 시청자분들도 너무 궁금하실 것 같아요.
1: 뜻이
0: 제가 너무 제가 이렇게 좀 약간 짓궂기도 해요.
1: 너랑 있을게 이렇게 손 내밀면 내가 잡을게 야생약 너의

0: 이렇게 아이고. 저도 약간 성덕이에요. 이게 가까이서 라이브로 목소리로만 들을 수 있다는 게 아, 너무 좋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해요. 아니,
1: 지혜님이 도망가자 그래도 우리 원곡으로 사람들이 너무 듣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제가 아니요. 이게 재밌어요.
0: 아니 그 도망가잖아. 이 원해 같은 곡은 정말로

0: 유명한 곡이기도 하고 이 국악적 색채를 입힌다는 게 어찌 보면은 또 어려울 수도 있는 일인데 지혜님도 사실 이제 많은 국악인들과 그간의 작업도 많이 하셨고 네네. 어찌 보면은 그러한 국악인들과 작업하는 환경들은 너무나 또 익숙한 잖아요.
1: 네네.
0: 근데 또 이제 선우정화님을 만나서 이렇게 선우정화님의 곡과 이런 국악적인 색채를 입히는 데 있어서 또 많은 도움을 주셨을 것 같아요.
1: 워낙 그건 익숙한 작업들이었는데
0: 네.
1: 그 처음에 그 본인의 곡과 이 콜라보할 곡을 엮어 오셨는데
0: 네.
1: 그거 이제 피아노 가이드로 해가지고 노래 보컬 가이드랑 해가지고 저한테 들려주셨어요.
0: 네.
1: 근데 그냥 그것만 들어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위에 제가 숟가락을 얹은 거죠. 국악기 편곡하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더 이제 옷을 입히는 것 뿐이었고 기본 이제 틀을 만들어 주신 게 너무 세련되고 멋있었기 때문에 네 작업할 맛이 났습니다.
0: 아 근데 또 이 공연 안에서 또 그 알고 있었던 곡들과 같이 함께 매쉬업도 했지만 초연곡을 또 선보이셨다면서요.
2: 그렇습니다.
0: 그 곡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한번 해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2: 이 곡이 진짜 너무나 아름다운 곡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만나서 주제를 정하고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 좋지 않을까 하고 대략적으로 딱 봤을 때 아 좀 에너지가 센 곡, 그러니까 경쾌한 곡 혹은 잔잔한 곡 이렇게 좀 나뉘잖아요.
0: 네.
2: 이렇게 매칭을 했을 때 우리는 한가운데 진짜 정적인 곡이 있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네. 그런 구조도 같이 얘기하면서 떠올리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들 창작곡을 정말 정적인 곡으로 만들고 이 무대 주제를 여기에 다 응축

0: 그 성주풀이가 무엇을 표현하려는지 어떤 것을 말하는지 너무나 잘 들리고
1: 네.
0: 아 그냥 이거다 싶어서 네. 열심히 가사를 썼습니다.
2: 근데 사실 이제 이렇게 여우락에서 많은 그간의 조합들이 사실 있었어요. 근데 또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서 이 공연이 끝나고 나서도 앞으로 또 이 곡의 작업의 기회로 이 만들었던 곡들이 많이 불러졌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도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0: 예, 예, 예.
2: 이 작업을 했던 이 음악에 대한 애정이 정말 많으신 것 같은데 네. 저희 아지트 이렇게 나오셔서 네. 같이 함께 만들었던 곡들을 이렇게 들려주셔서 저 개인적으로도 영광이지만
0: 아이고.
2: 또 많은 분들께서 이 곡을 들으시고 자주자주 원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또 계획이 어떻게 되실지 한번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저는 얼마 전에 싱글 더 바라지도 않겠어 가로 열고 피콕 가로 닫고를 발매했거든요.
2: 네.
0: 그래서 이 싱글로 활동을 열심히 할 것이고요. 그리고 뭐 많은 페스티벌들, 뭐 기획 공연들 이렇게 불러주시는 대로 열심히 가서 재미나게 노래할 예정입니다.
2: 아, 네.
3: 아, 이제 놓고 있었던 작곡 작업들을
2: 네.
3: 이제 부지런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0: 맞아, 너무 많은 작업을 하셨어요.
2: 아, 그렇지만 또 이제 각자의 진짜 또 해야 될 일이 있겠지만 언젠가 또 좋은 기회로 또 두 분이 만나서
0: 네.
2: 만들었던 곡들 어디서든 또 듣고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예, 예.
2: 그렇다면은 올해 여우락 페스티벌에서 초연곡 중에 두 곡을 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0: 네.
2: 앞서 조금 잠깐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그 곡 한번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0: 네, 도망가자가 이제 꽃밭 속에 이렇게 요렇게 숨어 있는 그런 네, 곡. 네, 도망가자고 꽃을 메시업한 그 곡 들려드릴 거고요.
2: 네.
0: 그리고 이어서 제가 호들갑 떨면서 자랑했었던 저희의 창작곡 원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2: 네, 오늘 그러면은 그 곡 듣고 저도 잘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 나오셔서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에서는 여기 우리 곁에 있는 이 시대의 우리 음악을 만나봤습니다. 이 시대의 감각으로 오늘의 민요를 만드는 이한철 씨와 국악과 대중음악을 잇는 선우정아, 최지혜 씨의 무대도 함께 만나봤는데요. 전통은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감각을 만나 새로워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만난 음악들처럼 이 시대의 감각으로 풀어낸 우리 음악들이 여러분의 일상에 오래 머물길 바라면서 오늘은 김준수의 아지트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만 더 지힐

0: 안녕하셨는지요? 국악과 알까기의 콜라보. 예? 국악의 날 지정님 알까기 명인전 시즌 2. 오늘도 알까로 왔습니다. 알까기 구단 최양락 인사드립니다.
1: 오늘도 어김없이 국악인과 시청자들이 알까기로 어우러져 한바탕 웃을 수 있길 바랍니다. 알까기 초단 김가영입니다.
0: 일찍이 알봉대사께서는 팔공산에서 수도하면서 알까기는 반드시 8알 이하로 해라. 왜냐면은 열대 안막의 균형은 너무 정신없지 않습니까? 8알 이하로 해라. 좋습니다. 국악의 날 지적기념 알까기 명인전 시즌 2입니다. 오늘 대국에 나설 알까기 명인들 소개하겠습니다. 대국장. 네. 긴장감이 싹 돌아.
1: 네. 먼저 백도를 잡은 하동근 5단입니다.
0: 네. 신이죠. 네. 하동근 5단은 원래 경상남도 남해군에 있는 담배 회사 근로자였습니다.
1: 진짜요?
0: 네. 그러다가 K본부 전국 노래자랑 남해군 편에서 최우 수상을 차지하면서 자기에게 이제 가수의 재능이 있다는 걸 발견했지만 담배 만드는 회사에서 1년 동안 한우 팔지 않고 일해야 정규직이 될 수 있기에 전국 노래자랑 연말 왕중왕 행전에도 가지 않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정규직이 돼야 되니까.
1: 그러다가 이제 또 문득 내일은 미스터트롯 소식을 듣게 되어 무작정 도전했는데요. 기세는 좋았으나 1라운드 탈락의 고배를 마시게 됩니다.
0: 그런데 하동근 5단이 워낙에 사교성이 좋아요. 이 1라운드 탈락이었지만 말이죠. 같이 탈락한 또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1타 강사인 수학 강사인 정승재를 사귀게 되는데 이 양반이 자기가 본 이런 꿈 대신 이루어라 하면서 하동근을 후원하기 시작합니다.
1: 진짜요?
0: 그리고 하동근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같이 탈락한 고만고만한 친구들을 모아서 뭐 노트북도 같이 이렇게 하면서 마치 입상한 듯한 느낌을 줬던 거지요.
1: 하동근 5단은 또 들었다 놨다 쥐었다 폈다 창법으로 유명하다고 하죠.
2: 사랑했어 떠나야 하는 그 사람.
0: 그러다가 하동근 가수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찾아옵니다. 이 국악방송의 소리를 배웁시다. 대단했던 프로지요.

0: 자세히 임하겠습니다.
1: 아니 이렇게까지.
0: 알까기는 우리 민족 고유의 놀이입니다. 국악인의 긍지를 갖고 자세히 임하겠습니다.
1: 아니 이렇게까지.
2: 예, 우리 민족의 고유의 놀이인지 뭔지는 뭐 아직
3: 뭐 이제 뭐, 그렇게 될 수 그러니까 있죠.
2: 분분합니다만은 네. 네. 이제 고용열 오다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3: 네네네.
2: 감사할 따름이지요. 네. 네?
3: 근데 적톤으로 말씀하시니까 진짜 같아요, 되게. 여,
0: 알까기는 우리 민족 고유의 놀이입니다.
3: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알까기에 앞서서 시타부터 하겠습니다.
2: 네. 몇 달 올려놓고 연습, 네. 연습인 거지요. 네. 네, 이게 이제 꽥을 방지하고, 예, 연습하는 거예요. 자유자재로. 네. 강약 조절. 네.
3: 와! 오, 저러는데요? 어,
2: 연습.
3: 오.
2: 네, 그렇습니다. 와, 저런 정도. 오늘 대국, 오늘 알까기 공부하는 시대들, 네. 공부할 체류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대국에 앞서서 진행 방식 소개해 주시죠.
3: 네, 연장자가 100이고 흑선으로 시작합니다. 알은 총 8알, 3판 2선승제고요. 승부가
2: 한동근 오단 말이죠?
3: 네.
2: 100.
3: 마지막 노를 어떻게 놓을까 고민하고 있어요.
2: 네. 아, 그런 식으로.
3: 고영렬 5단도 엄청 신중하게 놓고 있어요.
2: 고영렬 5단은 왼손 오른손 각을 보는 거지요. 자, 국악의 날 지정 기념 알까기 명전 시즌 2 고영렬 5단과 하동곤 5단의 1차전 극도를 잡은 고영렬 5단의 선공으로 시작합니다. 시작해 주시죠. 네. 왼손 답법으로 먼저. 왼손잡인가요?
3: 양손잡인가요?
2: 그걸 첫수로. 와! 성공!
3: 와!
2: 멋진 수입니다.
3: 네.
2: 야, 상당히 먼 거리에.
3: 네, 처음부터 깔끔하게.
2: 예. 망연자실. 네. 이거 뭐야? 한동근 오단 당황하고 네. 있습니다만 당황할 필요 없어요. 이제 쳤습니다.
3: 네. 네.
2: 반격에 나섰어. 장군 봉구로 하면 됩니다.
3: 네.
2: 그 쳐들어온 특공대 무시하고 네. 내갈 길로.
3: 네.
2: 저 뭐 넉 점, 석 점을 향해서 네. 저 같으면 공격을 할 텐데 말이죠. 네. 근데 공격할, 네. 그거로? 네, 좋습니다. 가능해요. 과연 성립이 될지?
4: 네.
3: 네. 아쉽게. 네,
2: 주가 나왔습니다.
3: 그 사이로 지나갔네요.
2: 두 대국자, 고영열 5단은 성공을 했고, 하동근 5단은 첫 수가 꽥으로 끝났습니다.
3: 네. 근데 뭐 아직, 네. 좀 슬퍼하기는 이릅니다.
2: 그렇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초반 첫 수 끝난 상태에서 두 점 차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3: 아, 맞네요.
2: 네. 자, 또 손을 푸는 고영열 5단. 자, 이번에는 오른손으로.
3: 와.
2: 이야, 자신 있습니다, 플레이에.
3: 와.
2: 자, 이거 뭔가 나올 것 같은데요? 와! 사석작전, 놀개타법입니다.
3: 네.
2: 네. 네. 미칠 거 없다.
3: 네, 같이 떨어졌지만.
2: 그렇습니다.
3: 그래도 앞서고 있어요.
2: 앞서고 있지요. 네. 잘 풀리고 있어요.
3: 네.
2: 자, 이렇게 되면은 벌써 네, 자리를 줬습니다. 자, 무릎 꿇은 상태에서 네, 아래 스피드는 상당히 빨랐습니다만은 저렇게 빨리 꽥이 나왔네요. 꽥수가 나왔습니다.
3: 안타깝습니다. 네.
2: 꽥만 지금 두 번.
3: 네.
2: 꽥꽥.
3: 네.
2: 오리. 꽥꽥.
3: 네.
2: 자, 네. 고용률 5단 대단합니다. 네. 오른손 왼손 자유자재.
3: 네. 양손잡이가 유리할 것 같아요.
2: 매우 유리하지요. 와. 이게 각도가 문제인데.
3: 네.
2: 야.
3: 근데 또 이
2: 네,
3: 시계까지 시계가 아니네요.
2: 시계
3: 네, 팔찌를
2: 네,
3: 불렀어요.
2: 안과에 가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저거는 시계라고 안 하지요. 네,
3: 팔찌를 불렀습니다.
2: 네.

0: 그러나 뭔가 이제 손이 풀릴 때가 됐어요. 이게 너무 힘이 들어갔습니다. 네. 뭐 살살이 해도 충분히 날아가는데 힘이 그러니까 비행을 하지 않습니까?
1: 네. 근데 또
0: 누가
1: 모릅니다.
0: 누가 멀리 날아가나 게임이 아니거든요. 네. 지금 고용료로보다는
1: 1.08. 네. 네. 한 알밖에 안 떨어졌어요.
0: 네, 그렇습니다. 실점이 1점입니다. 네. 그리고 하동권보다는 떨렁 두 알 남았는데 네? 아... 좀 애처로운 입장입니다.
1: 근데 또 모르잖아요.
0: 모르죠.
1: 그쵸? 네.
0: 역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모든 경기는 역전.
1: 맞아요.
0: 자, 네. 네. 본인이

0: 다니는 분들도 많은데 네. 멋있게 남자답게 아주 그렇습니다. 시원하게 달렸어요.
1: 뒤로 빼진 않겠다. 약간 네. 주더라도.
0: 이 하동근 오다는요 네. 또 신곡을 트로트 가수 홍진영 씨에게 받았다고 합니다.
1: 아. 네. 그 홍진영 아시죠? 사랑의 배터리 네. 아, 잘 알죠. 우리 예전에 알까기도 같이 해서 노래 잘하시는데요. 홍진영 씨가 네. 네, 위기의식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0: 이 홍진영 씨가 작사 작곡한 노래 네. 복세편사를 받아서 불렀다고 해요. 복세편살.
1: 네, 그게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이잖아요.
0: 오, 아세요?
1: 복이면 이제 복잡한 세상 편하게 살자.
0: 오, 뭐 맞아요.
1: 네. 근데
0: 우리 안 복잡합니다.
1: 그 안 복잡한 거로
0: 지금
1: 하고.
0: 아마 하동근 오단의 머리가 더 복잡할 것 같아요.
1: 아, 네. 그래요? 네. 복잡하군요. 네, 복잡합니다. 네. 자, 어쨌든 자, 여기서 끝날 것인지 보통 예, 그렇습니다. 왼손으로 가볍게 끝내겠다. 오른손으로 그것도 괜찮네요.
0: 와.
1: 오른손이 더 가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와. 그냥 여기서 그냥 사석작전으로 그냥
2: 네, 맞습니다.
1: 이렇게 해서 첫 대결에서는 고영렬 5단이 가볍게 승리했습니다.
0: 네, 이렇게 되면 고영렬 5단이 한 판만 더 이기면 오늘 최종 승리를 하게 되고요. 대국 기념 사인 바둑판은 고영렬 5단이 가져가게 됩니다.
1: 국악의 날 최종 기념 알까기 명전 시즌 2 2차전 시작합니다.
0: 자, 1차전과 마찬가지로 흑도를 잡은 고영렬 5단의 선공으로 알까기 대국 시작하겠습니다.
1: 자, 역시 흑선이죠, 흑선. 네. 네. 손을 지금 풀고 있는데 저 손 보세요.
0: 오.
1: 아주 복손이에요, 도톰한 네. 게. 네. 저렇게 손이 토실토실 이렇게. 네. 복손이라고 그러잖아요.
0: 네. 네.
1: 알도 잘까 하는. 네, 자, 이번에 2차전은 어떻게 첫수를 보여줄지? 이런 정도 무리하지 않습니다. 네. 아니, 괜찮습니다. 네. 실수한 거 아니에요.
0: 네, 나쁘지 않았어요.
1: 이렇게 하는데

0: 자, 과연? 아, 저,
1: 네! 아, 근데 같이 네. 네,
0: 떨어졌어요.
1: 농기 네. 네. 그래도 나쁘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네.
0: 득과실이 없는.
1: 네. 네. 이 하동근 5단에게는요, 네. 그 짭GD라는 별명이 있다고 합니다.
0: 이제 그러니까 GD라고 있잖아요. 네. 네? 이게 스타 GD.
1: 네.
0: 패션의 아이콘, 이상한 옷 색깔, 네. GD하고 비슷한
1: 디자인. 오늘 되게 화려해요.
0: 네, 네. 비슷한 색깔의 옷을

0: 진짜 엄청 잘하시네요.
1: 아유, 아닙니다.
2: 잘했어요. 진짜
3: 어, 잘했는데 잘했어. 너무 잘하셔가지고.
1: 운이 좋았습니다.
0: 너무 잘하시니까 깔끔하게 인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3: 아유, 너무 잘하셨습니다.
2: 잘까지 인정하셨고.
1: 예, 알까기는 우리 민족의 고유의 놀이인 만큼 구강인의 금지를 갖고 했습니다. 그래서 또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고요. 너무 또 잘 해주셨는데 운이 너무 좋았고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0: 아, 열심히 최선을 다했으나 제가 절대 강자를 만난 것 같습니다. 아, 너무 잘하셔가지고 깔끔하게 인정해드리고 축하드립니다. 아, 너무 잘. 네.
2: 자, 두 분 다 수고하셨고 멋진 대국이었어요.
3: 네, 맞아요. 근데 멋있었어요. 네.
2: 국악의 날 지정 기념 알까기 미용인전 시즌 2.
3: 네, 다음 주에 더 멋진 대국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다시 한번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오래오래 이 추억 간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이 한 자리에서 만나는 시간, 대가와 함께하는 무대 특집 함께 만나보시죠.
3: 황주군 동군이 어디 매뇨 군년이 와요.
2: 기분이 어땠어요?
4: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엉엉 울어버렸어요.
5: 울었어요?
6: 저도 나중에 선생님처럼 멋지게 연주하고 싶어요.
2: 이춘희 선생님이랑 아주 멋진 무대를 만들어보고 싶어요.
7: 응원하고 열심히 가르칠게요.
8: 다

0: 오늘 또 어떤 분들이 오시나?
1: 아, 언제 봐도 반가운 딱 특별한 산행 어몽길의 산악버스.
0: 반갑습니까?
1: 네, 너무 반갑습니다.
0: 아, 참. 네. 반가운지 안 반가운지 뭐 이렇게.
1: 오, 근데 저기 굉장히 뭐야? 독특한 복장에.
0: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아, 저분도 같이 하신 분이에요?
1: 그런가 본데. 버스 탑승 오신 거예요?
2: 네, 왔습니다.
1: 아, 아, 진짜요? 반갑습니다.
2: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0: 예, 예, 예.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2: 네,
0: 야. 아니 뭐 이 산에 가셔도 뭐 다 그냥 시선이 다 쏠리겠지만 조식이 걸어다니도 완전 뭐 그냥 막. 야, 이거 진짜 뭐 새로운 뉴 패션인가.
1: 약간 역대급 패션을 네, 오늘.

0: 그럼 당신 차로 가죠, 차로 가죠. 네. 산은 좀, 그럼 한라산 좀 올라가셨어요?
1: 한라산 저는 매표소하고는 가깝습니다. 예, 첫바라하고 가까운데요.
0: 예, 예, 예. 근데 우리 저 정쌤님.
2: 네네네.
0: 그, 어떻게.
3: 갓이 너무 시선 강탈이에요.
2: 이거 어떻게 숨길 수가 없네.
0: 아니, 그 가슴 색깔을, 색깔별로 그 갖고 다니면서 쓰시는 거 아니고 하나만.
2: 아, 그건 아니고 제가 빨간색 갓이 되게 쓰고 싶었었는데, 쓰고 싶었었는데 시중에 파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걸 페인트로 다 칠해가지고 빨간색을 제가 따로 만든 겁니다.
0: 오 마이 갓! 네모 갓! 이러면서 그냥 갓, 갓, 갓. 야, 예, 예, 예. 오, 맞습니다, 갓.
2: 저 그리고 대장님, 저번 주에도 저 뵀습니다. 저기 그 어디서? 한국등산학교 50주년 기념식
0: 때 있었어가지고 예, 예, 갔었죠.
2: 이번에 백기 졸업해가지고
0: 그래서 아, 백기예요?
2: 네네네네.
0: 그날 백기도 수료식 좀 다 나눠줬는데
2: 네, 저희가 그때 같이 수료했던 아, 저희 같이 수료생이어서 그래. 제가 같이
4: 저도 백기인데요. 네,
2: 그럼 교장 선생님한테 혼날까봐.
4: 저도 백기인데요. 네,
2: 교장 선생님한테 혼날까봐.
3: 네. 오시아등 셰프님도 백기래요.
4: 어? 같은 네, 그 네. 그 아니 아니 같은 네, 그 네. 그 아니 아니 저희 누가 등산만 가자면 100개예요.
0: 네. 아, 100개.
2: 아. 나 깜짝 놀랐어, 지금.
4: 아, 저 등산만 100개, 네. 진짜. 숨 쉬어야 돼요, 숨 쉬어야 돼요. 자, 숨.
0: 작가님은 한국에 오신 지 얼마나 됐어요?
5: 7년 됐어요.
0: 7년?
5: 네.
0: 아, 사트. 네. 그 네팔에서는 그 뭐 사례 좀 다니셨어요?
5: 네팔에서는 저기, 분일 알고 있습니까?
0: 아, 푼일 갔다 왔어? 아,
5: 푼일까지는 갔다 왔어.
0: 아, 3,200m 푼일?
5: 3,200m.
0: 아, 그거 갔다 왔어요?
6: 이 친구를 3년 전에 알게 됐어요. 예. 근데 아. 제가 이 친구랑 지금 제가 댄스를 가르치고 있거든요.
0: 그 댄스를 어떤 댄스를 치시는 거예요?
6: 아, 요즘 유행하는 셔플 댄스를 하고 있는데 셔플 댄스요.
7: 토끼춤?
6: 네, 셔플 댄스요.
0: 한번 이거? 이거? 그건가?
7: 그거야? 약간 비슷한데.
0: 비슷한 거야?
7: 네.
6: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한국에 정말 유명하신 산악인 엄원길 대장님이 계신데 네팔 히말라야를 자주 등반하시고 하는데 정말 뵙게 해드리고 싶었고 좀 재미있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시간을 제가 만들어주자 그래서 제가 신청하게 됐어요. 네.
0: 우리 저
8: 네 김춘선입니다.
0: 네, 춘선님.
8: 네 산이 좋아서 그렇죠 뭐. 예.
0: 아 산이 좋아서 예. 또 하시는 계기로 해외에서는 어디를 갔다 다녀오셨어요?
8: 최근에는 저기 키나발루.
0: 아 코타 네, 키나발루. 네. 동북아시아 최고봉.
8: 네. 예.
0: 아 말레이시아 있는 거.
8: 네. 네. 작년에는 몽블랑 완주. 같은 경우는 네. 출국 2주 남겨놓고 못 갔습니다.
0: 아, 코로나 때문에? 아,
8: 예, 코로나 시대가지고.
0: 예, 예, 예, 예, 그러셨구나. 그럼 언제 가시려고요?
8: 목표는 올 말에.
0: 올 네. 말에?
8: 예. 네.
0: 네. 휴식을 취한 다음에 배를 타고 이동하겠습니다.
7: 알겠습니다.
0: 잠시 휴식! 하겠습니다.

0: 아이고. 아우. 아우 눈부셔.
1: 와.
0: 야, 드디어.
1: 네.
0: 신안군 비금 토로 가기 위해서 저희가 야, 여기 도착했습니다.
1: 좋다, 좋다.
2: 와, 좋다. 바다다. 바다다.
0: 드디어 제가 비금 고스펠이.
1: 오. 와, 조배를 합니다. 빨리 오란다. 네, 자, 인사를 또.
0: 자, 우리 다시 이제 배로 승선.
1: 아, 저기가 줄 서는 데고. 오! 저 앞에 저 두 분!

0: 맞아.
1: 잘 정하시고.
2: 네.
1: 오십시오.
2: 리동.
0: 근데 뭐가 쓰면서 소리가 나. 긴장돼.
3: 동시에 눈을 뜨겠어요. 하나,

0: 모르겠어.
1: 제주도는 바다로.
2: 바다로?
1: 바다로, 바다로.
2: 안녕히 계세요.
1: 아, 저.
2: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1: 저, 거북이 하고, 거북이 하고.
2: 알겠습니다.
3: 우리 오세훈 작가 평소에 어떻게 했다는 거야?
2: 아, 속상하네.

0: 하나 둘 셋
1: 선그림의 여자
2: 성이쁜 지금도
3: 선그림의
4: 아 조원들이 자기 구호도 모르는 이게 그래 그럼 그게 무슨 구호야 이거

0: 예, 봤어요.
1: 아, 여기서, 예. 아, 여기서, 여기서. 아, 예. 벌써, 야, 구독자 한 명 늘어났네.
2: 자, 대장님, 아, 구독해 주실 건가요?
1: 예, 예, 예. 구독 눌러요. 아, 예, 알겠습니다. 아, 그렇구나.
2: 감사합니다.
1: 예, 예, 예, 예.

0: 아유, 빗가지도 또 뿌려줍니다. 아, 약간 더울 것 같으니까 서늘하게 또 그냥
1: 시원합니다.
0: 예.
2: 그래도 비 오니까 흙냄새가 더 올라온다. 네. 너무 좋은데요.

0: 실내네 오늘 처음이요 이렇게 산 올라가는 거.
1: 야, 7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산에 올라가는 거야.
0: 네.
1: 그럼 뭐 한국말도 제법 잘 하시네.
0: 네팔에서 오기 전에도 네. 한국말 배우고 시험 보고 와야 돼.
1: 그렇죠. 그거 네. 시험 봐야 되잖아. 네. 그 시험 보서 합격돼야 되니까. 그 시험 보는 것도 쉽지 않은 건데 어려운데 그거.
0: 어려워요.

와이프는 조심하게 일해요. 힘들지 그런 거 있으면 일 안 하고 네팔에 들어와도 우리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런 거 얘기예요.

0: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또 네팔 가면 근데 이것도 인연이니까 그러니까 네팔 가서 자주 좀 보고 오자고.
1: 네.
0: 그래요. 예, 예. 아유.
1: 우리 네팔 몇 번 가봤어요?
0: 네?
1: 네팔은 몇 번 가봤어요?
2: 많이 많이.
0: 세할 수가 없어. 수도 없어요.
1: 아, 그래요?
0: 예. 네. 나한테 85, 85년부터 다녔어요. 85년.
2: 닭갈보다 많이 갔을 수도 있어요.
1: 네. 나는 네팔 사람 있어도 저기 네팔 쪽에 다 몰라요.
0: 그렇지.
2: 대장님이 더 많이 갔을 수도 있어요.
1: 아, 알고 있어요.
3: 아니 이렇게 올라가면서 위를 보면은 우리 정샘 보면 내가 무슨 대역죄인 같이 행렬 같아.
2: 주리를
3: 아니 이렇게 올라가면서 위를 보면은 우리 정샘 보면 내가 무슨 대역죄인 같이 행렬 같아.
2: 주리를 들고 오시죠.

0: 야, 여기서. 자, 여기서.
1: 네.
0: 쉬운 길, 어려운 길.
2: 쉬운 길, 어려운 길.
1: 어문 길.
3: 네. 아, 센스 있었어. 센스 있었어.
0: 자, 쉬운 길, 어려운 길을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3: 세득 셰프님, 어려운 길 가실 거죠?
1: 아니요. 저 쉬운 남자예요.
0: 아, 그럼. 자,
1: 저 그냥. 자, 이

0: 거의 사족보에 나면서 가야 될 것 같은데?
1: 클라이밍. 어떡해. 아, 무서워.
2: 괜찮으시겠어요? 먼저 올라가실까요? 제가 뒤에서 봐드릴게요. 천천히 천천히 올게요. 천천히 천천히 올라가시고 여기 옆에 기둥 잡으시고
1: 여기 괜찮아요.
2: 천천히 아래 보지 마시고
1: 네네.
2: 뒤에 바로 있으니까 괜찮아요. 괜찮아요.
3: 고소공포증이 있어가지고 제가 좀 예전에 좀 큰 사고로 다쳐가지고 발이 땅에서 떨어지면 네. 힘들어요.
2: 아이고.
3: 그걸 좀 떨쳐서 네. 좀 가감하게 용감하게 올라가고 싶습니다.
2: 잘하고 계십니다. 여기만 올라가시면 됩니다. 사다리 올라간다 생각하고 천천히.
3: 지금 다리가 막 후닥이.
2: 그치 그치 보여요. 눈에 보여. 천천히 가셔도 돼요 선생님.
3: 어떡해. 네. 아 무서워. 나 해냈어. 해냈어. 해냈어. 해냈어.
4: 느낌적으로 해냈어. 우리가 이렇게 있는 거.
2: 이야, 잘하셨어.
3: 해냈어.
2: 잘하셨어. 와, 오늘 극복.
3: 극복.
2: 선생님님 극복.
3: 나는 진짜 극복했다. 나 출렁다리도 못 가요.
2: 진짜? 지금 이거 엄청난 걸 해내셨어요. 아,
3: 극복했다.
2: 극복했다. 아,
5: 저기가 정상인가? 되게 멋있다.
6: 전망대.
7: 야,
0: 티라노사우루스.
7: 계란 철벽이냥. 철벽이 아주 멋있습니다. 좋습니다.
6: 진짜 그림 같네.
5: 야, 진짜 저기 뛴다고 생각해. 유명하겠다.
8: 우리 저기까지 가요?
2: 네, 저희 저기까지 가는 겁니다.
0: 어, 너무 좋다, 너무 좋다.
2: 네. 근데 쉬운 길로 가신 분들은 왜 안 오시지?
7: 아, 어려운 길이 여긴데요? 아니, 이거 안 쉬운 길인데?
9: 저 철길이 낮아버리니까
7: 네네.
9: 이쪽으로 많이 안 다니는 거죠, 이제 또. 원래 이 길이었죠?
7: 네?
9: 원래는 이 길이. 원래는 이 길이.
7: 큰일 날 뻔했다. 누가 쉬운 길이래?
9: 신발이 이거 미끄러져서.
7: 네네.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9: 자, 조심하십시오.
7: 자, 저는 죽다 살았습니다.
9: 네. 그 찍었어야 되는데 안 찍혔나? 이 신발이 미끄러운 신발이에요, 이게 지금.
7: 조금 미끄러운 거 같아요.
9: 네.
7: 이게 나무 줄기도 있어요. 네, 뿌리가 있어요. 뿌리가 있어서. 미끄러운...
8: 나무 뿌리 물 네. 묻은 거는 바로 갑니다.
7: 이쪽 아닌가? 어려운 길, 쉬운 길. 뭐야? 반대로 왔는데?
9: 이제 다시 올라가야 돼, 우리 이제.
7: 뭐야? 반대로 왔는데?
9: 이제 다시 올라가야 돼요, 우리 이제. 아까 그 데크에 올라가야 됩니다.
7: 아! 어려운 길이 여긴데요? 어머길 대장님 엄한 길 알려주셨네.
9: 다시 갔다 다시 또 이리 내려올 겁니다.
7: 뭐야, 벌써 다 왔어?

0: 평소에 두 분이 또 트레일러닝을 즐기시잖아요. 두 분의 첫 인연은 어디서 시작됐고 두 분의 첫 인상은 어땠는지 궁금한 게 많거든요.
1: 네.
0: 네.
1: 저희는 호주의 브루니 아일랜드라는 곳에서 처음 만났고 오늘 저희 배 타고 들어왔잖아요. 저희 처음 만났을 때도 저만한 배를 타고 이런 섬에 들어와서 만났어요.

0: 거기 산도 너무 예쁘고 그래서 그 산에서 사는 것도 되게 매력 있고 해서 그냥 가서 살아보지 뭐. 운명? 그때 네 운명이구나.
1: 장수에 지금 살고 있는데 장수는 아예 산에 살고 있어요. 산을 아빠가 사셔가지고 산에 산주. 집을 지으셨어요.
2: 산주.
1: 네, 땅값보다 산값이 싸가지고
2: 그래도 건물 좀

0: 어우야.
1: 아니, 야. 산에 갈 때 냉장고 다 털어가는구나.
0: 대한민국 최고의 뭐죠?
2: 세계 셰프, 세계 최고의 셰프.
0: 세계적 셰프인데 뭐죠? 음식 기대됩니다.
1: 어제 밤늦게 뭐 결혼한 남자 유부남 아니겠어요? 유부남은 비빔밥입니다.
3: 유부남은 비빔밥. 아,
0: 유부가 남은 걸로?
1: 네, 비빔밥을 만들어서요. 아. 어, 뭐야?
4: 자, 이거는
0: 와, 무슨 뭐
2: 엄청 커요.
3: 와. 예, 예. 쌈채소가 나오고
4: 홍어입니다. 울산도 홍어입니다.
1: 이걸 누구 사 놓은다고?
3: 너무 좋아요.

0: 와.
1: 이게 왜 한국 사람들이 감탄해야 돼? 나 할 줄 모르는데.
2: 리코차?
3: 리코차.
2: 예, 맛있대. 와.
1: 올라면서 돌아온.
0: 난 유부남의 초밥.
2: 유부남이 만든 유부 초밥이라서 그런지 맛있네.
0: 유부남의 애환이 느껴지십니까?
2: 그렇죠.
1: 난 오래 안 씻고 빨리 넘겨 그래서.
4: 아직 맛을 잘 모르겠어.
2: 네, 여러분들 이제 맛있게 잘 드셨으니까 제가 이제 또 산행 정상을 향해서
5: 화이팅!
2: 화이팅!
5: 최고!
6: 출발! 갑시다!
2: 오, 진짜 점심 고하게 먹었네. 아이고
4: 맛있었어요.
1: 진짜 종류별로 잘 먹은 것 같습니다.
4: 맞아요.
1: 중요한 건 나 가방에 줄지 않았어. 슬퍼.
4: 배도 차고 가방.
1: 배는 찼는데 가방을 안 줄었어.

집사람도 산도 좋아하고 바다도 좋아하는데 오늘 두 사람, 한 사람이 부부 같이 왔잖아요. 너무 부러운 거예요, 보니까. 부부가 함께 다닐 때 그 능 모습 보면 가장 부러운 거예요. 아내가 병원에서 퇴원하면 아내를 케어를 잘 하면서 몸을 만들어서 아내와 함께 크루즈 여행 가는 게 소원입니다. 아내 가려고 적금도 부어놨습니다. 함께 가려고. 정말.

0: 미끄럽습니다.
1: 네. 여기 미끄럽습니다.
2: 네, 바다 미끄럽습니다. 조심하세요.
3: 이따 내려올 때 이거 또 가요?
2: 네.
3: 왜?
2: 어, 근데 왜 이조 팀장님 뒤에 계시지?
4: 그러니까.
2: 그러니까? 앞에 우리 춘선님은 계시고.
3: 어몽기 대장님이 앞에서 끌어주고.
0: 자, 올라오세요. 자, 바로 올라오세요.
1: 네.
2: 와, 정상인가?
1: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아.
5: 진짜 점점 가파라지고 있어요.
3: 와,

0: 조심하셔야 됩니다. 비가 와가지고. 아이고. 으쌰. 야, 여기를 어떻게 올라가려고 만들었을까, 이 길을?
1: 그러니까 이거 공사를 어떻게 했을까?
0: 오, 이제 정상이 다가온다.
2: 고지가 눈앞입니다.
0: 자, 산업 부수 화이팅!
3: 화이팅!
0: 극기 훈련!
4: 화이팅 화이팅!
3: 화이팅!
1: 이겨내!
0: 오, 와 이거.
2: 드디어 정상이다.
0: 오! 와! 야, 멋있다. 아, 멋있다. 현지석 저인데, 그림산.
4: 정상이구나.
0: 그림산. 야, 드디어 정상.
2: 정상이다.
0: 아, 그림산 정상.

0: 이 진지한 과정을 이렇게 밖에서 보고 있다니.
1: 선배 선남용입니다.
0: 뭐 하시나요?
2: una vez más homenaje a Bárbaro de Río.
1: 열파 참.
2: Ahí nomás. Ando bro.
1: Ah. 콩나물 파. 아. 아, 침이 막 쏟아져 나오네. 네. 아, 이거 진짜. 먹어요, 먹어요, 밥! 맛있게 드시죠?
3: 네,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1: 침이 고여가지고 말을 못하겠어.
3: 잘 먹겠습니다.
4: 맛있다.
1: 야, 진짜. 이 맛이 그냥. 역시 수제비는. 호박이 들어가야 맛있어. 호박, 호박, 다 호박 감자가 진짜 맛있네.
3: 진짜 맛있어.
5: 야,
3: 간간한데 맛있다. 셰프님 다음에도 나와주세요.
5: 안 가요. 어몽길에 들판 버스 하면 제가 나올게요.

0: 데리러 온 거니?
1: 야가 내 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냐?
2: 우리 단장님이랑 아는 사이요?
1: 가자.
3: 아, 안 된다니까!
0: 정년이 지금 내 제자고 우리 고급단 소속이야. 우리 고급단 소속이야. 이런 식으로는 못 끌고 가.

0: 살아있으니 결국 다 만나지는구나.
1: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정년이 데리고 갈 텐게 내 딸 붙들지 말어.
0: 왜? 겁나니? 정년이도 너
1: 한 번만 먹으면 기운치 끝장을 봐야 하는 성격인게.
0: 도중에 포기한 너는 지금 마냥 행복하니? 소리꾼이라면 누구나 원했던 그 자리를 넌 가봤다고. 그래놓고 넌 그때 너무 쉽게 포기했어.
1: 그러면 내가 어떻게 했어야 했냐? 소리를 하고 싶어도 더 이상 소리가 안 나오는디.
0: 날 먼저 찾아온 건 정년이야. 너 네 딸 소리하는 거 제대로 들어본 적은 있니?
2: 오늘 울고 가니

처음 임진 선생님 앞에서 소리를 배우겠다고 했을 때 너랑 네 아버지 아직도 기억해. 네 아버지가 극구 말리는데도 넌 기어이 임진 선생님 제자가 됐었지. 네 목소리, 네 고집까지. 정연이는 널 너무 닮았어.

0: 하던 참인디. 근데 너 괜찮겠어?
1: 괜찮아. 봐봐, 이제 멀쩡해.
0: 아! 아이고, 이 가시나야! 기부스 풀러도 하루 이틀은 조심해야 돼. 안 되겠다. 오늘 과정은 내가 대신 나갈게.
1: 아, 나 진짜 괜찮아.
0: 뭣이 괜찮아? 지금까지 안 들켰으니까 오늘 하루만 더 부르면 되지. 나 갔다 올게. 움직이지 마라.
2: 네.
3: 부르셨어요? 우리 영서
1: 오랜만이네.
2: 앉아라. 그래, 영인이가 한국에 마지막으로 온 게 언제지?
3: 미국에서 마지막으로 들어온 게 작년이니까 한 1년 됐을걸요? 언니 보고 반가운 척도 안 하니.
4: 어차피 집에 가면 볼 텐데 뭐하러 여기까지 와.
3: 너 집에 오면 엄마만 보고 가버리잖아.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단장님하고도 오랜만에 뵙고.
2: 참. 둘이 같은 뱃속에서 나왔는데 성격이 참 달라?
3: 영서는 엄마 빼다 닮았어요. 둘 다 예술가 자존심 빼면 시체잖아요. 아참, 이거 드린다고 해놓고. 저 귀국 기념 독창회가 있을 거예요. 꼭 와주세요.
2: 그럼 꼭 가야지. 오랜만에 언니 왔는데 같이 시간 좀 보내고 와.
4: 네.
5: 저 소프라노 허영이시죠?
3: 네.
6: 저 여기 사인 좀.
3: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6: 저 이종분이요. 항상 갖고 다니면서 자랑하고 다닐 거예요.
3: 여기요.
6: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얼굴 좀 펴라.
4: 언니랑 다니면 난 꼭 투명인간이 된 기분이란 말이야.
3: 너 연구생 공연 주연했단 기사 봤어. 기립박수도 받고 반응 아주 좋았다면서?
4: 언니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3: 너무?
4: 나 혼자 만족하면 뭐해. 어머니 눈에는 안 찰 거 아니야.
3: 넌 엄마가 만족하는 때가 있다고 생각하니?

0: 당장 윤정녕 끌어내라고 해.
1: 잠시만요. 어떡해.

숨겨놔. 잠시만요. 어떡해.

너까지 안 들켜서 다행이오. 도대체 네가 왜? 넌 하지 말아야겠는데. 내가 고집부려 갖고 한 거잖아. 울지 마야. 내가 울면 나도 눈물 나야. 너 행여라도 단장님께 극세 이랬다고 얘기할 생각 말어. 그럴 것 같았으면 진작에 내가 말씀드렸어. 노래를 부른 것은 나야. 너 갈 데도 없잖아. 불러주는 데는 없어도 갈 데는 많아야.

0: 있으면 내가 다시 말씀드려볼게. 근데 다방에서 일은 왜 했던 거야?
1: 사정이 뭐든 거기서 노래 부른 건 사실인데 단장님이 용서해 주시겠어? 다른 건 다 참으셔도 메랑꽃곡단 이름 팔고 다니는 건 용납 못 하시는 분이야.
0: 정 안 되면 내가 다른 곡곡단 연결시켜 줄게. 메란 아니어도 서울에 다른 곡곡단들 많아.
2: 아니야. 쟤는 메랑 곡곡단에 뭔 일 있어도 다시 들어갈라요. 이라고 아무것도 증명 못한 채로 끝날 수는 없으라.
1: 무슨 수로? 그리고 너가 무슨 돈이 있어서 서울에서 버티려고?
2: 그것은...
0: 됐어. 방법 생각날 때까지 얼마든지 우리 집에 있어도 돼. 나 잠깐 나갔다 올 테니까 편히 쉬고 있어.
3: 저... 밥...
1: 예?
2: 예.
1: 너 이 집에 언제까지 있을 생각이니?
2: 예.
1: 너도 눈치란 게 있으면 생각을 좀 해봐. 메랑꽃곡단에서 조금...

0: 해달란 얘기면 꺼내지도 마. 걘 규칙을 어겼어.
1: 정연이가 돈 욕심에 구극단 이름 팔고 다닐 애는 아니잖아요. 우선 왜 그랬는지 이유부터 들어보시고.
0: 이유가 뭐건 구극하는 우리를 업수이 여기는 놈들이 아직도 수두룩해. 그러니 노류장화처럼 아무데서나 노래를 팔아선 안 된다는 말이야.
1: 정연이 이대로 내쫓으면 다른 구극단을 뺏길지도 몰라요.
0: 이번에 봐주면 그 꼴은 못 본다.
2: 맛있게 먹어. 여기.
3: 맛있게 드세요.
4: 아, 고맙습니다.
3: 많이 먹어라.
4: 감사합니다.
5: 야, 맛있게 먹어.
6: 너 되는 거 아니야?
5: 누구냐고 집딱이다 먹어. 그 정도는 아니야.
6: 집에 부끄러워하는 거 봐.
4: 민미옥 작가님, 나 사인해주세요.
6: 야, 이거 왜 이렇게 맛있어? 작가님이 사준 거라 맛있나 봐.
4: 나 다음에 5개 사주세요. 5개.
6: 사주면 안 돼?
5: 그래, 더 줄게. 작가님이 찐빵 더 줄게.
6: 역시 뭘 알아. 겨울에 찐빵이 진짜 맛있다니까.
5: 김너는

0: 정말 아주
1: 아니요. 아, 지가 내기 싫어서 안 낸 게 아니라요. 아, 지도 거기서 누가 날치기를 해가는지 그냥 돈이 없어졌던
0: 게 뭐야?
2: 엄마야? 아니 지금 누굴 사기꾼 취급하여!
3: 이 깨끗한 놈의 새끼가 여자라고 소리를 빠락빠락 지르고 죄를 지었으면 싹싹 빌어도 시원찮을 바람.
1: 아니 앞뒤 사정 들어보도 않고 뭐라 붙인 게.
3: 시끄럽고 당장 찜밥값이나 변통해 와.
1: 지가 시방 서울에 연락할 만한 사람이 없는디.
4: 떼어먹은 돈 변상 안 하면 콩밥 먹어야 하는데.
1: 콩밥이요? 아니 무치였을까. 안 쓰게 해주실랍니까?

0: 이 새끼가 시간 끌려고 전화하는 척하는 거 봐. 야! 이 새끼 쳐요!
1: 예? 아, 더 순서 들어!

0: 입혀주고 하면 됐지. 어? 뭘 또 얼마나 더...
1: 연구생 애들 입에서 자꾸 불만 나오면 사업부 장부 뒤져보잔 소리 나올 텐데. 그래도 좋아?
0: 알았어. 혜령이한테 불똥한 튀게 내가 잘할 테니까. 막 봐.

0: 이런 일로 연락드려갖고 죄송하고 마이라. 그 찐빵값은 지가 조만간에 꼭 갚을게요.
1: 찐빵값은 됐고, 근데 앞으로 어떻게 할 작정이야? 국국단에서 쫓겨났으면 당장 오늘 밤 잘 곳도 없을 텐데. 자고 싶은 얘기 있으면 뭐든 해봐.
0: 저 키워주시겠다는 그때 그 얘기 아직도 유효하신가요?

0: 머지않아 텔레비전의 시대가 올 거야. 이 방송을 보려고 거리가 텅 비는 날이 올 거고, 너도 나도 방송에 나가고 싶어서 환장하는 날이 올 거라고. 이 국극을 하면 극장에 오는 사람만 이 노래를 들을 수 있지만 카메라 앞에 서면 전국에서 다 네 노래를 들을 수 있어.
1: 피디님! 김 시스터스가 는다고 합니다.
2: 뭐? 야, 언제 도착한다?
1: 전 잘 모르겠습니다.
3: 아니, 무슨 말인지 참나.
1: 미스리 커피 두 잔.
4: 네.
3: 뭔 놈의 한자가 이라고 뭐한테요?
1: 출연 계약서야. 네가 방송에 나와서 노래를 부르면 우리 방송국은 너한테 얼마를 지급하고 뭐 대충 그런 내용이야. 끝에 지장 찍어.
3: 왜?

어메, 수상님 정말로 명가수시네요. 예. 이제 한 소절씩 따라 불러. 야. 우쭈, 왜 그러신데요?

0: 다른 여자랑 내 남편을 나누고 사는 건데.
1: 아니 그 일도 안 풀리신다면서요. 그때 좀 참을 걸 그러고 후회 안 되세요?
0: 넌 국국단에서 쫓겨난 뒤로 서울로 올라온 거 후회되니?
1: 아니요.
0: 왜? 결국 이렇게 국국도 못하게 됐는데 애초에 올라오지 않았으면 이런 고생도 할 일 없었잖아.
1: 그래도 어쩔 수 없지요.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똑같은 선택을 할 건게요.
0: 나도 마찬가지야. 결과를 다 알고 돌아간다고 해도 어쩔 수 없어. 난 나로 살 수밖에 없어. 나답지 않은 선택을 하면서 사는 건 나 스스로를 속이면서 사는 거야.

0: 듣는 사람의 귀를 현혹시키고 발끝까지 짜릿짜릿하게 만들 수 있어야 돼.
1: 그럼 뭐 어떻게 안 돼요?
0: 너만의 색깔을 입혀야지. 윤정년 하면 아 목포의 청춘 하고 바로 연상될 정도로. 명심해. 네 노래 첫

0: 겉은 나올 거야.
1: 아따, 우리 동네 경치가 그냥 기가 막힌 게 한때나 찍어도 뭐 즐겨낼 것이오.
2: 새별이 될 거니까
3: 당연하제라.

너도 그런 말이지?

0: 저놈 마을 본세는 이나 지금이나. 너 혹시 내가 아니다? 네가 말 안 한 거 알아.
1: 뭐?
0: 나 다방에서 일한 거 말이야. 네가 안 일렀던 거 알고 있다고. 함께로 그 정도는 알고 있단께.
2: 저희 가족들입니다. 여보.
3: 어머, 오셨어요.
2: 자, 여긴 다 아시겠지만 우리 큰딸 영인이 그리고 얘는 작은 딸 영서입니다. 인사드려. 정일선 의원님 부부시다.
4: 안녕하세요.
5: 그 영인 씨 아까 노래 아주 잘 들었어요. 영인 씨는 이제 우리나라를 넘어 아시아를 대표하는 성악가가 될 것 같아요.
4: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6: 작은 따님도 성악을 배우나요?
4: 전 국극을 배우고 있습니다.
6: 국극? 아, 그 판소리하고 춤추고 정신없는 음악극 말이에요?
4: 어머, 역시 사모님께선 문화 전반에 대해 모르는 게 없으시네요.
6: 춤, 노래, 연기가 들어간 종합예술이에요. 사모님도 한번 직접 보시면 좋아하시게 될 겁니다. 뭐, 우리 예술도 잘 살리면 좋죠?
5: 그래, 뭐, 주연을 맡고 있겠군요.
4: 그야, 물론이죠, 의원님.
6: 아직 주연은 연구생 공연에서만 해봤고 지금은 전기 공연에서 오디션을 주연을 따내려고 노력 중입니다.
5: 그래요, 아주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뭐 따님들이 출중하셔서 열아들 부럽지 않으시겠습니다.
2: 와인 한잔 하시죠.
5: 아, 그러니까요.
2: 이쪽으로.

0: 있냐? 내가 일부러 들으려고... 그 일부러 들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큰 소리가 나갖고 우연히...
1: 우연히? 아까는 내가 고자질 안 했다는 거 아니 어쩌니 사람 환심차더니 너 이런 식으로 바로 뒤통수를 쳐? 남의 말 엿듣는 못된 버르장머리까지 있는 줄은 몰랐네.
0: 뭐? 야, 아니다. 그래, 뭐 고의는 아니었지만은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1: 어디가? 사람 속 뒤집어놓고 도망가면 다야?
0: 너 지금 나한테 화나는 거 아니잖아. 네 엄니한테 화나는 거잖아.
1: 왜 네 엄니한테 무시당해놓고 나한테 엉뚱하게 화풀이!

써 남기시기도 했습니다. 오늘 지성자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지영이 성금년 두 분 명인의 음악을 계승하면서도 또 오늘은 특별하게 지영이 민속음악 연구 자료집을 토대로 이 공연을 만들었습니다. 처음 들으신 작품은 살풀이었습니다. 가야금의 지성자 명인, 장단의 김청면 명인, 대금의 원장현 명인, 아쟁의 김연길 명인, 그 있는 이 우리 음악을 징계면 가락이라고 합니다. 저희 지성자 선생님께서는 이 징계면 가락에 대해서 항상 되게 중요하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애잔하면서 애틋한 사람의 마음을 품어주는 그런 소리라는 말씀을 종종 하셨는데요. 오늘 무대를 통해서 참 이 징계면 가락이 인간의 한의 감정을 이렇게 음악을 통해 품어내면서 흥으로 승화시키는 것이 바로 징계면 가락의 묘미가 아닐까 다시금 깨닫는 그런 무대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셨죠?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 오늘은 좀 더 특별한 시간을 준비해 봤는데요. 이런 신화의 그리고 우리 음악에 대해서 네 분 명인 선생님들을 모시고 조금 더 특별한

0: 아실까 모르겠는데요. 그때 기억이 어떠셨는지, 어떤 느낌이었는지 궁금합니다.
1: 그 젊었을 때 저희 박종성 선생님의 그 아쟁 신하의 가락이 너무 멋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 산조 다 배우고 나서 저 그거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너 지금 재담을 하는구나. 이건 배워서 되는 게 아니란다. 이게 왜 배워서 되는 게 아니지? 녹음을 하고 또 영상을 들어보고 선생님 걸 들어보는데 할 때마다 틀려요. 방금 선생님들 리허설 했지만은 할 때마다 틀리신 거예요. 원장 선생님 그 선생님 솔로 하실 때 대금 몇 번 올리신 거 봤죠? 이제 끝날 때라 하고 올리고 또 이제 끝날 때라 올리고 네. 이게 바로 신화의 매력이고 즉흥성입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 정말 이건 신천지다. 나에게는 이건 정말 아까 멘트 나오셨죠. 신의 소리고 하늘의 소리다. 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0: 감사합니다. 와. 네, 그럼 지성자 선생님은 처음에 들으셨을 때 어떠셨을까요?
2: 저는, 예.

0: 경험했습니다.
1: 네, 선생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원정현 선생님과 김청만 선생님께는 또 다른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가장 처음 시나이를 연주했었던 순간 그때가 기억나실까요? 그때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2: 네, 시나이는 이제 여러분들 들으셔서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사실 약속이 없습니다. 그냥 장단에 맞춰서 즉흥적으로 하고 내가 대금 여러분 들었죠. 끝날라나 싶었는데 안 끝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측을 못해요. 어디서가 그런데 이제 분명 사실은 이제 끝날 부분에는 끝난다는 암호를 신호를 보냅니다. 음악적으로. 그러니까 그건 우리끼리의 이제 어떤 알아듣는 신호죠. 그런데 저는 이제 시나이라는 것을 제가 지금 이제 70대 후반에 이제 들었었습니다만은 저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제가 고향이 전남 담양인데요. 우리 전라도 쪽에서는 그 무속 신앙 이런 게 굉장히 그 옛날에는 많았어요. 그래서 흔히 볼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여름에 장 맞아서 물에 떨어져서 죽은 사람이든 물에 빠져 죽은 사람 넋을 건지는 그런 구설하고 그 대가에 빠져 죽었던 그 부분 대가에 가서 구설한 것을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자연스럽게 보게 된 거예요. 그때 당시 보면 이제 그 아까 징 소리와 장구 소리와 그 피리 소리 대금 소리가 애절하게 들립니다. 그러니까 그 유족들은 그 어쨌든 간에 넋을 그 끌어올릴 때 그 마음이 오직하겠습니다. 그 아주 구슬픈 음악. 그 선율들이 그걸 어렸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들었던 게 지금까지 제가 이제 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아까 저 했던 음악은 남도 시나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주로 이제 호남 지방에서 이루어졌던 음악인데 이것을 저는 이제 사실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듣고 또 제가 이제 중학교 때부터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여성국국 정년이란 프로 보셨죠? 그런 단체에서 또 우리 김청만 선생님하고 우리 마지막 악사 세대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생활을 하면서 그러니까 많은 현장에서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이제 신화를 했거든요. 그런데 산조는 자신 있는데 신화에는 왜 안 될까 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배워서 되는 게 아니고 쉽게 말해서 어느 정도 도가 터야 됩니다. 그래서 되는 음악이에요. 그래서 최고의 경지에 이르렀을 때 이 시나이는 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특히 이제 옛날에 시나이는 주로 관제비들, 이제 대금이라든가 이제 아쟁도 이제 50년대, 60년대 나와서 아쟁이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뭐 주로 이제 했었는데 가야금이나 금은거 가지고 시나이 하기 진짜 어렵습니다. 왜? 음이 끊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아까 이제 우리 지성자 선생님 할 때보다 깜짝 놀란 게 음 하나씩 딱 터면서 그 여운을 남기잖아요. 그게 이제 공력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지성자 선생님하고 뭐 최근에는 광양에서 5월 며칠 날도 시나이를 공연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처음 들어본 거예요. 그게 바로 시나이입니다. 그러니까 시나이라는 음악은 어느 때 어느 장소에 따라서 또 어떤 관객들 오늘 관객들이 굉장히 수준이 높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듣지 못했던 가락이 나올 정도면은 오늘 여러분들 덕분에 저도 좋은 소리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그럼 김청만 선생님은 시나이 연주할 때 그런 지금이야 너무 자유자재로 하고 계시지만 젊었을 때는 좀 어려웠던 점이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어떤 점이 제일 어려웠을까요?
3: 어려서부터 이제 14세, 15세부터 설정구를 시작했고 그 설정을 시작해서 맨 먼저 가는 게 65년도에 임춘행 여성국극단 견우와 직녀 작품이 최고 작품이었죠. 대한민국 극장마다 그냥 많은 사례 오이루 목표를 다 받았으니까 우리가 그 시절부터 이제 이 길을 걸어왔는데요. 반주 이제 장구를. 근데 이거 하면 할수록 힘드는 게 남도 시나이와 경기 시나이 두 가지 시나이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근데 남도 우리 어려서는 남도 국거리만 알았지 시나이란 자체는 몰랐어요. 솔직히 네. 나는. 그래서 이제 우영초도 국거리 차라 했지 시나이 장단 차라 네. 방법은 내가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여성국단 하다가 이제 67년도 군대를 갔다가 70년도 제대를 했거든요. 그 뒤부터 이제 무용계에서부터 차근차근 이제 살풀이 음악의 시나이 그게 나는 곁들여졌다고 보거든요. 70년대 네.

0: 초부터 네. 70년 네. 내가 더 70년 11월에 이제 대대를 해서 지방을 거쳐서 또 서울에 이제 정착을 했어요. 이제
1: 네.
0: 그때도 이제 우리 원장 선생도 여성국단 다니고 74년도까지 여성국단이 있다가 이제
2: 마지막
0: 멤버에 네. 우리가 친구 하나 백인영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시대의 최고 가야금의 그 반주로서는 똑소리 난 사람이고 근데 세 사람 다 똑소리는 났어요. 원장현도 이 대한민국의 인물 최고의 네. 대금 김청만도 그래도 최고의 잘 친다고 이제 칭찬을 받고 있는데 뭐 우리 지세정 선생님이나 우리 아쟁 솔로 대금 솔로의 침세 들을 때 들어보면 알거든. 아 오늘 네. 대단한 관객들이 왔구나. 거기에서 나는 아주 땀을 질질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런 신앙에 대한 역사를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도 참 소중한 시간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제 지성자 선생님과 김현규 선생님 두 분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러면 본인께서 신앙을 연주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어떤 무엇일까요?
3: 저는 오늘 해봤는데요. 연습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니에요. 선생님들의 호흡을 읽어야 되고 박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소리 가는 길을 알아야 되고 이렇게 보이지 않는 호흡을 느꼈을 때 선생님들이 그 이야기하듯 그 그분의 말씀을 알아듣는 거가 되지 않으면 음악을 할 수가 없네요. 제가 사실은 얼마 전만 해도 선생님들을 잠깐 뵙고 신화회를 했기 때문에 늘 걱정을 하고 그냥 아쉬웠는데 이번 이 계기로 해서 제가 좀 많이 들었더니 역시 어머니 아버지 분들이 왜 그렇게 함께 다니셨는지 이유를 알겠어요. 어머니 아버님들은 같이 늘 다니는 분들이 다니시면서 눈만 껌뻑 하시면 아시고 그리고 춤은 춤에 맞게 또 하셨고 음악은 음악에 맞춰서 하셨고 그래서 뭔가 이거는 함께 하면서 가장 민속학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개성이 강하고 자기 생각을 뚜렷하게 하는 것 같아서 이기적인 것 같아도 이것이 질서와 화합을 통해서 서로가 하나가 돼서 뭔가를 만들어낸다. 이게 바로 신화가 아닌가 하는 걸 오늘도 저도 조금 느꼈습니다.
4: 지성자 선생님 말씀해주세요. 한마디. 우리 지성자 선생님이요. 가야금으로 신화를 이렇게 제대로 된 성음을 내서 할 수 있는 게 저는 이렇게 봐요. 사실 우리 이 악기에 이런 신화이라든가 산주라는 모든 곡에 그 뿌리가 어딘지 아닙니까? 판소리라든가 남도 육자배

0: 또 지성자 선생님께서 신하이에 대해서 질서와 화합이라고 이야기해 주시고 또 원정 선생님께서 약간 이 신하이 우리 소리 공부에 대해서 완전 쪽집게 같은 힌트를 주신 것 같은 기분인데요. 그럼 김연기 선생님께도 또 여쭤봅니다.
1: 제가 연주하면서 제일 많이 봤던 곳이 대금 선생님하고 장구 선생님을 보고 연주를 했어요. 그래서 가는 길을 같이 따라가고 또 이렇게 좀 쉬시려고 그럴 때 내가 차고 나가고 하는 그런 양보와 배려의 음악이 신하이다. 그래서 오늘 20분 정도 정말 내 인생에서 최고 행복한 시간이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0: 아, 이번 질문은 김청만 선생님께 꼭 드리고 싶었던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저도 그렇고 여기 오신 관객 여러분들을 선생님 제자라고 생각하시고 신하이를 가리킨다고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말씀해 주실 조언이 있으실까요?
2: 우리 산전화 모든 걸 개통을 하는데 20년 이상 넘어야만이 조금 알까 말까 그래요. 그렇죠. 우리 이제 달하신 선배님들은 이제 어르신들은 전부 다 신하의 옛날 음악을 들으면 다 즉흥적이잖아요.
0: 네, 맞습니다.
2: 다 즉흥으로 놀다가 만남 장소에서 다 권창에서 만나서 또 흐트러지고 그런 신하의는 그런 음악이거든요. 신하의는 그런 음악이거든요. 네. 그게 신이 들리는 음악이죠. 근데 솔로 하나 받을 때도 그냥 그 노력하지 않은 사람은 그냥 산조 가락을 그대로 하거든. 네. 근데 진짜 오늘 내가 장단 친 중에는 내가 힘이 없어 그런지 너무나 주자님들이 그냥 훌륭하게 보였어요. 각자의 전부가 뭐 산조 가락 하나도 없이 즉흥적인 가락이었거든요. 특히 이제 우리 지성자 선생님이 오늘 내가 깜짝 놀래버렸습니다. 와, 우리 선생님이 공부 많이 하셨구나. 가야금 산조가락이 하나도 없었어요. 다 즉흥적으로.
3: 저는 국악하기 전에 중학교 때부터 이제 우리 김청만 선생을 알거든요. 내가 이제 화쪽으로 형님이라고 그러는데 진짜 대단하신 분이에요. 우리 김청만 선생 진짜 보범적인 우리 국악계 최고 어른입니다.
2: 아이고, 감사합니다. 노력하면 됩니다. 노력하면.
0: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럼 마지막으로 선생님들 모두 네 분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신하이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1: 신하이는 몰입이다. 오로지 음악만을 생각하고 딴 생각하지 말고 진정성 있게 몰입을 하면 신하이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4: 저는 신하이는 기쁨이라고 생각해요.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네요. 그 소리에 젖어들면. 그래서 정말 신하이를 한다는 거는 모든 걸 알았을 때 그 이면을 헤아리면서 했을 때 즐거움을 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3: 딱 신하이는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대수분 가락을 빼야 됩니다. 차지해야 됩니다. 가락을 안 넣고 하나에다 내가 오늘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지성자 선생님께서 하나 탁 튕겼을 때 거기에는 그야말로 이 지성자 선생님의 혼과 어때 멋과 한과 모든 게 거기서 손부터 쳐서 묻어나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로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 가락을 화려하게 해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에 가서 진짜 혼과 한과 멋이 묻어나와야 됩니다. 그랬을 때 신하이지 막 왜 산조가 있는데 굳이 신하이 가지고

0: 치다가도 이게 신화이구나 그런 감정으로 항상 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저도 그렇고 관객 여러분들께도 오늘 선생님들의 이야기 덕분에 참 잊지 못할 오랫동안 추억될 그런 소중한 시간을 가졌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저희 선생님들 박수와 함께 인사드리면서 다음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이번 작품은 또 민속음악연구자료집에 있는 지영희 선생님이 실제로 공연을 하셨던 장단의 순서를 토대로 만든 작품입니다. 도살프리에는 또 애틋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지영희 선생님과 성금녀 선생님의 일화입니다. 지영희 선생님께서 해금으로 연주하신 도살프리 신화에는 지금도 음원이 남아있어서 저희가 어렵지 않게 들어볼 수 있는데요. 지영희 선생님께서는 이 도살프리 장단 위에 성금녀 선생님이랑 같이 합주를 하고 싶었대요. 그런데 성금녀 선생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지영희 선생님께서 먼저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성금녀 선생님은 지영희 선생님을 추억하면서 그 음원을 들으시면서 도살프리 가락을 만들었다고 해요. 이 도살프리 가락이 어디로 들어갔냐면 세가락별곡이라는 성금녀 선생님의 창작곡에 중간에 들어가게 되면서 세가락별곡이 완성하게 되고요. 이제 그 못다한 약속을 오늘 지영희 선생님과 성금녀 선생님의 가락을 토대로 구성한 이 도살프리 무대를 통해서 이 약속을 저희가 이뤄보는 특별한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그럼 즐거운 마음으로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0: 얼굴을 지금 보내라고요?
1: 지금 바로 입금하셔야 돼요.
2: 어머님, 일단 끊으실게요.
3: 보안 확인 링크?
2: 확인하고 끌고 가실게요.
4: 지정업체에서 바로 구비하시면 되시고 미구비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기관이 꼭 여기서 하래요? 일단 끊으실게요. 끊으면 깔끔하게 끝나니까 끈질긴 피싱을 끊어낼 끝내주는 선택.

조선 말 단 열 달간에 숨겨진 왕이 있었으니 그의 왕호는 미족. 음식을 통해 세상을 다스리고자 했던 자. 그는 국정보다 국물을 중히 여겨 정사를 논하기 전 꼭 세 가지 국물을 올리게 하였다. 역사에서는 지워졌으나 별똥별을 타고 오늘을 사랑한다. 이것은 한 시대를 잃고 한 상 차림을 얻은 자의 이야기구나.

0: 맞는가?
1: 어. 오늘따라 유독 좀 안색이 안 좋으시.
0: 오랜만에 선릉로를 이렇게 걷고 있으니까 왠지 그냥 마음이 울적하고 적적하고 외롭네.
1: 선릉로가 왜요?
0: 선릉로가 선릉이 왜 선릉인가? 어? 조선의 구대왕 성종과 정현왕후의 능이 있는 곳이 선릉 아닌가?
1: 기력도 별로 없지만.
0: 그렇지. 사람이 몸이 약해지면 마음이 약해지고 그런 거라니까. 근데 요즘 들어 더더욱 그런 것 같아. 날도 덥고.
1: 이게 날도 더워지는데 그래도 기력 보강을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0: 그래, 기력 보강, 몸보신. 잠깐만, 몸보신을 좀 하러 가야 되겠는데? 맞다, 그거 먹으러 가면 되겠다.
2: 벌써?
3: 더위는 오르고, 기운은 내리고, 축 늘어지는 여름의 기세가.

0: 그냥 자기도 그렇게 젊은 사람도 아닌 것 같고 무슨 사람 열불나게 놀리고 그래. 아유, 물이나 마셔야겠다. 아유,
1: 물 말해? 물이?
0: 물! 야광문 물.
2: 어이씨!
0: 여기가 야광문 그 다리물 주거든. 요가만 먹어도 기운이 난다니까. 아우, 아우, 좋다.
3: 야광문이란 무슨 아니야?
0: 오, 안 해. 밤에 이렇게 자연광장에 좋고 남녀에게 다 좋은 그런 겁니다. 에이, 사람이 누가 들으면 오해할 소리를. 그쵸, 여름도 되고 좀 몸 좀 하고 그러니까 는 그런 것이지. 내가 뭐 매회 무슨 그런 것만 찾아다녔다고? 진짜.
2: 어이씨구.
0: 어우, 넷째는 삐삐 셋이면 충분합니다.

0: 이거야, 이거. 이거라고. 이야. 오, 역시. 응? 먹은지 부럽구만.
1: 오. 씹고 듣고 씹고 듣고 맛보고 즐겨보자꾸나. 쫄깃한 갈비가 한 줄로 그거 참 잘 익었구나. 야들야들한 수육도 있는데 그 고기 빛깔 한 번도 없어. 비법 양념장에 푹 찍어 한 입에 봅시다.
0: 아이고 자, 아니지 사진 좀 살짝 찍어야 되겠다.
1: 아이 그렇지.
0: 아이고 먹음직스러워 보여라.
2: 아이고 먹음직스러워 보여라.
0: 자 우리 먹어보자.
3: 네, 무슨 고기예요?
0: 궁금하지? 아니 보양식 감 생각난 거 없나? 염소, 흑염소. 이 흑염소가 동기보감에도 그렇고 왕이나 왕비, 왕자들의 이제 기력 회복이나 산후 회복 이런 데에도 많이 먹었던 것 같아. 이거 뭐라고? 야, 근데 양념 진짜 맛있겠다.
3: 응? 옛날에는 궁중에서는 흑염소 어떻게 있었어?
0: 옛날 궁중에는 탕이나 전골, 찜, 수육 이렇게 먹었어. 수육 같은 거나 탕이나 전골. 근데 여기가 전골도 응? 수락관에서 주는 전골만큼이나 맛이 아주 훌륭해요. 응? 이따 전골도 먹어야 돼. 그래서 내가 코스를 시킨 거라니까? 잠깐만, 얘를 좀 뜯어야 되는데? 사장님! 예. 사장님.
4: 네.
0: 얘를 좀 먹고 싶은데 얘를 좀 쫙 잘라주세요.
4: 아, 네. 네. 인삼만 하나 드시고요.
0: 어, 네. 아, 이 전골. 쫄깃쫄깃해요.
4: 부드럽고 쫄깃하죠? 갈비는 네. 그냥 이 끝에 잡고 네. 뜯으면 쏙 나와요.
0: 그럼 이렇게 들고 이렇게 쏙?
4: 네, 쏙

0: 하루 팀글함에
1: 두 배가 넘는 것 같다.
0: 자, 아우 말 나온 김에 먹어야 돼. 고기는 뼈에 붙은 고기를 먹으라 그랬거든. 아주 그냥 오랜만에 날도 더운데
2: 벨트 풀고 한번 먹어보자.
0: 제대로 기력 생기네. 아.
3: 이제 이분님 오늘 드시기만 하시고 일은 안
0: 하시고. 아, 사람 진짜 막 맛있게 먹고 있는데 또 꼭 이러더라. 응? 뭐요? 뭐 갔다 오라고? 그 방에? 응?
3: 이제 일하시고
2: 한번 먹어보자.
0: 제대로 기력 생기네. 아.
3: 이제 이분님 오늘 드시기만
0: 하시고 일은 안 하시고. 아, 사람 진짜 막 맛있게 먹고 있는데 또 꼭 이러더라. 응? 뭐요? 뭐 갔다 오라고? 그 방에? 응?
3: 이제 일하셔야죠.
0: 알았어. 야, 그러면 아, 그 방에 한번 탐방을 다녀봅시다. 응. 어딘가?
2: 한번 가보자!
0: 하긴 뭐, 아, 내가 편해졌지? 아주 그냥 임금 대하는 태도가 아주 불손하기 끝이 없구나, 아주 그냥. 뭐? 어이, 왜 이래 또, 눈물이 같이 또, 이거, 어? 참네.
4: 벌써?
0: 내가 시켜본다. 아유, 실례합니다. 아이고. 아유, 실례 좀 하겠습니다. 아, 제가 기다리기만 이렇게 궁금해가지고.
5: 아, 네.
0: 이게 다 뭔가요?
5: 이거는 흑염소 다 뼈예요, 지금.
0: 아.

0: 만족했도다.
1: 좋다. 귀하디 귀한 흑염소 사고를 8시간 동안 정성으로 우려내면 밤을 지새운 정성 속에 뽀글뽀글 하얀 빛깔의 사골이 우러나는구나. 한 모금 할 때마다 기운이 솟을 것 같은 귀한 육수로다. 귀한 육수로다.
2: 육수에 넣는 양념장 네. 보여드릴게요.
3: 아, 네네네.
2: 보시면은 건고추고 양파, 마늘, 된장 네, 기본 베이스입니다.
1: 마늘, 양파, 건고추를 곱게 갈아내어 된장 소스와 함께 잘 섞어주고 정성 가득 양념을 뽀얀 사골에 넣어주면 이것이 비밀이라던데.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로부터 기력 회복과 원기 보강에는 이것만한 것이 없다는데 오늘 밤에 문을 한번 열어보시겠소. 여관 문 열시다. 이 귀한 것도 시원하게 넣어주면 오늘 코스의 또 다른 주인공 흑염소 전골 납시오. 신선한 채소까지 한번 올려놓고 나면 임금님 오늘 기력 완전 회복.
0: 이야 물향이 끝내주는구나. 역시 아는 만큼 더 맛있다고 비법을 알고 나서 보니까 더 기대가 되네. 응? 어? 야 이제 먹어보자고. 옳지. 된장 베이스에 국물을 쫙 부어주면서 우와.
4: 자. 아 맛있겠구나.
0: 국물 맛이 봐야지. 야 이게 어? 염소 고기 육수가 이게 야 이건 다르네 어? 정말 국물 맛이 달라. 응? 야 어우 전골에 들어간 우유는 또 얼마나 부드러울 거야. 어 얼로 고기가 진짜 부드럽다 이거는. 야 전골 국물도 독특하면서 굵고 된장 베이스인데 어떻게 이런 맛이 나지?
4: 벌써?
0: 오! 그 육종과 장이빈이 어? 흑색탕이라고 해가지고 어? 흑염소 어? 흑염소로 된 음식을 즐겨 먹었다는 얘기 아나? 몰랐어. 아유, 이게 저 뭐 실록이나 이런 데 나와 있지 않은데 아주 그 흑염소를 즐겨 드셨다고. 둘 다 흑염소를? 아이고, 예, 아닙니다. 넷째는 삐.
2: 무침 드리겠습니다. 네.
1: 좋다. 이야, 오늘 흑염소.

콩국수로 한 거랑 갈비로 한 거랑 전골로 한 거랑 무침 한 거랑 튀긴 거랑 느낌이 다 달라. 느낌이 다 달라. 와. 아니 말이야. 어? 아니 내가.

0: 시원한 흑염소 무침으로 몸의 기력까지 펄쩍 깨어나는구나. 임금님, 이제 기력이 좀 나오?
1: 꿀하네. 여름 모양은 다 했다.
0: 오늘 또 맛있고 힘이 나는구나. 다음 주도 힘 한번 내어볼까?
1: 왜 이렇게 더운가 그랬더니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정기연주회 부산청년입니다. 부산의 젊은 예술가들과 함께하는 다채로운 협연과 K-뉴웨이브 국악창작 프로젝트에 선정된 지휘자와 작곡가의 초연 무대를 선보입니다. 국립국악관현악단 관현악 시리즈 첫 번째 무대, 협연의 연대기입니다. 대금과 사물놀이, 생황, 가야금,

이로구나. 헤라인전 호랭이가 바싹 깨물어가 버려라. 이 나쁜 년 같으니라고.

그리고

0: 오다.
1: 하.
0: 남녀노소없신운이 붙게 모다우홀고 하는 힘도 아홉신지
1: 하.

0: 아 진짜?
1: 저도 모르게 돈을 따라 움직였는데 지나고 나니 부끄러웠어요.
2: 아 돈을 막 잡으려고?
1: 네.
0: 잡아야지. 아이고 용돈을 왜 물병 밑에다 지폐를?
1: 네 그때 바람이 많이 불어서.
0: 아~ 바람 불어 행사장이. 다음에는 돈부터 잡고 물을 먹어야 돼. 알았죠? 어 그래요. 자 그리고 유정 친구 앞으로의 꿈도 궁금한데 앞으로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1: 예전에는 판소리하는 의사가 되고 싶었는데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는 힘들 것 같아서 판소리 가르치는 교수가 되고 싶어요. 앞으로 소리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학교 공부도 열심히 해서 꼭 꿈을 이룰 거예요.
0: 야 멋지다.
2: 기대가 됩니다. 나중에 판소리 대가 노유정 교수님으로 꼭 다시 만나요. 저희 그날까지 응원하고 있을게요.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자, 이번에는 또 어떤 실력파 친구가 기다리고 있을지 함께 만나보시죠.

0: 네, 국가유산청이 주최하는 대한민국 어린이 국악 큰잔치 관악 부문의 최고상인 금상을 차지한 이하연 친구의 무대였습니다. 이 전국 최고의 꿈나무들이 모이는 무대에서 당당히 금상 최고상을 받았는데 금상 최고상을 받았는데 정말 일단 축하드리고요. 결과 발표를 기다리면서 너무 떨렸을 것 같은데 어땠어요?
1: 결과 발표를 기다리는 동안에는 속으로 계속 괜찮아, 좋은 경험이었어,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기적이야 하고 계속 마음을 다잡았는데요. 예. 금상 발표 순간 예. 제 이름이 불렸을 때 진짜? 진짜 나 맞아? 이러면서 몇 번 확인했어요.
2: 금상 이하연! 이랬을 때 아 진짜 믿을 수 없었겠어요.
0: 그러니까
2: 얼마나 뿌듯하면서도 떨렸을까. 그 긴장감이 막 전해지는 것 같은데요. 예, 예. 그렇게 큰 상을 받으면 사실 좀 어깨가 으쓱으쓱하고 좀 뿌듯하면서 조금 은근히 여기저기 자랑하게 되고 그렇게 되지 않나요?
1: 네. 상을 받는 순간에는 어깨도 살짝 올라가고 나 진짜 열심히 했구나 싶고 너무 뿌듯해요. 그래도 집에 오면 정신 차려, 넌 아직 배울 게 많아.
0: 바로?
2: 네. 나 자신한테?
0: 너무 이중인격자 아니에요? 오자마자 정신 차려 막 이래요?
1: 네.
0: 아 진짜 대단하다. 자기를 채찍질하는 거예요.
1: 네.
0: 앞으로 꼭 도전해보고 싶은 대회 같은 건 있나요?
1: 저는 나중에 커서 동아 국악 콩쿠르에 나가고 싶은데요.
0: 아 여기 유명하죠.
1: 이번 대회에서 언니들이 연주하는 해금 소리를 들었는데요.
0: 예.
1: 우와 하고 감탄이 나왔어요. 다 같은 해금인데도 더 깊고 아름다운 소리가 나니까 너무 신기했어요.
2: 신기하죠.
0: 소리가 달라요.
1: 네. 그래서 저도

0: 들을 때마다 어떻게 두 줄로 저렇게 아름다운 소리를 낼까 신기해하면서 감상하거든요. 근데 하연 친구가 이렇게 어른스러워가지고 더 큰 친구인 줄 알았더니만 이제 내년에 중학생이 된다고요.
1: 아직 초등학생이에요?
0: 네. 아니 키도 저랑 비슷해가지고 저는 뭐 적어도 중학생이겠거니 했는데

이신 손혜영 선생님이 계십니다. 두 분의 사랑 덕분에 제가 늦게 시작한 무용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금상까지 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엄마, 스님 정말 정말 사랑합니다. 저의 최종 목표는요, 국립무용단 수성무용수를 거쳐 안무가 그리고 예술 최고의 예술 감독이 되는 것입니다. 그 꿈의 첫 단추, 오늘 이 노래 들어볼래 해서 실 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화려한 발디딤에 빠져줄 준비 되셨나요? 저 신현우의 멋진 태평무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화이팅!

0: 네, 올해 종로 전국 청소년 국악 경연대회 초등부 종합 대상을 받은 박수아 친구의 무대에 봤습니다. 국악 영재들 사이에서도 종합 대상을 차지할 만큼 정말 대단한 실력을 가진 친구인데요.
1: 네.
0: 종합 대상 이름이 불렸을 때 우리 수아 친구는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2: 각 부문별 1등들이 또 다시 한번 대회를 해서 종합 대상을 선정하는데요.
0: 예.
2: 사실 조금 결승 때보다 아쉬웠던 무대였지만 종합대상이라는 큰 상을 받아서 너무 감사하고 예.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장 먼저 했어요.
0: 와,
1: 대상을 받았는데도 아쉬웠고 예. 열심히 해야겠다. 대단하다.

0: 이렇게 정가를 좋아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1: 제가 성격이 평소에 되게 급한 편이에요.
2: 네.
1: 학교 갈 때 밥도 빨리 먹고 한 번은 네. 언제 영어 시간이 끝나고 방과후 수업이 해야 하는데 네. 늦을까 봐 넘어지다가 무릎이 다 까지는
2: 아, 그래.
1: 근데 정가는 천천히 호흡하면서 부르다 보니까 네. 제 마음도 덩달아 차분해지는 것 같아요.
2: 와, 그렇게 성격 급한 친구가 정가를 어떻게 배우는지.
0: 그러게요.
2: 정다은 씨도 정가 좀 해요. 제발 좀.
0: 아, 저도 얼마 전에 넘어졌거든요.
2: 맨날 넘어져요.
0: 다 까지고 정가 좀 배워야겠어요.
2: 그러니까 아무튼 정가가 네. 참 이게 성격이 급한데 네. 호흡 연습 같은 거는 성격이 급하면 쉽지 않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1: 제가 정가를 부를 때 되게 숨이 항상 모자라가지고 눈물 네. 콧물을 흘린 적이 있는데요. 그때마다 선생님께서 휴지로 연습하는 법을 알려주셨는데 덕분에 많이 좋아졌어요.
0: 휴지로 연습하는 법이요?
1: 네.
0: 그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1: 휴지를 네. 세겹 휴지를 네. 세 개로 나눠서
2: 세 개로 나눠요?
1: 네. 얇게 만든 후에 그 얇은 휴지를 코 앞에 올려서 노래를 부르면 휴지가 날리는데요.
2: 예.
1: 휴지가 날리지 않게 잘 노래를 불어야 합니다.
2: 그래요?
0: 아, 휴지가 당연히 숨 때문에 날리지 않나요?
2: 한번 해봐요. 보여주세요.

0: 오, 진짜로 휴지가 여기 지금 부는 기본 바람 외에는 안 흔들려요.
1: 거의 안 흔들리네요.
0: 야, 기술이네.
1: 이 어려운 걸 멋지게 해내는 수아 친구, 앞으로도 맑고 깊은 소리로 이 정가의 매력을 많은 사람에게 전해주길 저희가 응원할게요.
2: 네, 감사합니다.
0: 네, 다음 무대는 가야금 병창 무대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어떤 대회 수상자인지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3: 안녕하세요. 제24회 구례 전국 가야금 경연 대회에서 중동부 대상을 받은 오일입니다. 결과를 발표하는 순간에 심장박동이 마치 휘몰이 장난처럼 마구마구 뛰었는데요. 얼마나 떨렸는지 모릅니다. 앞으로도 오일하면 국악을 사랑하고 열심히 연습하고 또 연습하는 연주자. 그래서 늘 처음처럼 투심을 잃지 않고 도전하는 가야금 병창 연주자가 되겠습니다. 오늘 무대도 이 노래 들어볼래 시청자분들을 위해 열심히 준비했는데요. 저의 아름다운 가야금 병창 많이 기대해 주세요.
4: 혁명을 하려는 뒤 처자가 있는다. 신봉사 처자 말고 터면 서

의정 성보족 턴어 오는 사화주 승인 영검이 없으신가 당수 풍당중어 빠져 죽던 심 정의가 살아서 여기

0: 이 노래 들어볼래. 오늘은 2026 장원들 모여라 특집으로 함께했는데요. 네. 각 분야에서 최고의 실력을 가진 친구들을 한자리에 모아서 그 실력을 감상했습니다.
1: 그렇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뭐 당당하고 여유로운 그런 모습이었지만 장원이라는 그 결과를 얻기까지 얼마

0: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1: 헛대여 흥보 제비 보온표 박씨를 입에 물고 마을 예조선을 나오는지 꼭

앉아 후견성 화답하고 황학노루를 나가니 황학일거 불부반 대군 잔재 공노유라 본능을 지내어 추사촌 들어가 공수창가 도리개라 땅매화를 두 참우연의 팔렁 떨어지고 예수를 지내어 중남산을 넘어 계명산 올라가니 장자방 하

단산봉황의 죽실 얼물 고동 속으로 넘.

0: 다시 한번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오래오래 이 추억 간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이 한 자리에서 만나는 시간, 대가와 함께하는 무대 특집 함께 만나보시죠.
3: 황주군 동군이 어디 맨요 공연이 와요.
2: 공연이 확정됐다 이 소식 들었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4: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엉엉 울어버렸어요.
5: 울었어요? 오.
6: 저도 나중에 선생님처럼 멋지게 연주하고 싶어요. 오.
2: 이춘희 선생님이랑 아주 멋진 무대를 만들어보고 싶어요.
7: 응원하고 열심히 가르칠게요.

0: 다시 한번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오래오래 이 추억 간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이 한 자리에서 만나는 시간, 대가와 함께하는 무대 특집 함께 만나보시죠.
3: 황주군 동군이 어디 매뇨 공연이 와요.
2: 기분이 어땠어요?
4: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엉엉 울어버렸어요.
5: 울었어요?
6: 저도 나중에 선생님처럼 멋지게 연주하고 싶어요.
2: 이춘희 선생님이랑 아주 멋진 무대를 만들어보고 싶어요.
7: 응원하고 열심히 가르칠게요.
8: 사랑해요.
9: 수많은 노력에

우리의 공간, 우리의 음악, 김준수의 아지트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두 번째 달과 함께한 적성가로 아지트의 문을 활짝 열어봤습니다. 판소리의 멋을 또 현대적인 감성으로 풀어낸 곡이었습니다. 김준수의 아지트, 오늘은 자신만의 색깔로 지금 이 시대의 우리 음악을 만들어가는 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 음악이 있다. 여우락 페스티벌에서 장르와 경계를 넘나들며

0: 이름을 시티팝 스타일로 재해석한 노래를 들어봤습니다. 그럼 이한철 씨와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아, 네.
1: 싱어송라이터 이한철 그리고 국악방송 라디오 청어이 들은 햇살 DJ입니다. 반갑습니다.
0: 아, 감사합니다. 오늘 첫 곡으로 싸름을 들려주셨습니다.
1: 예.
0: 이 싸름이라는 곡은 국립국악원 생활음악 시리즈로 또 만들었던 곡인데
1: 맞아요.
0: 어떻게 작업을 또 하시게 되셨습니까?
1: 국립국악원에서 예전에 네. 대중음 음악가를 위한 국악 작곡 아카데미
0: 네.
1: 그거를 한 몇 달 동안
0: 네. 그러니까
1: 한 학기 정도 강의를 들었거든요.
0: 네네네.
1: 그래서 자연스럽게 좀 아, 저분이 국악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가 봐 이런 아. 생각들을 하셨나 봐요.
0: 네네.
1: 그래서 한번 생활음악 국악적인 느낌을 잃지 않으면서
0: 네.
1: 대중가요적이기도 한
0: 네.
1: 그런 노래 한번 만들어보면 어떻겠냐라고 제안해 주셔가지고 처음에 달거리라는
0: 달거리.
1: 노래를 만들었어요.
0: 네.
1: 경기 작가의 일부분을 발췌해서
0: 네.
1: 그래서 또 그 이듬해에는 곡을 좀 많이 만들어 봐 달라고 해서 여덟 곡을 발표했고 그 중에 한 곡이
0: 맞습니다.
1: 저하고 함께 불렀고 또 준수 씨만 오롯이 부른 버전도
0: 맞습니다.
1: 네, 네. 발표가 되었죠.
0: 저 또 그때의 그 국립국악원에서 했던 생활음악 시리즈에
1: 네.
0: 사철가를 감독님을 만나면서 작업을 하면서 되게 새로운 또 하나의 어떤 다른 해석의 사철가를 만나게 돼서
1: 네.
0: 저 개인적으로도 되게 아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그때 한번 느꼈습니다.
1: 맞아요.
0: 저는 세워라 세워라 세워라 강하지 말아라. 약간 우리
2: 원래 이건데.
0: 네. 세워라 세워라 세워라 가지 마라 이랬던 곡이 있었습니다.
1: 맞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후렴 부분이라고 하면
0: 네.
1: 제가 작곡한 부분 이제 앞에
0: 해석할 수 있구나라는 걸 그때 한번 느꼈습니다.
1: 맞아요.
0: 저는 세워라 세워라 세워라 강하지 말아라. 약간 우리
2: 원래 이건데.
0: 네. 세워라 세워라 세워라 하지 마라 이랬던 곡이 있었습니다.
1: 맞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후렴 부분이라고 하면
0: 네.
1: 제가 작곡한 부분 이제 앞에 그 후렴으로 가기 위한 도입 부분, 전개 부분이 있는데
0: 맞아요.
1: 그 부분도 준수 씨가 부른 버전이 있잖아요.

0: 그거를 본인이 만족할 때까지 소화하기 위해서 네. 사실 그때도 이미 바쁜 이 국악계 스타셨는데 아, 녹음실을 몇 번을 왔었어요. 네. 저 기억해요. 네. 와, 그 음악에 대한 좋은 소리에 대한 열정이 진짜 대단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죠.
1: 아, 아니 그때 노래를 부르면서 부르면 부를수록 욕심이 나고 우리 나왔는지는 모르겠으나 자꾸 뭔가 부르면 부를수록 욕심이 난다는 마음으로 네. 그때 임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인연이 네. 이렇게 또 아지트에서
0: 맞아요.
1: 오실 수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도 너무나 뿌듯해요. 너무 행복하고
0: 제가 매일 아침 창호이 드린 햇살 진행하러 네. 국악방송 오잖아요.
1: 네네네.
0: 여기는 12층 국악방송 라디오

0: 잖아요. 네. 해외 락 페스티벌에서도 공연 많이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네네. 저는 이제 계속 한 30년 동안 대중음악을 시대별로 계속 들어봤는데 네네네. 제가 아는 어떤 영국의 락 밴드 음악인 것처럼 막 느껴져요. 근데 그게 우리 악기 우리 소리로 할 수 있다는 건 정말 대단하니까요. 그런 밴드들의 음악이 계속 많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1: 그러면 이제 다음 무대에서도 이제 열악 페스티벌에서 최연됐던 음악을 두 곡 더 들려주신다고 했는데 네. 혹시 어떤 음악일까요?
0: 제가 최수연 이날이 한 거가 있어요.
1: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0: 그때의 소리를 훔쳐오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최수연 씨의 비나리 소리지만 네. 그 소리를 감싸는 다른 연주나 멜로디나 그런 것들은 제가 이제 만들어가지고 네. 한번 잘 엮어봤는데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막 여러 팝 음악 가요 이런 거 듣다가 문득 이제 네. 만약에 한국에 데려와가지고 몇 달씩 살게 하면서 네. 우리 소리하고 감이 된 네. 그런 노래 한번 만들어보세요. 보세요. 뭐 이렇게 제안하면 네. 어떤 걸 만들까? 그분들이 스케줄 안 되겠지? 내가 한번 해봐야겠다. 네. 내가 그분들인 양. 그래서 팝음악하고 비나리가 이렇게 잘 버무려져 있다. 이런 생각으로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또 이번 공연하기 전에 곡을 다 완성했는데 네. 한 2주 전? 공연 2주 전에 최수연 씨가 본인이 시기어로스라고 네. 아이슬란드 밴드를 되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세요? 막 이러다가 네. 그럼 한번 만들어볼까 싶어서 약간 이제 그런 포스트락 계곡 최수연 씨 모셔서 한번 같이 불러볼게요.
1: 네, 오늘 이렇게 아지트에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0: 고맙습니다.
1: 네, 그럼 이한철 최수연이 함께하는 생각 그리고 해피까지 두 곡 이어서 만나보겠습니다.

시 화염풍 돌아들고 이시 한양의 득시 삼각산 기공하고 동왕이 생겼고 나무 황물로 대궐 짓고 대궐 앞에는 육조로다 화염풍 돌아들고 이시 한양의 득시 삼각산 기공하고 동왕이 생겼고 나무 황물로 대궐 짓고 대궐 앞에는 육조로다.

삼겹 사는 산대고 청관 악산화 산 저 농작금 소고맞고 한강수 둘러싸니여 천지무궁이라 시고 원하는 금묘 잔디 자기 사반 세계 남서는 부주로다 해동이면 대한민국 강내 각가 중에 만사가 되기라고 백사가 여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는 지금 이 시대의 우리 음악을 새롭게 그려가는 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중음악과 국악 그리고 또 서로 다른 두 세계가 만나면 어떤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서로 다른 뿌리에서 출발했지만 같은 바람을 향해 가는 두 사람 선우정아와 최지혜의 무대 함께 만나보시죠.

0: 하시면서 단가 사찰가를 하시면서
1: 저는 약간 이번 저희 여우락 준비를 하면서 네. 그 주제도 정했지만 제 개인적인 캐릭터를 약간 좀 이런 말 민망하지만 소녀?
0: 제가 본 게 맞네요. 그럼요. 약간 그런 느낌, 그런 감성의 느낌으로.
1: 네, 그래서 꽃 핀 그런 동산에 아주 해맑게 뛰어다니야 이런 소녀의 느낌을 살짝 이제 주고자 했는데, 네. 근데 그러면서 이제 인생에 나는 아직 내 마음은 소녀지만 제 개인적인 캐릭터를 약간 좀 이런 말 민망하지만 소녀?
0: 제가 본 게 맞네요. 그럼요. 약간 그런 그런 감성의 느낌으로.
1: 네, 그래서 꽃 핀 그런 동산에 아주 해맑게 뛰어다니야 이런 소녀의 느낌을 살짝 이제
0: 줍니다.
2: 저희가 이제 3월 중순쯤에 첫 미팅을 가졌었는데 네. 그냥 각자가 공연에 올리고 싶은 곡들 리스트를 쭉 가지고 만나뵙기로 했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저는 이 곡을 하고 싶습니다 하고 정아님께서 또 그러면 저는 이 곡을 이렇게 매칭하면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이렇게 매칭을 하다 보니까 주제가 자연스럽게 정해졌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워낙 팬이기 때문에 모든 곡을 다 알고 있는데 네. 원해라는 곡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곡이 굉장히 이 공연에 잘 맞을 것 같고 처음과 끝을 장식하면 되게 좋을 것 같으면서 이제 주제가 이제 원의 노래라고 정해지면서 예, 자연스럽게 그렇게 흘러갔던 것 같아요.
0: 근데 이제 아까도 비온다와 사철가 그리고 또 다음으로 들려줄 곡에 안에서도 정하님의 노래도 같이 함께 또 들어가 네. 도망가자라는 예, 예. 그 노래도 사실 이렇게 뭔가 적절하게 섞여 있는 네. 거잖아요.
1: 예.
0: 근데 그 도망가자 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거든요.
2: 감사합니다.
0: 또 이제 원곡도 여기서 한 번만 또 들려주시면 안 될까요? 아 짧게 하나 더 듣고 싶은데 시청자분들도 너무 궁금하실 것 같아요.
1: 뜨시.
0: 제가 너무 제가 이렇게 좀 약간 짓궂기도 해요.

0: 야!
1: 아이고.
0: 야, 이렇게 아이고. 저도 약간 성덕이에요. 이게 가까이서 라이브로 목소리로만 들을 수 있다는 게 아, 너무 좋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해요.
1: 지혜 님이 도망가자 그래도 우리 원곡으로 사람들이 너무 듣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제가 아니요. 이게 재밌어요.
0: 아니, 그 도망가잖아. 이 원해 같은 곡은 정말로 유명한 곡이기도 하고 이 국악적 색채를 입힌다는 게 어찌 보면은 또 어려울 수도 있는 일인데 지혜 님도 사실 이제 많은 국악인들과 그간의 작업도 많이 하셨고 네네. 어찌 보면 그러한 국악인들과 작업하는 환경

0: 만들었던 곡들을 이렇게 들려주셔서 저 개인적으로도 영광이지만
1: 아이고.
0: 또 많은 분들께서 이 곡을 들으시고 자주자주 원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또 계획이 어떻게 되실지 한번 또 한번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저는 얼마 전에 싱글 더 바라지도 않겠어 가로 열고 피콕 가로 닫고를 발매했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 싱글로 활동을 열심히 할 것이고요. 그리고 뭐 많은 페스티벌들, 뭐 기획 공연들 이렇게 불러주시는 대로 열심히 가서 재미나게 노래할
0: 아, 네. 지혜님은
2: 네, 저는 거꾸로 프로젝트라고 하는 저희 팀 활동도 열심히 이어갈 것이고, 그리고 이제 여울하게 집중하느라 이제 놓고 있었던 작곡 작업들을
0: 네.
2: 이제 부지런히 해야 할것
1: 맞아. 너무
2: 같습니다.
1: 너무 많은 작업을 하셨어요.
0: 그렇지만 또 이제 각자의 진짜 또 해야 될 일이 있겠지만 언젠가 또 좋은 기회로 또두 분이 만나서
1: 네.
0: 만들었던 곡들 어디서든 또 듣고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예.
0: 그렇다면은 올해 여우락 페스티벌에서 초연곡 중에 두 곡을 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앞서 조금 잠깐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그곡 한번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1: 네, 도망가자가 이제 꽃밭 속에 이렇게 요렇게 숨어 있는 그런 네, 곡. 네, 도망가자가 꽃을 메시업한 그곡 들려드릴 거고요.
0: 네.
1: 그리고 이어서 제가 호들갑 떨면서 자랑했었던 저희의 창작곡 원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0: 네, 오늘 그러면은 그곡 듣고 저도 잘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두분 나와주셔서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 불러주셔서
2: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모두 건강하세요.
0: 네, 그럼 선우정아, 최지혜가 함께하는 꽃 도망가자, 그리고 원두 곡을 이어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0: 다음 도전자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한 번쯤은 누구나 다 들어봤을 노래의 주인공이라고 합니다. 다음 도전자 나와주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시청률 57% 드라마 OST 주인공 김지현입니다.
2: 어? 뭐지?
1: 현

0: 김지현 씨는 13개의 별을 받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2: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 오나라로 시작해서 너무 반가움으로 시작했다가 다음 곡으로 넘어갈 때 아쉬운 거예요. 더 들려줘 이러다가 그 다음에는 너무 또 잘 듣고 있다가 마지막에 또 오나라로 너무 모든 게 완만하고 여유롭게 흘러가서 듣는 사람도 너무 편안하게 온전히 듣고 즐길 수 있어서 너무 좋은 무대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1: 네네. 감사합니다.
3: 전 사실 처음에는 그 소리 하시는 분들 특유의 어떤 쇳소리라 그래야 되네요. 그런 소리를 많이 갖고 있지 않으셔서 너무 좀 정돈된 소리가 아닌가 싶었는데 식임새라 그러나요? 판소리에서 쓰는 그 식임새가 너무 한국적이고 구슬퍼서 김지현 씨 매력에 홀딱 빠졌는데요. 대장금 OST의 주인공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실제로 그 OST를 부르셨던
1: 네네 분이신가요? 맞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불렀습니다. 어릴 때 많은 사람과 이렇게 큰 무대를 서봤는데요. 그게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서 설 무대도 없어지고 이제 잠깐 슬럼프가 왔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게 아닌가 싶은 마음에 살짝 소리도 조금 놓았었는데요. 안 하다 보니까 다시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열심히 해서 슬럼프를 극복했습니다.
0: 조선 판스타를 통해 이상하는 계기가 되길 다시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지현 씨였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혹시 크리스티안은 만찢녀라는 말 들어봤어요? 만찢녀?
4: 처음 들어봤습니다.
0: 아, 네. 그래요?
4: 네네네.
5: 그 만찢녀는 만화를 찍고 나온 것 같은 여성을 이제 줄여서 만찢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만찢남이죠. 만화를 찍고 나온 남자.
6: 정말 만화의 장르에 따라서 좀 다른 거잖아요.
5: 그죠?
6: 코믹 만화일 수도 있고.
7: 명랑 만화, 명랑 만화.
5: 초면인데 너무 말을
6: 죄송합니다. 예.
5: 재밌게 하시네요.

0: 기본적으로 갖고 계신 소리나 보이스 톤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았고 컨셉도 너무 좋았었어요. 약간 좀 오버스럽게 보이려고 말듯한 그런 마지노선을 왔다 갔다 하기도 했었고, 근데 결국에는 마무리할 때 아 다음이 진짜 너무 기대가 된다, 다음 무대가 너무 보고 싶어서 별을 눌렀습니다.
1: 가야금 병창이라는 게 소리와 그리고 가야금 연주를 같이 병행을 하면서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윤희연 씨가 하신 무대는 가야금이 조금 더 드러났으면 좋겠다라는 좀 바람이 있었어요. 왜냐면은 가야금 악기의 특성이 우리가 알고 있는 말말굽 소리가 이제 따가다다다다다다다 하는 그런 소리가 있는데 그게 뭔가 특색 있게 나오기를 바랬거든요. 그런데 다음 무대에서 꼭 볼 수 있길 바라고요. 그리고 소리톤은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예, 저도 그래서 별을 눌렀습니다.
2: 그리고 아까 중간중간에 살짝 춤을 췄는데 솔직하게 굉장히 잘 추는 춤은 아닌 것 같은데 묘하게 빠져드는 부분이 있었어요. 오늘처럼 독보적인 매력을 보여주는 그런 무대로 다시 만나 뵙길 바라겠습니다. 네. 예, 윤희연 씨 수고하셨어요.
3: 감사합니다.
4: 선글라스.
5: 예, 선글라스 챙겨 가셔야 됩니다. 예. 깨졌나요?
6: 안 깨진 걸로 했겠지.
7: 자,
2: 이번 도전자는 저희를 90년대로 예, 추억 여행을 보내 줄 거라고 합니다.
3: 오!
7: 아하.
3: 야, 헤드 와이드 느낌인데?
8: 안녕하십니까. 조선 판스타의 새로운 신화를 쓸어온 이창준입니다.
3: 일단

떠나보세. 승상은 곡, 승진은 노비, 판소미, 노주, 소우징어, 할바, 대대,

0: 재난은 10개의 스타를 받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네.
2: 사실은 저는 그 창하고 판소리 창법인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솔직하게요. 근데 밴드로 봤을 때는 참 모든 멤버 무대에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한별 드렸습니다.
1: 감사합니다.
3: 네, 저는 이번 무대를 보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행진이라는 노래와 그리고 뱃노래가 섞였는데 행진이라는 노래가 매기는 소리 같고 그리고 뱃노래가 받는 소리처럼 들려서 어떻게 보면은 전체의 형식이 민요의 형식처럼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국악기의 비중과 탱고 음악의 비중 그리고 보컬의 비중 이 중점을 어디에 둬야 되나라는 그 문제점에서 저는 좀 의문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조선 판스타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통에 더 비중을 둬야 된다라는 그 부분에서 저는 표를 아깝게 드리지 못했습니다.
4: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음악 그리고 더 좋은 무대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한국 최초 100만 관객을 달성한 영화의 주인공 소리꾼 김송입니다.
1: 아마 뭐 짐작을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국 최초 100만 관객을 달성한 영화의 주인공이라고 소개를 했거든요.
0: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서편제 제가 아역으로
2: 아리랑 슬슬이랑 아라리가 난예
3: 꽃이고 꽃이고 꽃이고.
4: 안녕하세요, 오정혜입니다. 이번에 본인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발휘할 수 있도록 제가 응원코자 인사드립니다. 송이 화이팅!
5: 안녕하세요, 김명걸입니다. 그때가 12살이었거든요. 그랬던 송이가 이제 조선 판스타에서 맹활약을 해서 꼭 1등을 하기 바라겠습니다. 상무탄 교도할 거지? 우리 송이 화이팅!

0: 최고예요.
1: 감사합니다.
2: 네. 이용기 씨.
3: 아, 저도 마음은 눌렀는데요.
2: 예.
3: 그 3일 나오잖아요. 그 뒤에 넘어가는 반전이라든지 퓨전이라든지 이러한 매력에서 같은 흐름이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될 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4: 성장이 되고 있는 중에 하나하나 음정을 다 정확하게 집어내는 것이 너무 그게 참 신비롭다는 생각을 하고요.
2: 예.
4: 그래서 누르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2: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5: 감사합니다. 예.
6: 아, 완전 애기인데 이렇게 노래를 하니까. 어? 와,
7: 야, 포스가 좋아.
8: 띠띠띠. 네, 사랑합니다,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안소희의 무대가 보고 싶으시다면 옆에 있는 별 버튼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9: 눌러보겠어.
4: 오, 비장해.

0: 진짜 초반에는 정말 뭔가 더해줘 이런 느낌이었는데 갑자기 찢어버렸어요.
1: 솔직히 저는 이제 그 G-Dragon의 Heartbreaker 노래 가사가 시작될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튀려고 이 노래를 선곡을 했는데 이걸 얼마나 잘 표현을 할까? 정말 그 시원한 고음에서 빨려 들어가는 그 몰입감에서는 깊이를 느낄 수가 있었고 우리의 소리로 힙합을 변형해서 부른다는 것에서 어떤 자유로움을 넓이를 느낄 수 있어서 깊이와 넓이 두 가지가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2: 네. 박은영 씨 앞으로도 계속 판정단으로 계셔야 되니까 누가 시작하기 전부터 이런 거는 좀 삼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뭐
3: 크루엘라 씨 정말 축하드립니다. 크루엘라 씨 축하드립니다. 아니 이 G-Dragon의 헛브레이커를 조선판 스타에서 듣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굉장히 좀 파격적인 어떤 그런 선곡인데 그 G-Dragon이 지금 보면서 아마 그 부분을 따라하지 않을까

0: 좋고 나를 좋아하고 우리 서로 좋아하는데도 그 누구도 말 안 해요.
1: 나는 너를 좋아하고 너를 좋아하고 너도 나를 좋아하고 나를 좋아하고 우리 서로 좋아하는데도 그 누구도 말 안 해요. 나는 너를 좋아하고
0: 너를 좋아하고
1: 너도 나를 좋아하고.

0: 제 목소리 혹시 들리시나요?
1: 네.
0: 네. 주재판 룰을 모르시죠?
1: 네.
0: 어떤 거일 것 같아요?
2: 콜라보.
0: 주재판은 2판, 4판 데스매치입니다.
2: 데스매치.
0: 도전자 두 팀이 한 개의 곡으로 함께 경연을 할 예정입니다. 이 선택 방법은 저희 첫 판 올스타 먼저 상

0: 멋있다.
1: 하면 너무 긴장했나 봐. 셔츠도 잘 어울리네. 다 못 놓고 나왔네.
2: 그러니까요. 뭘 하려고 이렇게.
3: 우리는 희원,
4: 태원,
3: 언니,
4: 권!
3: 안녕하십니까.
5: 안녕하십니까. 제가 1라운드 때 의도치 않게 재롱을 부려가지고 누구라 하면 좀 재밌게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누나를 고르게 됐습니다.
3: 아, 사실은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그 태원 씨의 무대를 대기실에서 봤을 때 아, 재밌는 분이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은 저는 이 소리꾼으로서 좀 진지한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런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태원 씨가 저를 콕 찌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덥석 받았죠. 올스타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확 쟁취했습니다.
6: 전태원 씨와 김희원 씨가 만난 온리원의 무대 바로 시작합니다. 판 스타트.

제작진 파란 하늘 위로

0: 둘 중에 한 사람만 세 번째 판에 진출하게 됩니다.
1: 아, 둘 다 너무 잘했는데 어떻게 그래?
2: 전태원 도전.
0: 왼쪽 전태원은 별을 누르면 되고요. 오른쪽 김의원이 진출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별을 안 누르면 됩니다. 자, 마음에 결정하시고 선택을. 전태원은 별을 누르면 되고요. 오른쪽 김의원이 진출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별을 안 누르면 됩니다. 자, 마음에 결정하시고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3: 어떻게 해도 미안한데요.
4: 참 어렵다.
0: 선택해주세요. 전태원 별을 누르고요. 김의원 별을 안 누르면 됩니다.

0: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판에는 김윤 씨가 진출하게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1: 진짜?
2: 아유, 참 이게 태원 씨가 너무 노래를 잘하시는 것 같은데요. 약간 이 옷이 조금 덜 맞았던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3: 제가 지금 눈물 날라고 그래요. 고생 많이 한 것 같은데 더 돈독하게 지내면서 열심히 하시면은 아마 사랑 많이 받을 것 같아요.
4: 네네. 감사합니다.
0: 지금 기분이 어떻습니까?
1: 사실 저희는 올스타 받을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입장은 생각을 해보지 않은 거긴 한데 어쨌든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의 무대가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태원 씨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희 온리원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0: 지금 결과에 조금 실망스럽진 않아요?
4: 네, 괜찮습니다.
0: 괜찮아요?
4: 네.
0: 자, 지금까지 온리원 전태원, 김유원 씨의 무대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사실 저희 진짜 15개 다 나와가지고 이제 환호 이제 하고 싶었는데 아, 두 분이 안 누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희까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이제 어떻게 하나. 저를 이제 떨어뜨리고 올라갔으니까 다음 라운드 올라가서 꼭 올스타 받아가지고 우승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오니 원!
0: 승부를 예측할 수 없는 조선 판스타. 이번 2판, 4판 1대1 데스매치의 도전자는 과연 누굴지. 전통을 이탈해 새로운 길을 찾는 경로 이탈.
6: 별 14개 유태평양, 신예진, 정우영, 경로이탈, 박성우.
7: 대박이다.
6: 경로이탈부터 발표를 하겠습니다.
8: 네, 저희 경로이탈은 퍼시픽 뉴시랑 좋은 완성도 있는 무대를 만들어서 올스타를 받아서 둘이 함께 올라가는 게 아주 아름다운 그림이죠. 네, 저희 경로이탈 팀은요, 소리꾼 유태평양 씨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올스타를.
9: 밴드는 아무래도 이제 솔리스트보다는 조금 더 보여줄 수 있는 색깔이 이런 오디션에서는 조금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처음에는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밴드는 조금 피하고 웬만하면 솔리스트들과 작업을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재우 씨가 와가지고 이제 친구니까 같이 팀 할래 이래가지고

더욱더 꿀잼입니다. 신명나는 줄타기와 연희, 입드럼과 함께하는 판소리, 그리고 아이들의 맑은 하모니까지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유쾌한 무대를 선보입니다. 평택시 문화재단 제작공연 시리즈 판소리 명인전 새바탕입니다. 판소리 수공가, 춘향가, 심청가를 세 명창의 서로 다른 소리와 표현으로 선보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다시 한번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오래오래 이 추억 간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이 한 자리에서 만나는 시간, 대가와 함께하는 무대 특집 함께 만나보시죠.
3: 황주군 동군이 어디 맨요 공연이 와요.
2: 기분이 어땠어요?
4: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엉엉 울어버렸어요.
5: 울었어요?
6: 저도 나중에 선생님처럼 멋지게 연주하고 싶어요.
2: 이춘희 선생님이랑 아주 멋진 무대를 만들어보고 싶어요.
7: 응원하고 열심히 가르칠게요.

0: 해발 600m에 겹겹이 산이 펼쳐져 있는 강원도 영월.
1: 조금 있으면 해 나와요. 빛의 속도로 해야지. 마음에 안 들면 해고할 수 있어요.
2: 직원이 한 명인데 악덕업주. 제발 해고시켜달라는 해고를 못 시켜줘요.
1: 약 먹어야지. 일어나. 백혈병이죠. 만성 골수성 백혈병. 그것 때문에 지금 여기 와 있는 거고. 네.

0: 그냥 걸어가도 힘든데.
1: 지조와서 하늘걸 누굴 보러 가겠어요.
2: 좋은 거예요. 남을 보고 가세요.
3: 공부가 되기로 결심한 윤자 씨.
0: 그냥 걸어가도 힘든데.
1: 지조와서 하늘걸 누굴 보러 가겠어요.
2: 좋은 거예요. 남을 보고 가세요.
4: 여기가 땄어요.
1: 오, 제가 너무
5: 생각났네.
1: 네, 감사합니다.
6: 거칠어요. 항상.
1: 내려올 때는 참 예쁘장했는데.
3: 남편은 아내가 안쓰럽기만 합니다.
1: 나 안 온 거야.
3: 윤자 씨의 특별한 사연 만나볼까요? 산과 강을 고루 끼고 있어 살기 참 좋은 곳 강원도 영월. 청정 자연의 영월에서는 계절마다 싱싱한 특산물도 넘쳐난다는데요. 이 첩첩산 중에서 요즘 누구보다도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 농부가 있습니다. 이 집의 터줏대감은 슬기. 부부를 배웅하는 중인데요.
6: 이제 간다.
1: 내 건 나는 내 건 내가 챙겼어요.
6: 내 것만 챙기면 되지.
1: 비닐 챙겼고?
6: 응. 비닐 가방에 다 넣었어.
1: 가져가지.
6: 우리가 뭐가 많다. 갑시다.
1: 갑시다. 네. 아이고, 날씨 좋다.
3: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처럼 철저한 준비를 마친 부부.
1: 아이고, 얘들아. 내가 왔다.
3: 왕복 약 1시간의 거리. 부부의 일터는 해발 600m 이상의 고지. 이곳에서 부부는 9년째 10여 가지가 넘는 산나물을 농사짓는 중인데요. 자연 그대로의 환경에서 자라는 윤자 씨의 산나물은 향이 더 짙고 맛도 좋아 인기가 많답니다.
1: 얼렁얼렁 오삼, 왜 이렇게 늦습니까? 조금 있으면 해 나와요. 빨리빨리 올라와요. 빨리빨리. 급해요, 급해. 잘 따세요.
6: 예.
1: 불량땀은
6: 잘 따고 있습니다요.
1: 불량땀은 비품 나옵니다. 아, 두 번째라 두물이라 엄청 부드럽고 좋네. 얇고
6: 향이 좋아.
1: 훨씬 두물이 좋죠. 내 할 만큼 일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해놓으면 얘네들 이렇게 크는 게 너무 이쁘고. 초기에 해갖고 팔 때는 있잖아요. 너무 팔기가 싫은 거예요. 그 자식 같은 느낌. 처음에는 그러더라고요. 그들 이제 이게 해가 거듭하니까 이제 지금은 그런 게 없, 그런 마음이 없어졌는데 처음에는 막 그냥 아이고 내 새끼 내 새끼 가면서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3: 매년 수확철이면 1년 동안 힘들었던 농사일도 싹 잊는다죠.
1: 아이고 얘는 왜 이렇게 크나 몰라. 잘못 따서 그 삐뿜 나온다니까. 그 내가 잘 따라가잖아요.

0: 아, 좀 부부 관리소장이 있었단 말이에요?
1: 예. 네. 그러니까 퇴근해 갖고 오면은 서로 자기 아파트 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 보면 이제 밥상에 앉아갖고 맨날 하는 얘기가 주택법 몇 종 뭐 하니까 사람한테 너무 시달렸기 때문에 그냥 일이 좋았어요. 그냥 이렇게 일하는 게 너무 좋고 너무 행복했고.
2: 산이 좋아 산에서 살기로 한 부부. 41년 전 같은 직장에서 만나 부부의 연을 맺은 두 사람. 부부는 귀농 전 9년간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일했는데요. 시끄러운 도시를 떠나 산에서 살기로 마음먹었답니다. 오늘 배송 보내야 할 양의 수확을 모두 마친 후 본격적으로 선별에 들어가는데요. 산나물을 종류대로 분리해야 하는데 와, 남편분 손이 정말 빠르시네요.
1: 무지하게 빨라요. 저 못 따라가요. 뭐 엄청 손이 빠른데 이게 그 빠른 손을 믿어도 될지 모르겠네.
2: 윤자 씨 정말 엄격한 사장님입니다.
3: 믿고 안 믿고 본인이 알아서 하세요.
2: 남편의 활약으로 순식간에 선별 작업 끝. 그런데 윤자 씨 또 할 일이 있답니다.
1: SNS 사진이 있어야 되는데 뭘 찍지? 피디님, 저랑 같이 찍어도 돼요?
0: 아, 네.
1: 그러면은 나오셔요. 같이.
2: 엉겁결에 셀카 타임.
1: 이쪽으로 나오는 데서. 진짜 웃어야지. 가짜로 웃으니까 사진이 예쁘게 안 나와.
0: 잘렸는데? 안 잘렸나?
1: 제대로 나가지 않을까요? 아, 잘리나? 아, 맞아. 잘려. 잘릴 수 있어. 그럼 어떡하지? 나오셔요.
2: 이렇게 신날 수 있을까요?
1: 재밌는 아줌마.
2: 틈날 때마다 SNS 홍보 활동도 게을리하지 않는 윤자 씨.
0: 거의 MZ 세대신데요? 요즘 세대신데요?
1: 왜요?
0: 이렇게 SNS도 하시고.
1: 영월군창 덕입니다. 계속 그 주문해갖고 드신 분들도 진짜 산에서 재배하는 거죠?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렇게 드시면서도. 안 돼, 안 돼. 어디로 사라진겨? 니 그렇게 사라지면 안 되는데. 너무 좀 이게 안 예쁘게 웃었네.
0: 저도요.
1: 좀 예쁘게 웃을 것이지, 시상에. 이게 제 거거든요. 이제 게시물을 205개 올렸다는 거고, 팔로워가 1564명이고. 주문을 이제 이렇게 주세요. 네, 본인이 계산까지 다 해주십니다, 이분이. 아, 제게 특별한 분이십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 내가 항상 잊지 못합니다.
2: 고객 한 분 한 분이 윤자 씨에겐 큰 힘이 됩니다. 잠시 후 알람 소리에 집 안으로 들어가는 윤자 씨.
1: 약 먹어야지. 일어나.
4: 물 갖고 왔어요. 약 먹으러.
1: 응?
5: 일어나.
1: 오빠 잠 못 자게. 이리 와봐, 동그란. 네가 바바바바박 해봐. 응? 그러면 네 귀찮아서 밖에 나올 거 아니야, 동그라.
6: 이거? 아따, 약함까지 갖다 놨어.
2: 약함에 빼곡이 채워져 있는 약들. 어디가 아픈 걸까요?

0: 이게 무슨 약이에요?
1: 이게 저기요, 백혈병 치료약.
0: 백혈병 치료약이요?
2: 표적 치료제.
1: 예, 예. 이게 아마 표적 치료제일 거예요, 이게.
3: 만성 골수성 백혈병. 그것 때문에 지금 여기 와 있는 거고, 예. 이렇게 농장까지 데리고 다니는 거고, 예, 그렇죠.
4: 3년 전 백혈병 진단을 받은 막내 아들.
3: 물 먹고, 약 먹을 때 꼭 물 먹어. 난 물을 안 먹고 약을 먹으려고 하더라.
4: 갑작스럽게 찾아온 병은 아들의 일상을 한순간에 빼앗아가고 말았습니다. 삼형제 중 집안의 애교 담당이었던 막내 아들. 외식 조리학과를 전공한 후 한때 요리사를 꿈꾸던 열정 많은 아들이었는데요. 백혈병 진단 후 하루하루 절망 속에서 보내야만 했던 가족. 아들의 힘든 투병 생활을 꿋꿋이 돌봐왔던 윤자 씨였는데요. 동원 치료가 가능해진 지금 공기 좋은 영월에서 함께 생활 중이랍니다.
3: 왜 나한테? 그리고 왜 내 아들이? 내가 뭘 잘못해서? 그리고 이제 아들 없을 때 눈물 막 줄줄 흘리다가 울지도 소리내지도 못하고. 그다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한 일주일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조금씩 이제 진정도 되고 이제 현실을 받아들여지더라고요.
4: 늘 뜻대로 되지 않는 게 인생.
3: 같이 살았으면 먼저 알았을 텐데. 그렇고 그게 제일 후회스럽죠. 방향이 내가 힘을.

0: 저는 눈물 대신 더 강한 농부가 되기로 굳게 마음먹었습니다.
1: 비가 온다. 비 오기 전에 빨리 하자. 너 네 이불 좀 갖다 드려놔. 비 온다.
0: 택배 작업을 앞두고 아들이 나섰습니다.
1: 네가 할 수 있어?
2: 내가 해야지.
1: 너 어디까지 할 수 있어?
0: 택배 작업은 아들이 전문인데요. 불편한 다리로도 꿋꿋하게 택배 작업을 해나갑니다.
3: 다리는 왜?
2: 아, 저기 포장하다. 이제 택배 배송하려면 포장해야 되는데 그 포장하다가 이제 다쳐가지고.
3: 부모님 도와주세요.
2: 아, 그럼요.
1: 570인데 더 줄까나. 650. 520.
0: 농가 사장님이지만 장사엔 영 소질이 없는 윤자 씨. 정이 넘쳐납니다.
2: 여기저기 퍼주니까 이제 사람들이 아이고 여기 많이
4: 준다. 200이야?
1: 응. 퍼준다고 하잖아. 저 퍼주나요?
2: 하나에다
1: 내가 퍼주는 거예요 지금?
0: 퍼주는 사장님 덕분인지 똑똑한 아들 덕분인지 얼마 전부터 시내 마트에도 납품하게 됐다네요.
4: 뭘로 받았으면 좋겠는데.
1: 나는 내가 처음 건 너라면은 안 주려고 그래도 달라고 그러지. 이 상값이 얼만데. 네 평생 벌어야 될 돈인데 이 상값이.
5: 아, 그게 저기야, 틱.
2: 네, 저는 저거 이어받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도시를 좋아하죠.
3: 도시 남자인가요?
2: 서울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3: 차도 남인가요? 나도 남. 차도 남인가요?
2: 하지만 내 여자에게 따뜻하겠지.
1: 되게 쌩하고 들어와요?
4: 나도.
2: 많이 팔려야 되는데.
1: 그러니까. 동아빠, 얘한테로 골프도 하고 가공 넘기는 거 어때요? 판매 뭐 이거 정권을 다?
4: 나의 편하고 좋지. 난 안 해도 되잖아.
1: 찬성? 찬성.
2: 아들은 불편하고 안 좋지. 좋아.
1: 엄마도 찬성.
2: 아들은 반대.
1: 왜? 한번 해보는 거지.

0: 니가 알아서 네가 하라는데.
1: 차로 10여 분을 달려 도착한 곳은 시내에 있는 로컬푸드 마켓인데요.
2: 어떤 거 먹는데?
0: 아무래도 등급이
2: 등급이
0: 저희가 미분류잖아요.
3: 미분류.
2: 아, 저희 부모님 아직 이런 걸 못 사셔가지고 정면에다가
3: 장난을
2: 뒷면.
1: 모든 게 낯선 윤자 씨.
3: 요 뒷면 하면 되겠네.
2: 이쪽에다가.
0: 네, 밑에다 놔줘.
3: 밑에다가.
2: 칸 있잖아요. 칸에 맞춰가지고 차라리.
1: 그냥 열심히 농사만 지을 줄 알았지 유통과 판매는 영 어려웠던 윤자 씨였습니다.
2: 엄마 이름하고 주소하고 여기 그람수하고
0: 그래 다 했다. 아무튼 고마워. 너 때문에 이렇게 골프도 나오게 되고. 우리 아들 화이팅! 화이팅!
1: 분주했던 하루가 가고 윤자 씨는 가족들 저녁 식사 준비로 바쁜데요. 오늘 저녁 메뉴는 갓 재배한 산나물.
0: 항암 딱 그 진단 받으니까 그 병원에서 유기농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완치는 안 돼도 관리는 관리해 가면서 자기 수명은 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1: 아들의 건강을 위해 매끼 정성스런 나물 반찬을 잊지 않는 윤자 씨. 정성까지 듬뿍 담아봅니다. 산나물 건강밥상 완성!
2: 저녁 먹읍시다.
0: 물 좀 먹고, 나물부터 좀 먹고. 아들 맛있게 먹어?
2: 맛있을지 모르겠어.
0: 맛있게 먹어.
2: 아이고, 산나물 먹으니까 건강해지네.
0: 에이, 그건 아니지.

0: 자연에서 한 나서질 거야.
1: 아들.
0: 응? 아들을 믿는다.
1: 믿는다.
2: 그럼. 너무 좋지.
3: 산의 소리가 더욱 선명해지는 아침. 윤자 씨 부부의 아침도 일찌감치 시작됩니다. 남편은 이른 아침부터 외출 준비를 서두르는데요. 사실 남편의 진짜 직업은 따로 있는데요. 아들이 아프면서 다시 관리소장으로 일하기 시작한 남편.
0: 갔다 올게.
4: 예. 잘 다녀와요.
0: 예.
3: 매일 차로 1시간이나 운전해야 하는 험난한 출근길이랍니다.
2: 아버님 진짜 좀 변신하셨네요.
0: 변신이요? 일할 때하고 좀 틀리죠. 힘은 들죠. 힘은 드는데 뭐 어떡합니까? 애도 아프고.

0: 한편 그 시간 윤자 씨도 바쁜 일과가 시작됐습니다. 평일엔 혼자 산을 오르는 윤자 씨.
1: 이 민들레는 왜 이렇게 꽃이 핀다니. 나는 바빠 죽겠는데. 시 좀 열지 마. 내일부터는 치러 다녀야 되는데.
0: 바쁜 윤자 씨 마음을 알 리 없는 잡초들. 해도 해도 끝이 안 보이는 농사일입니다. 오늘은 산나물밭에 비료를 줘야 하는데요.
2: 20kg? 네. 여기 써있네요.
3: 네. 안 무거우세요?
1: 네? 처음에는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괜찮아요. 이제 경사 올라가면 고개 힘들지. 얘가
0: 한참을 산을 오르던 윤자 씨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0: 야반사. 아들이 제 시간에 일어나 약을 챙겼을지 윤자 씨의 근심이 산처럼 커져갑니다. 강원도 영월하고도 첩첩산중에 자리 잡은 윤자 씨의 농장.
1: 전화가 안 통해, 안 터져. 아이고, 뭐가 떼네요.
0: 아들의 문자를 보고서야 웃음을 되찾는 윤자 씨. 아,
1: 똑똑 소리가 막 나네.
0: 윤자 씨에게 제철 맞은 산나물보다 더 중요한 건 막내 아들의 건강, 오직 그것뿐. 하지만 가끔 힘든 마음이 쏟아져 내립니다.
1: 처음에 제일 울었던 게 또 눈물 나러 가네. 그 보험금 청구하러 갔을 때 우체국 그 직원이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어머니 어떻게 이렇게 어린데. 그 말 듣고 나니까 눈물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갖고 지하철 내에서 막 울었어요. 집에 가서 이제 아들 앞에서 못 오니까. 그 지하철에서 한참 막 창피한 줄도 모르고 막 울었어요. 한 몇십 분을 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서는 그렇게 이제 울지 않기로 했어요. 울지 않기로 하고 오히려 차라리 그냥 우는 힘으로 힘을 갖자. 그래서 열심히 더 내가 더 건강해지자. 그리고서 그냥 그래서 아들 병원 입원했을 때도 아들 밥을 제가 뺏어 먹어가면서 막 그렇게 했어요.
0: 그 간절한 바람 덕에 아들의 건강도 점점 나아지고 있는 거겠죠. 잠시 후.
1: 예,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미안해, 미안해. 또 부러뜨렸구나.
0: 어디선가 걸려온 전화 한 통에 윤자 씨가 서두릅니다. 종종 걸음으로 달려온 곳은 차로 1시간 거리에 있는 홍천 시내. 오늘 이곳에선 전국에서 생산되는 산나물을 선보이는 산나물 축제가 열리고 있는데요. 영월 대표로 참여한 지인이 윤자 씨에게 SOS를 청했답니다. 갓 수확한 나물까지 준비 완료.
2: 아유, 고생 많으셨어요.
3: 네,
2: 아유, 축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3: 네. 나 완판했어.
2: 그러니까, 이야.
0: 지인의 완판 덕분에 윤자 씨도 처음으로 오프라인 산나물 판매를 시도해 보게 된 건데요.

0: 어디 또 있을까요? 드디어 윤자 씨 부부가 집에 왔네요.
1: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2: 아들이 다 준비했습니다.
1: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0: 향 좋은 산나물이 오늘 비빔국수의 포인트.
1: 절대 잔소리 아니거든. 이걸 조금 짧게 좀 잘랐으면 좋았을
3: 거야. 아, 안 돼, 안 돼. 길게 자를 거야. 어쩔 수 없어. 어디까지나 자른 건 내 마음이야.
1: 아, 근데 좀 짧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너무 길어갖고.
3: 아들의 특제 양념장.
0: 특제 양념장 슬기도 맛보고 싶은가 봐요. 아들의 정성이 듬뿍 담긴 비빔국수 안 맛있을 수 없겠죠?
1: 맛있어 아들아. 엄마가 환자를 다 부려먹고. 고맙다 야.
4: 맛있어요? 좋고.
3: 계속 해줬으면 쉽지.
1: 그치?
5: 앞으로 오늘 주방 맛있는 거예요?
3: 아니요, 그거는 싫어요. 제가 주방을 맡고 싶진 않아요. 주방은 아직은 저희 엄마에게.
0: 막내 아들 덕분에 참 맛있고 행복한 점심 식사였습니다.

0: 감기가 잘 안 걸리는.
1: 아무래도 농사일에 산나물 축제 방문까지 무리를 한 모양인데요. 아픈 게 제일 두려운 윤자 씨. 급히 가진 약재를 넣고 건강차를 끓여봅니다. 윤자 씨만의 피로 회복법.
0: 아, 색깔 좋다.
2: 맛있네.
0: 맛있어요? 아이고.
2: 에휴, 이게 힘들다. 아,
0: 글쎄, 피로가 안 풀리네. 아, 감기까지 걸려갖고 내가. 아, 나는 동아빠한테 고맙지. 실패를 해도 싫은 소리 한마디 안 하고.
3: 실패도 하고 뭐 하는 거지 뭐. 그걸 뭐라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0: 그래도 뭐 돈을 웬만큼 먹었어야지.
3: 진짜 꿈만 같지. 그래. 꿈꾸다 깬 것 같은 그런 생각이지.
1: 굳은 각오로 시작했던 산골 생활. 산을 일궈 산나물 밭을 만들기까지 수없이 많은 실패의 과정을 겪은 윤자 씨. 그때마다 늘 함께해 준 건 든든한 남편이었습니다. 가족의 응원 덕분에 농부로서 늘 노력하고 성장해왔던 윤자 씨.
3: 손 거칠어요. 항상. 거친다 아는데. 그렇다고 어떻게 안 할 수도 없는
0: 뭐 거고. 둘이 다 같이 고생하는데 뭐 나만 하는 건가. 내려올 때는 참 예쁘장했는데. 80대 할머니 손 얼굴은 50대 아줌마.
1: 곱디 고웠던 아내를 예쁘게 지켜주지 못한 것 같아 미안하기만 한 남편.
0: 나 안 운 거예요. 코 뻗고 닦는 거예요. 계속 나오네.
1: 그간 남편 걱정에 마음 놓고 울어보지도 못했던 윤자 씨. 부부가 함께였기에 버텨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젠 모진 시간들을 뒤로하고 행복으로만 가득 채워보길 바라봅니다.

0: 주말 아침 이른 아침부터 온 가족이 분주한데요. 아무리 바빠도 슬기 챙기는 일엔 진심인 남편입니다.
1: 물 떼야 돼. 나물 좀 삶자.
2: 물 떼야 된다고요?
1: 어.
0: 아들까지.
2: 저게 죽어버렸네.
1: 안 죽이려고 애쓰고 있잖아 지금.
2: 잔가지
1: 슬기씨. 슬기씨.
2: 우리 슬기도 넣고 싶대잖아.
1: 야 임마 나 밀지마. 야 엉덩이 치워.
2: 우리 슬기
1: 난 네 엉덩이가 안 반가워 임마. 얘 붙이는 게 좋은가 봐. 저번에 그 환자분 방향 맞아 아들?
2: 방향 저쪽에서 이쪽을 불러오니까 뭐.
1: 응?
2: 엄마 옆으로 나와요.
1: 그러니까 방향이 이게
2: 엄마 지금 정면에 있잖아.
1: 그래 방향을 잘못 본 것 같아.
0: 아직도 모르는 게 많은 귀농 9년차 윤자 씨.
2: 우리 슬기 불멍하는 강아지야?
1: 그런가 봐. 우리 좋은 강아지야.
0: 오늘은 나무를 데치고 말리는 건나물 작업을 하는 날인데요. 그 어느 때보다도 바쁜 날.
3: 동아빠 동원해.
0: 그때 농장을 방문한 특별한 손님.
3: 밥은 먹었고?
4: 먹었어.
3: 그래 하여튼 와줘서 고맙다.
5: 야옹.
4: 여보 일로 와.
6: 야
4: 일로 와.
6: 야.
4: 일로 와.
6: 형 만나고 가.
4: 일로 와.
6: 야 큰형이 네 사료도 사주고 그런다.
4: 오빠, 형이라니 오빠지. 응? 동그라. 야 나 좀 맨날 도망가려고만.
6: 그래도 얼마나 귀여워. 이렇게 귀여운 애가 어딨어.
4: 야.
6: 간식도 줘봐.
4: 덩그리 손. 손. 손.
0: 오랜만에 만나도 대화가 필요 없는 현실 형제입니다. 사실 오늘 큰아들까지 부른 진짜 이유는
1: 밥 안 나옴. 밥 안 나옵니다요.
0: 바로 산사태 때문.
1: 대단한 둘이야. 지금 하룻밤새 이렇게 만들어버리려고. 작년 장마에 이게 유실돼 버린 거예요. 아, 여기서 해놨는데 쓸어버린 거예요. 뭐가?
0: 사일피일 미루고 있었던 농장. 또다시 장마철이 오기 전에 단단히 보수를 해둬야 하는데요.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난감 그 자체. 아이고, 큰아들도 할 말을 잃었습니다. 본격적으로 복구 작업을 시작해보는데요. 해도 해도 끝이 안 보이는 작업.
1: 들어서 일이 남겨버려. 아, 나는 이럴 때 강호동 씨가 제일 부러워.

0: 됐다. 스톱했다.
1: 귀농 후 산을 처음 일굴 때만큼이나 힘든 최대의 고비.
2: 농사 지어갖고 이어받는 그 자식들 있잖아.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
0: 물어봤지 않으면 이거 남인데 다 좋냐.
2: 그러니까 남준 일하는 거지. 쇠밖에 일해갖고.
3: 이어받으실 생각이 없으신 거예요?
0: 네, 없어요. 건강이 네. 필요한데. 건강은 병원 있는 데가 더 좋고.
2: 뽑아갖고.
1: 큰아들 농사 일에 더 질리기 전에 오늘은 그만 철수.
2: 아들을 위한 나물 반찬. 나물 반찬.

0: 많이 먹고 끝까지.
1: 오랜만에 온 큰아들을 위해 귀한 산나물들 밥상에 총 출동했습니다.
2: 많이 나가워. 좀 덥다가 좀. 손으로 본다고. 입으로 본다고.
0: 안 뜨거운데. 먹을래? 하나, 둘. 잘했죠?
2: 왜? 또 도로 뚫고 왔어?
0: 그게 뭐 간에 기별이나 가것이오, 저 등치에.
1: 오랜만에 갖는 삼겹살 파티. 맑은 산공기에 산나물까지 함께 먹으니 우와, 정말 맛있겠어요.
0: 우리 큰아들은 빨리 장가를 가고 우리 셋째 아들한테는 엄마랑 같이 농사 짓자.

0: 배 아파 나왔어도 내 맘대로 못하는 게 자식이라죠.
1: 아빠 몸이 제일 걱정되네. 휴일이 없어. 평일에는 회사하고 주말에는 산에 가고.
2: 엄마가 아빠를 빨리 해고를 시켜버려야겠구만.
1: 엄마한테 바라는 거는 뭐 좀 사업자 마인드가 없어가지고 엄마가
2: 막 퍼진다고?
1: 아마 조만간

0: 농사꾼다운 말이네.
1: 이 빈틈없이, 꽃도 빈틈없이 잘 나는 게 제일이에요. 이거는 다른 거 없어. 빈칸 생기면 안 되니까.

0: 그냥 이걸 아빠한테 줘. 아빠가 3만원 들고 엄마가 곰치 들고.
1: 3만원 들고.
2: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산나물 가족입니다. 산나물은 유기 인증을 받아서 유기 인증 받은 유박을 저희는 뿌려서 재배하고 있습니다.
3: 각자 도생인 영상 촬영.
0: 유기 인증을 쓰면은 맛이 있나? 예. 맛이 있나?
2: 예.
0: 중요한 거는 유기질 비료를 하면 건강에 좋다는 거죠.
2: 그렇죠. 저도 지금 이거 연구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단지? 다른 해도 단데 유별나게 올해는 좀 더 달아요.
0: 그래서 완전
2: 좀, 예. 그래서 그걸 연구를 좀 해보고 싶어요. 왜 그런지는. 그러니까 농사짓는 방법은 제가 똑같이 했는데 왜 그런지. 그 원인을 좀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0: 단맛은 강한데 매운맛도 강해요. 일단 사업가 마인드가 없어서 뭐 여러 가지 이런 걸 고객님들께 많이 드리려고 최대한 많이 드리려고

0: 됐다! 이 소식 들었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1: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엉엉 울어버렸어요.
2: 울었어요? 오.
3: 저도 나중에 선생님처럼 멋지게 연주하고 싶어요.
0: 이춘희 선생님이랑 아주 멋진 무대를 만들어보고 싶어요.
4: 응원하고 열심히 가르칠게요.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음악으로 세상을 향기롭게 세향국악 오케스트라 창단 연주의 진행을 맡은 이안입니다. 큰 시련, 어려운 역경을 알코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밝고 환한 빛, 이 진주 같은 미소와 여유가 있지요. 코로나19 긴 팬데믹 상황에서도 봄꽃처럼 이렇게 화사하게 따스한 온기를 안고 와주신 여러분께 진정한 감사의 박수를 올리고 싶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47인의 청년 음악가들로 구성된 세향을 이끌고 있는 박승희 지휘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국악과를 졸업하고 국립국악원 정악단과 창작악단에서 수석단원을 지내시고요. 전남 도립국악단 예술총감독 겸 상임지휘자를 역임하고 전라남도 문화재 전문위원을 역임하셨습니다. 현재는요, 광주, 공

만주벌판을 넘어서 동아시아 대륙을 호령했던 고구려인들의 진취적인 기상과 용맹함을 담은 곡, 고구려의 혼입니다. 장단을 다채롭게 변형해서 세양만의 역동적인 기운을 담아서 편곡했습니다. 고구려의 혼, 여러분의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네, 무대가 한층 뜨거워졌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요. 세향의 꿈은 고구려인들의 강맹함을 본받아서 K컬처의 주역이 되어 대중과 소통하고 함께 즐기는 음악을 꾸준히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인품이 좋으면 그 사람의 향기가 만리를 간다고 하죠. 그것처럼 세향 또한 음악이 만리, 천리 그 이상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세향의 연결고리이자 끈일 텐데요.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소통의 창구가 되고자 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번 곡들을 선곡했습니다. 사람과 사람을 음악으로 연결하고 과거와 현재를 연결해지는 세향의 음악. 천년아 그리고 아리랑 랩소디 여러분의 큰 박수로 두 곡 청해 듣겠습니다.

검은 고학기가 이렇게 멋있었나? 하고 새롭게 보셨을 텐데요. 이영주 협연자가 술대로 공명통을 내려칠 때마다 아, 좀 무뎌진 저의 감각세포가 그 봄의 새싹이 움트듯이 다시 깨어나는 듯 했습니다. 짜릿했습니다. 아, 잘 들었습니다. 강상 6월 들려드렸습니다. 세향의 얼굴, 이 면면, 세향의 꼴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을까요? 노래로 여러분께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금강초롱과 아름다운 나라를 준비했는데요. 아, 그 중에서도 뭐 동요, 민요,

네. 세양 단원들의 내재된 아름다움, 그 끼를 발현하는 곡입니다. 서울대학교에서 후학을 양성하는 노은아 선생님과 협연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 노은아 선생님은 올해 4월에 미국 뉴욕에 있는 카네기홀에서 독주회를 하게 됩니다. 자, 준비한 곡은 해금 협주곡 추상입니다. 해금으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선율들을 담은 곡입니다. 악기를 다루는 기량과 가능성, 그 아름다움의 끝을 보여주는 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은아 선생님과의 협연, 여러분 큰 박수로 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다시 한번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오래오래 이 추억 간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이 한 자리에서 만나는 시간, 대가와 함께하는 무대 특집 함께 만나보시죠.
3: 황주군 동군이 어디 맨요 공연이 와요.
2: 기분이 어땠어요?
4: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엉엉 울어버렸어요.
5: 울었어요? 오.
6: 저도 나중에 선생님처럼 멋지게 연주하고 싶어요. 오.
2: 이춘희 선생님이랑 아주 멋진 무대를 만들어보고 싶어요.
7: 응원하고 열심히 가르칠게요.
8: 사랑해요.
9: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0: 아, 이 분위기?
11: 고수에게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0: 그렇다니까.
12: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13: 이분 위기.
9: 뭐야 이거?
13: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14: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줄 알았거든요. 이제 일을 전혀 못 하실 줄 알았는데 어려운 걸 딛고서 일어나셔서 지금 뭐 운전도 하실 줄 알고 전혀 이제 생활하는 지장이 없이 그게 활동을 많이 하시죠 뭐.
1: 어렸을 때는 사실 굉장히 좀 엄하신 분이셨던 것 같아요. 정말 일 하나에 정말 몰두하시는 분? 그냥 거기에 대한 기억이 가장 큰 것 같아요.
2: 선생님, 조금 좀 너무 달리면 터진다. 때려, 가운데.

0: 방짝이도 옛날은 나 일별증에 이게 매질하는 것밖에 몰랐는데, 그러니까 연료에는 공정 이런 것을 이제 기계 문화가 발달되어 있잖아요. 그 쓰는 기계를 갖다 우리 용도에 맞게 전기의 힘을 빌려가지고 그 산업한 거는 제가 아마 공헌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불어. 아, 불어.
1: 소리를 계속 쳐가면서 내가 원하는 소리를 이렇게 찾아나가는 거거든요. 망치질을 해가면서 이제 그 떨림을 조정해. 방짜 유기 중에서 그 옛 전통에 제일 잘 보존되어 있는 그 제조 방법으로 따지면 징행하고 꽹과리가 옛날 방식에 제일 근접해서 만들고 있는 거예요.

0: 드라타.
1: 그건 이제 벌레 그대 이게
0: 없어져야 되는데 난
1: 책에도 있잖아.
0: 아니 없어져야 될 텐데 아직도 분살이 생겼네.
1: 이 웬만한 사람은 이 가고 나가자면 박자면 창피해서 이거 계속 이걸 닦고 있다고 난 이대로 생긴 대로 살아. 창피할 것도 없어.
0: 아니 근데 군살이 여기 없어져야 될 텐데.
1: 나는 한 평생 방자욕을 같이 지내왔지만은 방자욕의 작품 맹기는 게 그게 가장 즐거운 시간입니다. 이게 뭘 뜯어나게 되면 죽을 때까지 방자를 내일 죽는 하도 오늘도 난 맹 그거지 가장 취미예요.

옛날에 지들거리만으로도 여자라고 하면 집에서 모시를 해먹고 살았어요. 이제 시골에서 뭐 배우도 못 오고 그래서 살기도 할 때 어렵게 살고 그래서 이러기도 여기도 입념이 굳은 살이 백이에요. 그 전에는 피가 나고 막 버겁 그런데 딱쟁이 주고 밥도 못 먹고 막

제가 언제부터 몇 살 먹어서부터 모시를 한 줄을 몰라요. 근데 저희 어머님 말씀이 6살 때까지 젖을 먹고 6살 때부터 너는 모시를 입에다 물었다고.

밤에 잔혼은 일광단이라 일광단 월광단 타짜 놓고 우리

우리 한산모시는 너무 곱고 또 질기고 질감이 좋아요. 아주 입으면 마음이 시원하고 막.

0: 그게 모시를 째고 삶고 해서 모시피를 만드는 거예요. 모시. 제일 중요한 게 모시피를. 네.
1: 모시는 식물 껍데기라 건져오면 못 해요. 그래서 항시 물이 있어야 하고 틈이 있어야 미끄럽게 모시가 잘 돼요.
0: 무릎이 닿게 이렇게 비빌 때 무릎이 다 달아요. 막 빨간하게. 그래갖고 이제 많이 험한 자 크게 굳은 살이 베겨가지고
2: 쌀게는 기름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못이 날고 할 때 따라 올라가지 말라고 눌러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조선
3: 방아다리 이렇게 떡떡하네. 이 못이 안 길었나요?

0: 멋있습니다.
1: 오래오래 이 추억 간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이 한자리에서 만나는 시간 배가

0: 한복과 담백한 기품이 느껴지는 조선백자, 수백 년 전에 만들어진 목가구까지 장인의 손길이 더해진 작품들은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걸작이 되는 백두대간이 품은 땅 문경, 맑은 물과 푸른 숲, 질박한 흙이 어우러진 자연의 재료는 삶을 풍요롭게 했습니다. 국가무형문화재의 사기장 보유자 김종옥 선생은 도자기의 원료인 사토를 구하는 일부터 시작했는데요. 흔히 자기라고 하지만 그릇을 만드는 원재료가 모래질인 사토라서 사토로 만든 그릇을 사기, 사기를 빚는 장인을 사기장이라고 부릅니다.
1: 이게 요 보면 모래도 있고 고운 분말도 있어요. 물에 풀어가지고 이걸 침전을 시켜서 그 그릇 만드는 원료.
0: 사기장 김종옥 선생은 조선 왕실의 도자기를 만들었던 최고의 사기장 후손으로 가업을 잇고 있는데요. 선생의 할아버지는 조선시대 왕실의 도자기를 만들었던 경기도 광주 관료 출신의 김비한 사기장입니다. 할아버지가 문경의 터를 잡으면서 선친인 김교수 사기장에 이어 7대째 조선 도자기의 맥을 잇고 있습니다. 대를 이어 전통을 지키는 것에는 많은 수고로움이 따릅니다. 김굿이 지켜온 철칙이기도 합니다. 장인의 손끝, 발끝이 만들어내는 미묘함. 최대한 그릇의 자연미를 살려내기 위해 발 물레를 고집하는 것도 그 때문이죠. 전통 방식을 고수하는 선생의 노력은 고스란히 작품들에서 빛을 발합니다.

0: 화려하진 않지만 투박함 속에 묻어나는 자연스러움. 전통 방법을 고수하며 200년이 넘는 세월 지켜온 한국의 미.
1: 그래, 오직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릇 만드는 거다.
0: 사기장 김종옥 선생이 평생을 지켜온 흙과 불. 그것은 다름 아닌 이 땅의 전통과 가치, 위대한 문화유산이 아닐까요?

오직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릇 만드는 일뿐이다. 겸손하면서도 우직한 한마디 속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긍심이 느껴집니다. 사기장이 물과 흙, 불의 조화로 그릇을 빚는 것처럼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딱 맞아떨어지는 전통 짜맞춤 기법으로 견고한 창호나 생활가구를 만들어내는 목공의 장인이 있습니다. 나뭇결의 자연스러운 멋을 살리면서도 실용적인 기능성까지. 빼어난 조형미를 갖춘 작품들은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걸까요? 맥이 끊긴 조선시대 가구 전주장을 재현해낸 대한민국 가구 제작 명장 1호이자 국가무형문화재 소병진 소목장의 작업장입니다.

0: 짜맞춤, 결구 이게 아주 이제 숙달이 돼야 돼요.
1: 나무의 결을 살리면서도 만들고 싶은 모양을 정확하게 완성해내는데요. 특히 인위적으로 못을 쓰지 않고 오로지 요철 모양의 짜맞춤 공법만을 사용한다는 점이 놀랍습니다. 그만큼 한치의 오차도 없는 아주 정교하고 섬세한 작업이라는 의미겠죠.
0: 이 나무는 우리나라에서만 자생하는 참중나무고요. 중부 이남 지역에서 큰 나무예요. 그래서 색이 좋습니다. 에요. 이 정도 나무라면 지금 한 100년 정도 큰 나무고요. 지금 건조기간 한 20년 정도 건조된 나무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나무들은 그래서 제 자식처럼 내가 이렇게 아끼고 재료에 의해서 서로 탄생이 되듯이 재료가 없으면 모든 작품을 만들 수 없잖아요.
1: 반세기가 넘도록 오로지 나무와 혼연일체가 돼서 최고의 목공예품을 만들어내는 장인의 숨결이 느껴집니다.

0: 작품의 재료가 되는 좋은 나무를 만나면 아이처럼 설렌다는 소병진 소목장은 지금도 좋은 목재를 직접 고르고 사들이는데요. 한번 사들인 나무를 재료로 쓰기까지 비바람을 맞고 햇빛에 말리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무려 20년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20년, 30년 이후를 준비하는 장인의 열정에 저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분야를 막론하고 우리 전통공예의 리듬을 국악으로 비유하자면 한마디로 슬로우, 슬로우, 진양조가 아닐까 싶어요. 천천히 시간과 정성을 들이지 않으면 절대로 완성의 경지에 다다를 수 없는 오랜 숙성의 시간과 지극한 정성. 겉으로 보이는 손맛의 이면에는 켜켜이 쌓아올린 시간과 정성의 내공이 숨어 있습니다. 신선이란 바늘과 실, 옷감으로 옷을 짓거나 규방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바느질 작업을 말합니다. 그 기능을 가진 사람을 신선장이라 하죠. 한 땀 한 땀 아름다움을 짓는 신선장의 손끝에도 바로 진양조 같은 느림의 미학, 지극한 정성의 손맛이 깃들어 있습니다. 여인이라면 누구나 옷을 짓고 이불을 꿰매는 일이 중요한 일과였는데요. 그 중에서도 빼어난 솜씨를 갖고 있는 침선장의 손끝에서는 과연 어떤 작품들이 만들어질까요?
1: 우린 알잖아요. 그게 이제 헛옷으로서 여름 모시옷으로 이렇게 말아 감춘다고 그래요. 솔깃솔깃을. 그러니까 그 열두 폭이 열두 달을 상징하고 위에는 저게 소매하고 길하고는 뭐 사계절을 상징하고. 그걸 이제 말아 감치는 기법이 돼서 한 솔기 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열두 폭의 치마니까 한 솔기를 하는데 그거를 네 번의 그 과정을 갖다가 해야만 말아 감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오랜 시간을 갖다가

0: 거.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거 마찬가지로 현재 와서도 우리 옷이 점점 사라지니까 이제 이 침선장이라는 이제 사람을 정해놓고 그걸 전승하고 원형을 보존하라 하는 그런 뜻이죠.
1: 기획자이자 디자이너이자 제작자로서 모든 과정을 아우르는 침선장의 손끝에서 고운 자태를 품은 우리 옷, 한 벌에 한복이 완성됩니다.

패션쇼에서는 우리 한복을 바람의 옷이라고 하죠. 한 땀 한 땀 지극한 정성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고 나니까 저는 시간의 옷이다 이렇게 부르고 싶네요. 이렇게 완성된 한복의 아름다움에 맵시를 더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각자의 개성을 살려서 옷고름에 매다는 노리개. 이 장신구 역시 끈목을 이용해 매듭을 짓고 수를 매다는 전통 수작업으로 만들어지는데요. 매듭의 기원은 아주 오래전 삼국시대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복의 노리개뿐만 아니라 발걸이, 족자술은 물론이고요. 궁중의 장식용으로도 요긴하게 쓰였는데요. 엮고, 조이고, 풀고, 맺고 한 올의 실이 매듭을 맺는 기인하긴 여정을 만나봅니다.

매듭장이란 끈목을 만들고 이것을 사용해 여러 가지 매듭을 짓고 술장식을 만드는 기술을 가진 장인을 말하는데요. 매듭은 주로 복식이나 의식에 쓰이는 도구, 장식용으로 많이 쓰였습니다. 매듭을 짓기 이전에 먼저 실을 염색한 다음 말립니다. 염색된 실을 자해나무실, 삼배실 등 재료도 다양합니다.

매듭의 하단을 장식하는 술의 실을 만드는 작업을 술 비비기라고 하는데요. 술틀에 걸어놓고 빗톳을 돌려 실을 꼬아서 술실을 만듭니다.

매듭에 사용할 끈목을 만드는 다외치기 작업입니다. 다외 틀에 원하는 굵기에 따라 실패 수를 조정한 다음 서로 엮어서 끈목을 만들게 되죠.

그런 다음 매듭을 만드는데요. 끈의 색감, 굵기, 맺는 방법에 따라 형태가 무궁무진합니다.

전통 매듭의 매력은 단색의 끈목을 이용해 모양을 만들고 그 아래 수술을 달아 적절한 비례미와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는 율동미를 추구했다는 점입니다. 끈으로 엮어가는 우리 전통 매듭에는 손끝에서 손끝으로 이어지는 균형과 질서의 미학이 담겨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몸에 지니는 칼집이 있는 자그마한 칼을 정도라고 하죠. 연려들의 상징물처럼 여겨지고 있는 은장도가 대표적인데요. 사실 조선시대는 사대부 남자들도 은장도를 즐겼죠. 대나무 위에 평소 마음에 새긴 글귀를 인두로 지져서 새겨 넣는다는 뜻에서 지질락, 대죽, 낙. 선비들이 지녔던 낙죽장도는 스스로 마음을 다스리기 위한 자기 성찰의 칼이었죠. 먼저 강철과 연철을 붙여서 접쇠를 만들고 가열 후 두드려서 늘린 다음 황토물에 쇠를 식혀서 두 쇠가 잘 합쳐지도록 합니다. 늘어난 쇠를 접어서 다시 늘이는 과정을 수없이 반복하기 때문에 단단하면서도 잘 부러지지 않습니다.

접기가 끝나면 두드려서 납작하게 만든 다음 단조가 끝난 쇠를 갈아서 칼날의 형태를 만들게 됩니다. 그런 다음 담금질을 해서 칼날 부분을 더욱 단단하게 하고 숫돌에 갈아서 칼날을 완성합니다. 이제는 잘 말린 대나무를 잘라서 칼자루와 칼집을 만들 차례인데요. 칼날이 들어갈 수 있도록 속을 뚫고 소뼈로 마감해서 칼집과 칼자루를 완성합니다.

상수 파로와 인두를 준비하고 낙죽할 자세를 잡은 다음 인두가 달구어지면 대나무에 낙죽을 시작합니다.

인간의 정성을 다하고 마지막에 간절하게 신의 힘을 요청해야만 원하는 작품을 얻을 수 있다는 사기장 김정옥 선생의 말씀이 기억에 남는데요. 어쩌면 우리 전통공예의 지극한 아름다움은 겸손하면서도 간절한 마음에서 더 빛나는 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지인 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처럼 말이죠.

형태를 묻든 진화의 역사. 뿌리에서 갈라진 모양을 따라간 진화의 흐름들. 식물학자는 자연과 문명의 진화를 추적하며 나무의 형태를 계속 떠올리는데요. 이는 질서를 갖춘 계통일까요? 아님 식물학자는 자연과 문명의 진화를 추적하며 나무의 형태를 계속 떠올리는데요. 이는 질서를 갖춘 계통일까요? 아님 혼돈에 불과한 걸까요? 계통과 혼돈의 흔적들을 따라 식물학자의 여행은 계속됩니다.

0: 가을비 내리는 식물학자의 일일 연구실. 미음자로 된 한옥은 가운데 네모난 뜰이 참 예쁘죠?
1: 하기로 했는데 곧 오실 것 같습니다.
0: 저기 반가운 손님이 오시고 있네요. 식물학자가 대학원 때 논문 지도를 받은 교수님입니다. 식물학자는 이제 곧 해외로 연구하러 나갈 건데요. 제자가 멀리 떠난다는

0: 그 큰 아드님인 대여금공, 작은 아드님인 단짜학 이 삼부자님의 제사를 모시는 곳입니다.
1: 해남 윤씨 8개 파는 고려마을 중시조 이후 나눠진 건데요.
2: 그럼 중시조라고 하면 그 위에도 있으신 거잖아요.
0: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중시조 유일은 1세에서 7세까지는 서로 이제 유지하신 분은 중시조부터 해서 유지되나서
2: 그 전부터 계셨지만 기록의 시작은 여기
0: 그렇죠. 그냥 실제로는 이제 예.
1: 식물학자가 식물의 계통도를 그리듯 해남 윤씨 사람들도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계통을 정리한 건데요.
2: 그러면 윤선도는 그 8개
0: 윤선도 그분은 팔파 가운데서 그 연동파라고
2: 연동파 네.
1: 윤선도는 해남 윤씨 8개 파 중 어초운 윤효정의 후손인 연동파에 속한다고 합니다. 식물 계통도처럼 족보도 정말 복잡하죠. 영모당 바로 뒤에는 1세조부터 7세조 조상들의 비석이, 또 그 옆으론 중시조 삼부자의 묘가 있습니다. 식물학자는 중시조 삼부자의 묘로 가보는데요.
2: 여기

0: 시작해 고려말 중시조에서 본격화한 해남 윤씨, 조선 전기의 윤효정, 조선 후기의 윤선도를 거쳐 지금까지 천년의 세월을 이어왔는데요. 저 무수한 빗방울처럼 태고적부터 수많은 개체들이 쏟아졌지만 어떤 것은 환경에 적응하며 진화하고 또 어떤 것은 멸종하기도 했죠. 인간의 시간은 식물과 동물의 시간은 식물과 동물에 비해 극히 짧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생존과 번식 외에 사회와 문화 전반에 있어 아주 복잡한 분화와 변화를 이루기도 했죠. 이 또한 진화라 할 수 있을 텐데요. 이제 윤효정이 해남으로 들어온 후 가문의 종갓집이 된 노구당으로 가봅니다.
1: 근데 여기

0: 가장 좋잖아요. 햇빛도
1: 네,
0: 좋고. 그래서 이 테라스, 그러니까 이 과거의 발코니 같은 거 지금 팻마루들이 다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2: 마당이 정면이 아닌 옆구리에 있기는 하나 생활하기에 가장 좋은 방향인 남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0: 저거 뭘 것 같습니까? 저 위에 지붕 위에 볼록 튀어나와 있는 거?
1: 구멍이 뚫려 있어서

0: 적극적으로 도입해가지고 그걸 쓴 거죠. 가정집엔 잘 없는 모습이에요. 들어가 보실까요? 네. 아, 분위기 좋네요.
1: 네.
0: 마루에 잠깐 앉으실까요?
1: 근데 여기 되게 특이해요. 뭔가 대각선으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0: 이 집이 이제 숨어 있는 비밀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게 붙어 있어야 돼요.
1: 네.
0: 그러니까 대청과 항상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안방인데, 여기는 안방이 여기예요. 이 집은. 여기고, 이 안방에 붙어 있는 그 대청마루는 숨겨져 있어요. 이 안에 있어요. 이 안에 깊게. 그래서 이걸 못마루, 그러니까 모퉁이에 있는 마루라고 해서 못마루인데, 실제로 쓰여지는 건 이 못마루고요.
1: 네.
0: 이 대청은 언제 쓰느냐, 제사 때만 써요, 거의. 그래서 재례청이라고 불러요. 예. 그러니까 이 집이 서양을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서쪽에 보면 사랑방이 있고, 뭐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재례청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집 뒤로 가면 이제 선산이 있고,
1: 네.
0: 굉장히 정신적이고, 좀 상징적인 축이라면, 실제로 쓰여지는 안방이나 뭐 여러 가지 대청이나는 전부 남향을 하고 있어요.
1: 일반적으로 다 일반적으로. 남향을 하고 있으니.
0: 그러니까 이 뭐랄까 상징축하고 실용축이 이렇게 직각으로 놓이는 거죠. 근데 그럼 하필 왜 서양을 하고 있느냐는 건 지형이 그렇게 생겨서 그런 거죠.
1: 아, 그냥 자연의 수호한
0: 자연의
1: 건가요?
0: 지형이 생기고 이게 전부 서쪽을 향해서 이렇게 완경사를 한 마을이거든요. 여기가 제일 높은 데고. 그런데 이제 자연 방위는 또 남쪽이 좋으니까
1: 실용적인 건
0: 실용적인 건 전부 남쪽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지혜가 돋보이는 집이죠. 이런 걸 그래서 저는 이 실용성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는 실용적 정신에 충만한 집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그 안동 쪽이나 이런 데 좀 보면 지형이 서양이면 모든 걸 서양에 맞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이 마루에 앉아도 덥고 이런 걸 다 참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여기는 그런 건 아니지. 그런 게 아마 해남 윤씨가의 그 흐르고 있는 뭐라 그러나요? 그 생물학적으로 DNA?
2: 그들 특유의 개방적인 DNA가 담겨 있는데요. 보길도에서 만난 윤선도의 정원처럼 일종의 돌연변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일반적인 종의 분화와는 아주 다른 형태로 환경에 적응하며 진화한 건데요. 이제 안채를 나와 조상을 모신 사당으로 가봅니다.
0: 여기는 이제 고산 윤선도를 위한 사당이고요.

0: 만드신 공간들이고.
1: 끊길 뻔한 가문을 다시 잊고 번성시킨 건 밖에서 시집온 여성이었는데요. 조선 후기의 가문을 이끈 윤선도와 윤두서도 모두 같은 가문 안에서 들여온 양자였습니다. 여기에 광주 이씨 부인이 들여온 양자까지 더해져 해남 윤씨의 계통수는 계속된 거죠. 사당의 집이라 할 노구당에서 마지막으로 세워진 건물로 가보는데요.
0: 이 길, 뭐 사자의 길.
1: 처음 이 집의 터를 잡은 윤효정을 기리는 제실 추원당입니다.
2: 너무 멋있어요.
0: 상징적인 거겠죠.
1: 추원당에선 노구당에서 수리 중인 상태로 봤던 차양을
0: 그거 같이 돼가지고 해남의 다른 쪽에 가면 윤선도의 묘지가 있는데 거기도 이런 제실이 있고 거기도 있어요. 차양.
2: 윤씨 집 앞만 있는 건 아니에요?

0: 굉장히 드물고. 윤 씨는 뭐 지금 내가 아는 것만 해도 윤 씨가 뭐 세 개를 갖고 있으니까.
1: 차양은 해남 윤 씨 건축의 독특한 유전 형질이라 할 수 있는데요. 광주 이 씨 부인이 처음 닦았을 사당들을 잇는 길이 마치 개통수의 가지들을 연상케 했습니다.
2: 전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3: 실제로 이제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보면 정액이 사실은 난자에 와서

윤 씨 주택을 찾아가 볼까요? 윤두서의 일곱 번째 아들이 정착한 해남군 현산면 초호리. 역시 비옥한 간척지대로 100여 년 된 고택이 하나 있습니다. 윤철아 고택.

0: 이 집에 이제 그 동선을 잇는 실용성이나 이런 개방성, 그 외래 문물에 대한 아주 열려 있는 자세, 이런 것들이 계속 그 DNA가 남아서 이제 이렇게 좀 변화된 거죠. 그러니까 공제고택이나 이 노구당하고는 좀 다른 형식이지만 DNA는 변하지 않은 것 같아요. 형태는 달라지지만.
1: 집의 구조는 변했지만 개방과 실용성이란 DNA는 계속 전해진 건데요. 그런 DNA가 두드러진 재밌는 시설을 볼수 있었습니다.
0: 네, 여기가

0: 신기하다. 목욕할 맛 나겠네.
1: 100년 전 서울에서도 많지 않았던 목욕탕이 농촌 주택에 설치된 건데요.
2: 이게 사랑채에서 안채로 가는 건데 네. 이렇게 막 방해하는 집은 드물어. 안채로 들어가는 게 이제 이렇게 막혀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이게 내외문.
1: 담장으로 완전히 분리해 사랑채보다 높이 올린 것은 다른 집에선 보기 힘든 거였죠. 별도의 문을 통해 꺾어서 돌아가야 했는데요.
2: 네, 여기는 이제 마당이 그 네. 노구당이나 이런 데는 좀 컴팩트했는데 여기는 네. 굉장히 넓죠.
0: 맞아요.
2: 넓고 개방적이고 네. 또 인상이 어떠세요? 암채에서 보는 전망이 아주 좋잖아요.
0: 네.
2: 그러니까 그만큼 암채를 들어 올렸어요. 그 얘기는 암살림, 그러니까 가족들의 생활이 훨씬 중요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전망이

0: 보편적인 그 유전자 이동이라고 하면 사실은 이제 다른 전혀 다른 생물들이 한 생물에 이제 들어와서
1: 네.
0: 같이 살게 된 거잖아요.
1: 네.
0: 마찬가지로 문화에서도 지금 뭐 전라도라는 그런 어떤 건축물에 다른 지역의 요소들이
1: 네.
0: 이렇게 흡수됐다고 볼 수도 있으니까 굳이 갖다 붙이자면 안될 것도 없긴
1: 네,
0: 하지만
1: 그렇죠. 뭐
0: 있어요.
1: 딱 들어맞진 않지만 뭔가 우리가 생물의 진화에서 꼭 엄마 아빠 이렇게 뭔가 딱 다이렉트하게 깨끗하게 한 단일 어떤 형식으로 흐른다는 생각과 달리 그런
0: 그렇죠.
1: 수평적 유전자 전달이나 세포 내공생 같은 게 있었다는 걸 들으면 사람들이 깜짝 놀래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점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문화적으로 뭔가 깜짝 등장해서 흑
0: 그만 하면 뭔가 딱그 계통이 착 세워지고
1: 네,
0: 뭔가
1: 그런 기대를 하죠.
0: 정확하게 밝혀질 거라고 기대를 하잖아요.
1: 네.
0: 사실은 이 유전자 분석만 가지고는 이 진화를 추측한다는 게 굉장히
1: 네.
0: 어려운 일이죠.
1: 그쵸. 저도 예전에 그 비자나무 유전체 연구를 했는데, 뭐 엽록체 유전체 연구는 정말 작은 부분이잖아요.
0: 그렇죠.
1: 그럼에도 진화를 생각할 때, 아, 정말 혼란스럽구나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번 여름에는
0: 네.

0: 시작합니다. 비자나무와 개비자나무가 있는데요. 개비자나무는 비자나무와 다르게 이 잎사귀의 끝을 만지면 별로 아프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비자나무는 잎 끝이 아주 뾰족해서 만지면 아주 따가움을 느낄 수 있고요. 또 이렇게 거대하게 자랄 수가 있죠. 아몬드와 아주 닮았습니다. 옛날부터 이 비자나무 씨앗을 동네에서는 구충제로 쓴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저는 아직 먹어보지 못했는데 이 동네 분들은 드신다고 하네요.
1: 가지가 역동적으로 뻗은 비자나무의 형태를 보며 식물학자는 또다시 개통수를 떠올리게 됩니다. 학자마다 다른 개통수는 각기 복잡한 형태를 띠며 진화의 오랜 역사를 압축해 보여주는데요. 서로 형태는 달라도 하나의 공통조상에서 생물들이 나왔다는 공통과 질서를 갖춘 것인지 늘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0: 전 석사, 박사 때 이 비자나무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이 비자나무와 관련된 근현종들, 거시식물, 종류들을 아주 짧은 DNA 조각으로 과연 구별할 수 있을까? 그런 연구를 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는 DNA 바코딩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어떤 바코드를 찍으면 바로 무슨 물건인지 가격이 어떤지 나오는 것처럼 아주 짧은 유전자 조각으로도 종들을 구별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논문이었습니다. 사실 그 연구를 하면서 인간들은 언제든지 많은 생물들을 분류하고 또 뭔가 규정지어서 알고 싶어 하지만 사실 그 긴 진화의 시간을 생각했을 때 그건 정말 쉽지 않은 것이라는 걸 또 한번 깨닫게 됐었는데요. 유전자가 길어지거나 짧아지거나에 상관이 없이 그것이 우리의 예측대로 잘 나눠지지가 않았었습니다.
1: 자연계는 혼돈 그 자체라 할 수 있는데요. 인간은 나름의 관점으로 혼돈의 질서를 부여하고자 했고 개통수는 그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족보나 건축 또는 문명의 체계도 혼돈의 인간사를 질서 있게 규정하고자 한 일종의 개통수일 텐데요. 자연이나 문명은 과연 이렇게 질서 있게 체계를 이루며 진화하는 걸까요? 아니면 진화는 단지 혼돈과 우연에 불과했던 걸까요? 해남 윤씨 천년의 역사. 신생대에 나온 비자나무가 일군 6천만 년의 역사를 차례로 살펴본 식물학자. 이제 8천만 년 전, 더욱더 머나먼 중생대의 흔적을 쫓아가는데요. 황산면 우항리에서는 지난 1996년 지층 사이로 공룡 발자국 화석이 발견됐습니다. 그 위로 보호각이 세워지고 박물관까지 만들어진 거죠. 이젠 사라진 공룡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
2: 공룡들의 발자국들이 주로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보시면 여기에는 그 아래쪽으로는 이게 새의 발자국들이 좀 보이고 있어요. 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앞에서 나왔던 익룡의 발자국과 새의 발자국이 같이 나온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익룡과 새가 한데 어울려져서 공존했다는 걸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0: 어떤 새였을까요?
2: 여기에서 보시면 아래 보는 것처럼 이렇게 물갈퀴가 이렇게 보이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이 시기에 현생 오리의 조상이 되는 새가 같이 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고요.
0: 오리의 조상.
1: 진화의 역사에서 특히나 드라마틱한 사건은 단지 혼돈과 우연에 불과했던 걸까요? 식물학자는 새를 연구하는 생물학자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3: 선생님 여기 그 용광류, 용광류의 발자 이렇게 나 있는데요. 우리 여기 좀 앉아서 좀 이야기 좀 할까요? 네. 거기가 좋겠네요. 네. 생명체는 구조와 기능이 한순간에 멈춰 있지 않고 어딘가를 향해 나아간다 하는 건데 그 나아가는 방향

0: 있어요.
1: 네.
0: 뭐일 것 같아요?
1: 방향.
0: 나아가는 방향.
1: 방향. 뭐 자연 선택, 적응 이런 것만 했지만 예. 사실 공부를 하다 보면 아 이건 그냥 랜덤이 아닌가? 막 그런 생각도 많이 하거든요.
0: 예, 무작위.

0: 단순한 것에서 다양한 것을 향해 간다는 거죠. 물에서만 살다가 아, 뭔가 좀 답답함을 느끼는 생명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아, 나는 저 뭇을 향해서도 좀 나아가고 싶어.
1: 도전해보겠다.
0: 아, 하는 꿈을 가진 생명체들이 틀림없이 같은 종 중에서도 있었다는 거죠.
1: 그 꿈을 가진 생명체라는 게 되게 와닿네요.
0: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있는 것에 만족하지

0: 정말 네. 오랜 시간이 걸렸다.
1: 그렇죠.
0: 그리고 수많은 네. 실패가 있었을 거다.
1: 네.
0: 성공보다는 실패가 훨씬 더 많았겠죠.
1: 저보다 훨씬 지나고 어떤 애는 못 찾아서 뱅뱅뱅뱅 돌고 그렇게 서로 다 흩어지잖아요. 그게 진화랑 비슷하다 생각했거든요.
0: 네.
1: 되게 뭔가 그냥 방향성 없이 다들 흩어지고 있는 거고 중간에 죽을 놈은 죽고 그러다가 어딘가 도착하는 애도 있고
0: 압축하면 그렇죠.
1: 네, 네. 네. 그런 생각도 들고
2: 생물학자는 공룡이 새로 진화하는 과정을 꿈을 향해 나아간다며 재밌게 비유하는 데 불과합니다. 진화하는 게 더 좋은 결과도 아니고 단지 우연히 그렇게 됐을 뿐이죠. 질서냐 혼돈이냐 진화의 실체에 관한 인간의 의문과 탐구는 아마 영원히 계속될 겁니다. 식물학자는 스승과 작별하며 연구실 근처의 백송으로 안내하는데요. 천연 기념물로 지정된 서울 제동 백송이
1: 훨씬 큰 것 같아요.
2: 진화의 개통수처럼 멋지게 갈라져 있죠.
1: 과연 진화란 뭘까요?
3: 진화 멋있는 말이긴 한데
1: 다들 좋아하죠.
3: 진화는 간단히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기로는 변화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변화를 우리 생물학적으로는 이제 변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변이를 기반으로 해야 이 지구상 많은 종들이 이제 생겨난 걸 설명할 그렇죠. 수 있고.

0: 뭐 건강을 제일 우선으로 해야겠지. 가서 일도 중요하지만.
1: 스승과 제자 간에 이어지는 학문의 계보도 전통을 잇되 조금씩 변화하는 진화와 유사할 텐데요.

0: 물이 들고 땅에 떨어져 사라지는 건 슬픈 일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각각의 단풍, 그리고 이렇게 열매를 맺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각각의 새로운 모습입니다. 다시 꽃이 피면, 작년에 핀 꽃이 또 피는 걸까? 할 수도 있겠지만, 매년 새로운 꽃들이죠. 다시 사라지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도 참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오늘 두달 전에 8월에 채집하여 잘 보관한 여름의 식물과 오늘 채집한 가을의 식물을 한번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오늘 두달 전에 8월에 채집하여 잘 보관한 여름의 식물과 오늘 채집한 가을의 식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1: 식물학자는 여름의 황칠나무 잎사귀와 가을의 복자기 잎사귀를 수채화로 그리는데요.
0: 우리나라 단풍나무과에는 여러 종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복자기는 아주 구별하기가 쉬운 편입니다. 단풍나무나 단단풍나무, 중국단풍나무, 뭐 신나무 이런 나무들은 대부분 잎자루에 잎이, 잇몸이 하나만 있는데 복자기는 이렇게 세 개로 갈라져 있습니다. 소엽들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단풍나무과에서 이렇게 소엽으로 이루어진 나무는 두 종류가 대표적입니다. 복장나무와 복자기죠. 복장나무와 복자기를 구별하는 방법은 이렇게 만져보면 털이 많다면 복자기죠. 얘는 틀림없이 복자기입니다. 이건 여름에 채집한 황칠나무의 잎입니다. 황칠나무는 사실 두 종류의 잎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동그란 잎이 있고요. 또 약간 오리발처럼 세 개로 갈라지는 잎도 있죠. 좀더큰 잎들은 그렇게 세 개로 갈라진 모양새입니다. 복자기와 비교하면 잎맥이 아주 다르죠. 저 아래쪽에서 이렇게 삼지창으로 갈라지는 잎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개로 소엽들이 갈라져 있는 복자기에 비해서 황칠나무는 하나의 잇몸으로 되어 있어서 간단한 듯 보이지만 사실 잎맥을 관찰하다 보면 더 쉽지가 않죠. 그림을 그리다 보면 간단하고 쉽게 그릴 수 있는 식물은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긴 진화의 역사를 생각하면 각 종들이 어떻게 해서 그런 인맥을 가지는지, 형태를 가지는지 생각해 볼때 간단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간단하게 그려서도 안될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열심히 과학적으로 관찰해서 그린 그림들을 좀 골치 아픈 그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하나 인맥을 신경 쓰고 정확하게 그리려고 하는 것이 너무 수고로운 일이 아니냐고 말씀하시는 분.

0: 제가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1: 황칠나무 잎의 빛바랜 초록색과 빨갛게 변해가는 복자기의 잎엔 시간의 흔적이 담겨 있는데요. 미완성인 그림은 오히려 그런 변화의 과정을 더욱 강조하는 것
0: 비워줘야 하거든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여름과 가을의 색을 느껴볼 수 있어서 참 좋았고요. 여러분도 함께 이 기분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치우고 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 거대한 진화의 역사에서 아주 찰나에 불과하지만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흔적과 시간들. 이제 식물학자와도 작별할 시간입니다.

독특하게 변화한 북촌의 한옥들. 또 하나의 진화의 흔적이라 할 북촌의 어두운 거리를 식물학자가 걸어갑니다.

11월 늦가을의 삼청 공원. 식물학자가 바라보던 느티나무의 잎사귀가 거의 졌습니다. 추운 겨울을 앞두고 나무는 잎을 떨구며 광합성을 잠시 중단하고자 합니다. 에너지를 비축하고 얼어 죽지 않기 위해서인데요. 숲은 곧 앙상하게 변하며 겨울을 맞이할 겁니다. 겨울이 지나면 다시 봄이 오고 찬란했던 여름도 돌아오겠죠. 식물학자가 감탄한 북촌의 미음자 지붕들. 이렇게 보니 정말 생물의 세포 조직 같죠. 식물과 동물, 인간을 아우르는 태초의 생물에서 이런 건축까지 얼마나 많은 것들이 나오며 반복과 변화를 거듭했을까요?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지, 또 어떤 돌연변이를 이룰지 아무도 알 수 없는데요. 불확실한 변화와 혼돈 속에서 식물과 동물, 인간 모두 매일 새로운 계통과 질서를 찾으며 사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비록 바로 허물어지더라도 용감하게 헤쳐나가는 거죠.

꼬젓한 정자와 누각을 지어서 망중환을 즐겼습니다. 그곳에서 가까운 벗들과 풍류를 즐기고 번잡한 속세를 벗어나 마음을 달래곤 했는데요. 자연과 벗하며 하나가 되려는 열망이 시각적으로 구현된 정자와 누각은 모두가 꿈꾼 작은 이상향이기도 했습니다. 아름다운 누정이 지푸른 해안선을 따라 줄지어 서 있는 곳, 관동팔경으로 발길을 옮겨봅니다.

관동 8경 중 유일하게 바다가 아닌 강을 품고도 제1경으로 꼽히는 삼척 죽서루. 유유히 흐르는 50촌의 맑은 물, 가파른 천길 벼랑 위에 고고하게 서 있는 죽서루는 마치 원래 자연의 일부였던 것처럼 관동 8경 중 유일하게 바다가 아닌 강을 품고도 제1경으로 꼽히는 삼척 죽서루. 유유히 흐르는 50촌의 맑은 물, 가파른 천길 벼랑 위에 고고하게 서 있는 죽서루는 마치 원래 자연의 일부였던 것처럼 살포시 내려앉아 있습니다. 건축 구조 역시 자연과 잘 어울리도록 지혜를 발휘했는데요. 천연 안반을 주춧돌 삼아 높이가 다른 17개의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누각을 올렸습니다. 죽서루는 조선시대 지방에 파견된 중앙관리들이 묵던 숙소의 부속 건물로 이곳에서 풍류를 즐겼는데요. 언제 창건됐는지 정확히 기록은 남아있지 않지만 빼어난 경관 덕분에 많은 시인과 묵객이 찾아와 시를 읊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0: 죽서루 내부에는 정조 임금과 율곡 이의를 비롯해 당대 유명한 선비들이 남긴 기문과 시판이 죽서루의 풍경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1: 누가 하늘을 도와 이 아름다운 누각을 세웠는가? 지나온 세월 얼마인지 도무지 알 수 없구나. 들판 저 멀리 산봉우리에는 감푸른빛 서려 있고 강변 모래가에는 맑고 차가운 물이 흐르네. 시인과 묵객은 원래 한이 많다고 하지만 이 맑은 경치 속에 어찌 나그네 수심이 생기리오. 모든 인연 떨쳐버리고 긴 낚싯대 들고 푸른 강변 서쪽 물가에서 잠든 갈매기와 함께하리.

송광정철이 관동별곡에서 그린 관동팔경의 제2경 울진 망향정입니다. 바다를 바라보는 정자라는 이름답게 거칠 것 없이 탁 트인 조망이 눈부시게 아름답습니다. 동해 망경창파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언덕 위에 우뚝 선 망향정. 예로부터 관동팔경 중

0: 열리고 성난 파도 거센 물결은 하늘에 닿아있네. 지금 이 바다를 술로 만들 수 있다면 어찌 겨우 300잔만 마실 수 있으리오.
1: 천혜의 절경 덕분일까요? 겸재정선과 단원 김홍도도 이곳 풍경을 화폭에 담았습니다.

사실 처음 지어졌을 때 망향정 위치는 지금 이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원래 울진군 기성면 망향리 현종산 기슭에 있던 것을 1860년 철종 때 지금의 위치로 옮긴 건데요. 세월이 지나면서 심하게 낡아 2005년 완전히 다시 지었습니다. 고풍스러운 멋은 덜하지만 망향정에서 바라보는

낮에는 절벽 위 우뚝 솟은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밤에는 조명 속 화려한 모습으로 수려한 자태를 뽐내는 밀양 영남루, 진주 촉성루, 평양 부병루와 함께 조선시대 3대 누각으로 꼽히는 곳이죠.

이 전설은 밀양 아리랑이라는 노래로 전해지고 있죠. 영남루는 기둥 사이가 넓고 천장이

초록빛 계곡물에 발을 씻고 정자마루에 누워 바람을 맞으면 마음속 근심 걱정이 저절로 사라질 것 같죠? 경상남도 함양에 있는 화림계곡은 영남 지방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안이삼동 중 한 곳입니다. 동호정, 군자정, 거연정 같은 조선시대 정자들이 계곡을 따라 길게 늘어서 있는데요. 풍류를 즐기던 조선시대 선비들이 즐겨 찾던 곳입니다. 특히 거연정은 땅이 아니라 남강천 암박 위에 세워져 있어 들어가는 입구부터 특이합니다. 정자나 누각은 보통 계곡가에 자리하고 있지만 거연정은 과거

화림동 계곡의 절경을 빚어내는 거현정은 조선 인조 때 서원과 함께 지은 초막정자를 1872년 후손들이 기와로 고쳐 지은 것입니다. 기암괴석과 물, 아름들이 노송이 어우러진 경치가 자연과 하나가 되고 싶은 주인의 마음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해마다 10월이면 진주 남강이 붉게 물듭니다. 임진왜란 당시 민, 관, 군이 혼연일체가 돼서 치열한 전투를 벌였던 진주대첩의 정신을 기리기 위한 축제가 바로 이곳에서 열리는데요. 진주 남강 벼랑 위에 높이 솟은 촉성루가 화려한 축제의 장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전란 시 진주성을 지키는 지휘본부가 바로 영남 제일의 아름다운 누각 촉성루였는데요. 평상시에는 지역의 향시 치르는 고사장 역할도 했습니다. 촉성루는 고려 고종 때인 1241년 진주 목사 김지대가 창건했는데요. 무려 800년의 전통을 지닌 유서 깊은 곳입니다. 다른 지역의 누각과 정자가 풍류를 즐기는 공간이라면 촉성루는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민심을 결집했던 충절과 호국의 상징이었으며 지역의 화합을 도모하는 공간이었습니다. 또 진주 지방에서 전승된 진주 건무가 바로 이곳에서 시작됐는데요. 임진왜란 때 왜군의 적장을 껴안고 남강으로 뛰어든 의

0: 이몽룡을 위해 지었는데요. 을사사화를 피해 아버지와 함께 낙향한 송강정절이 이곳에서 이몽룡, 김성원 같은 문사들과 교류하면서 많은 작품을 남겼습니다. 이때 나온 작품 중에 하나가 바로 성산별곡인데요. 성산은 시경정이 터를 잡은 산 이름으로 시경정의 아름다운 경치와 김성원의 풍류를 예찬한 노래입니다.
1: 어떤 지나가는 나그네가 성산에 머물며 하는 말이 서화당 시경정 주인아 내 말을 들어보소. 인간 세상에 즐거운 일이 많은데 어찌 한강산을 좋게 여겨 적막한 산 중에 들어가서 아니 나오시는고. 산속에 달력이 없어서 사계절을 모르더니 눈아래 펼쳐진 경치가 철 따라 철로 생겨나 듣고 보는 것이 모두 신선히 사는 세상이로세.

전라남도 보성군 등량면 강골마을. 1937년 방조제를 쌓기 전까지는 마을 앞까지 바닷물이 넘실거려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광주 이씨 집성촌인 강골마을은 지금까지 남아있는 조선시대 한옥마을 가운데 하나인데요. 오봉산 봉우리 아래 드문드문 펼쳐진 한옥들이 정겹습니다. 산수가 아름다운 강골마을 뒤 깊숙한 숲속, 대나무 숲길을 지나면 고풍스러운 담장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조선의 헌종 때 이 집만이 후학 양성을 위해 지은 정자 열화정입니다. 기역자의 누마루집 형태로 아름다운 정원도 갖고 있는데요. 단아하면서도 세련된 맵시가 오랫동안 눈길을 머물게 합니다. 열화정은 친척과 정이 오가는 이야기를 나누며 기뻐하다는 뜻인데요. 다른 정자와 달리 독립된 가옥의 기능을 갖추고 있어서 강골 마을의 사랑방이자 친족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소통 공간으로 사용됐습니다. 또 대한제국 말기에는 일본 제국주의에 항거해 싸웠던 이관이, 이육래, 이양래 등이 모여서 의거를 도모했던 의미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조선시대 선비들의 풍류 공간이었던 정자와 누각은 빼어난 자연 경관을 갖추고 있어서 지금도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명소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번잡한 현실을 벗어나 대자연 속에서 머물다 보면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지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누각과 정자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비움과 성찰의 장소이자 선조들이 남겨준 귀한 선물입니다.

정신적인 안녕이 신체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뜻을 담고 있는데요. 긍정적인 생각은 우리의 몸과 마음에 활력을 제공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몸과 마음의 균형에서 출발하는 건강한 삶을 위해 긍정적인 생각과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해봅시다.

요가를 수련할 때 자세마다 정해진 위치를 봐야 하는 응시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드리스티입니다. 눈썹 사이에 눈을 고정시켜 마음을 수련하는 부르마디야 드리스티입니다. 눈썹 사이의 공간인 제3의 눈을 바라보거나 촛불이 있다면 촛불을 바라보는 것도 좋습니다. 호흡을 자연스럽게 이어나가보겠습니다.

무릎을 접어 다리를 교차시키는 동작을 통해 풀어진 골반을 교정해주고 골반 근처에 있는 신장 정화에도 도움되는 고무카사나입니다. 무릎 관절과 다리의 유연성을 높이기에 효과적인 동작인데요.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무릎을 접은 상태에서 오른쪽 무릎을 위로 무릎을 세워준 상태, 그리고 왼쪽으로 천천히 무릎을 접어봅니다. 왼쪽 발등, 바등에 누르면서 손을 바닥에 그리고 다리를 교차시켜봅니다.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고 손에 깍지를 낀 상태에서 무릎을 쥐고 천천히 고개를 숙여봅니다. 허리는 반듯하게 세워주고 호흡을 유지합니다.

맡아서 좋습니다. 손에 발등을 놓고 다리를 반대로 교차시켜 보겠습니다. 무릎 내려놓고 왼발 오른쪽 허벅지 위에 누르고 다리를 천천히 교차시키고 손에 깍지를 낀 상태에서 무릎을 쥐고 천천히 세워봅니다.

가서 정면 보고 바닥 짚고 한 발 한 발 앞으로 펴고 다리를 좌우로 풀어봅니다. 다음 동작은 하체와 손 두 가지 연결하는 동작인데요. 똑같이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자, 오른발 무릎 위에 놓고 다리를 교차시킵니다. 손을 끌어온 상태에서 오른손을 위로 왼손을 아래로 손을 맞잡은 상태에서 허리를 펴준 상태 그리고 시선 고개를 하늘을 바라보면서 호흡을 유지합니다. 정면 바라보고 손바닥 짚고 이번에 반대발 교차시켜봅니다. 맞잡으면서 교차시킨 상태 그리고 시선을 위로 올려다보면서 호흡을 유지합니다.

아하. 정면 보고 바닥을 짚고 한 발 한 발 앞으로 펴준 상태에서 다리를 좌우로 이완합니다. 손을 돕는데도 효과적입니다. 꾸준히 연습하면서 건강한 습관을 들여보시길 바랍니다. 두 무릎을 접은 상태에서 오른쪽 무릎을 위로 무릎을 세워준 상태, 그리고 왼쪽으로 천천히 무릎을 접어봅니다. 왼쪽 발등, 바등에 누르면서 손을 바닥에, 그리고 다리를 교차시켜봅니다.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고 손을 깍지를 낀 상태에서 무릎을 쥐고 천천히 고개를 숙여봅니다. 허리는 반듯하게 세워주고 호흡을 유지합니다. 다음 동작은 하체와 손 두 가지 연결하는 동작인데요. 똑같이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자, 오른발 무릎 위에 놓고 다리를 교차시킵니다. 손을 끌어온 상태에서 오른손을 위로 왼손을 아래로 손을 맞잡은 상태에서 허리를 펴준 상태, 그리고 시선 고개를 하늘을 바라보면서 호흡을 유지합니다.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신체 곳곳에 도움을 주는 마스야사나와 숙타비라사나입니다. 마스야사나는 가슴을 열어주는 동작으로 특히 가슴과 폐의 혈액순환에 효과적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등을 대고 눕습니다. 다리를 가지런히 모아봅니다. 양손을 엉덩이 밑으로 집어넣고 팔꿈치도 등 안으로 다 넣어봅니다. 발등을 밀어내면서 팔꿈치를 세워주고 머리 뒤를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정수리가 바닥에 논다는 느낌으로 가슴을 밀어내고 머리를 지그시 눌러주는데 팔꿈치에 힘을 많이 주게 되면 정수리의 눌림이 줄어들고 팔꿈치에 힘을 좀 빼게 되면 정수리의 눌림이 조금 강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자극받을 수 있는 만큼만 팔꿈치에 힘을 조절해 주세요. 가슴을 밀어낸 상태에서 호흡합니다. 하나, 둘, 좋습니다. 머리를 천천히 밀어내고 팔을 바깥으로 빼봅니다. 이번에는 다리를 묶은 상태에서 마스야사나를 배워보겠습니다. 바닥에서 짚고 우선 오른쪽 다리를 왼쪽 허벅지 위에 올리고 왼쪽 다리를 허벅지 아래로 또는 허벅지 위로 올릴 수 있으면 올려봅니다. 팔꿈치를 천천히 바닥에 놓으시면서 등을 대고 눕고 팔꿈치를 밀면서 정수리를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이때 혹시 가능하다면 두 팔을 뻗어서 발등을 쥐고 무릎을 천천히 바닥까지 끌어내리세요. 아랫배를 수축한 상태에서 시선은 코를 보면서 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호흡은 두 번만 이어가 봅니다. 마시고 내쉬고. 자, 다리를 풀고 하나씩 하나씩 팔꿈치로 밀면서 정수리를 돌아옵니다. 몸을 오른쪽으로 눕히고 바닥을 밀고 상체를 천천히 일으켜봅니다. 목과 가슴을 활짝 여는 마스야사나는 갑상샘을 자극해 호르몬 균형의 조절을 돕기도 합니다. 이어서 신체 전체를 이완시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긴장을 풀어줘 불면증 도움을 주는 숙타비라사나입니다.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스타비라사나에 우선 오른쪽 다리를 뒤로 접어봅니다. 발등을 펴주고 무릎 간격을 우선 넓게 벌려봅니다. 한 다리씩 접어서 몸을 등을 대고 천천히 누우면서 나의 오른쪽, 나의 골반, 나의 허리, 팔은 쭉 핀 상태를 유지하면서 머리 뒤로 팔꿈치를 천천히 서로 움켜잡습니다. 이때 발목이나 무릎이 조금이라도 불편하시다면 손을 이용해 다리를 풀어주세요. 자, 이번에는 반대쪽도 해보겠습니다. 왼발 등을 대고 눕습니다. 머리 위로 양 팔꿈치를 잡습니다. 호흡은 두 번 정도 이어가 보겠습니다.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정수리가 바닥에 논단 느낌으로 가슴을 밀어내고 머리를 지그시 눌러주는데 팔꿈치에 힘을 많이 주게 되면 정수리의 눌림이 줄어들고 팔꿈치에 힘을 좀 빼게 되면 정수리의 눌림이 조금 강하게 됩니다.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스타비라사나에 우선 오른쪽 다리를 뒤로 접어봅니다. 발등을 펴주고 무릎 간격을 우선 넓게 벌려봅니다. 한 다리씩 접어서 몸을 다리를 뒤로 접어봅니다. 발등을 펴주고 무릎 간격을 우선 넓게 벌려봅니다. 한 다리씩 접어서 몸을 등을 대고 천천히 누우면서 나의 오른쪽, 나의 골반, 나의 허리, 팔은 쭉 핀 상태를 유지하면서 머리 뒤로 팔꿈치를 천천히 서로 움켜잡습니다.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어 스트레스 해소에 효과적인 사수를 하겠습니다. 무릎을 세운 상태에서 두 손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발등을 바닥에 내려놓고 정수리를 천천히 바닥에 내려놓은 상태에서 엉덩이를 앞으로 밀어내고 뒤로 천천히 당기면서 정수리 앞과 뒤 바닥에 두피 마사지처럼 앞과 뒤로 천천히 움직여 봅니다. 정수리 쪽에서 유지한 상태에서 호흡을 세 번 정도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천천히 돌아오고 이마 바닥에. 자, 이번에는 손을 뒤로 뻗어볼 건데요. 손을 바닥에 내려놓고 정수리를 무릎 가까이 붙여봅니다.

0: 머리 바닥에 놓고 등 뒤로 깍지 팔을 쭉 펴면서 밀어냅니다. 호흡은 3번에서 5번 정도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시선은 배꼽을 바라보고 손을 천천히 귀 옆으로 내려놓고
1: 이마 바닥에 내려놓으면서 자연스럽게 호흡을 유지하고 이완합니다. 자, 배꼽 바라보면서 상체를 천천히 일으키고
2: 자세를 마무리합니다. 사상가산화는 갑상샘과 부갑상샘을 활성화해 호르몬 조절에도 도움을 줘 갱년기를 극복하는 데도 좋습니다. 이어서 몸과 마음을 안정시켜 우울함 극복을 돕는 바지라산화를 배워보겠습니다. 자, 발등 바닥에 내려놓고 허리를 반듯하게 세워봅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허리를 곧게 세운 상태에서 턱을 쇄골 깊이 당겨봅니다. 시선은 코끝 또는 바다 한 점을 응시합니다. 호흡을 천천히 이어갑니다.

자, 다음 손가락 끝을 엄지손가락에 붙이고 세 개의 손가락을 붙여놓은 상태에서 손등을 무릎 위에 세워봅니다. 팔꿈치를 세워주고 아랫배를 수축하고 턱을 당기고 시선, 코끝, 물라반다, 우디아나반다 그리고 턱을 깊숙이 당겨주는 잘란드라반다를 사용합니다.

자, 손을 풀고 천천히 다리를 풀고 앉고 두 다리를 핀 상태에서 오른발 안쪽, 왼발 안쪽 편안한 명상 자세로 앉습니다. 바지라사나는 편안한 마음으로 집중할 수 있어 명상 자세로도 활용해도 좋은데요.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할 때마다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심신 안정에 효과적인 동작을

전신을 순환하며 영양소와 산소를 공급하는 혈액은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혈액순환이 잘 돼야 몸이 건강할 수 있는데요.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유지해 고혈압에 도움을 주는 우타나 파다사나를 배워보겠습니다. 두 다리를 핀 상태에서 등을 대고 눕습니다. 무릎을 세워주고 허리를 바닥에 천천히 내려놓습니다. 다리를 90도 정도 들어올리고 손을 45도로 펴올립니다. 허리를 오목하게 밀어내고 바닥에 닿지 않도록 허리를 위로 들어올린 상태를 유지합니다. 고개를 들고 아랫배를 수축합니다.

다음 동작 이어가겠습니다. 팔꿈치를 세운 상태에서 정수리를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무릎 세운 상태 유지, 팔을 45도로 뻗어줍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다리를 45도로 밀어 올려봅니다. 발등 밀어내고 아랫배를 수축합니다. 호흡을 세 번 이어갑니다. 하나, 둘, 셋. 손 바닥 짚고 다리 내려놓고 정수리 밀어내면서 머리를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오른팔 옆으로 몸을 옆으로 기울입니다. 바닥 짚고 상체를 천천히 일으킵니다. 흉추를 유연하게 하고 몸에 긴장된 근육을 풀어줘 전신의

0: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0: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오늘은 이런 남도 음악의 멋을 재해석해서 이 시대의 대중과 공감할 수 있는 음악을 만드는 분들을 아지트에 초대했습니다.
1: 북대머리 귀신형용
0: 고민이 있거든. 한번 찾아가보라고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2: 어떻게 다음 시즌에는 박예리의 고민 상담소.
0: 제가 봤을 때는 약간 12지신을 모셔놓고서 오늘 근처를 올려.
3: 아이고.

다시 한번 고맙다고 말씀드립니다.